네, 바탕세계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맡겨요. 찬양 함께 하시면서 6월 23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젠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저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줄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예. 설공 씨가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예? 16단 뛰기요? 이라고 남겨주셨는데, 그 정도로 다들 하지 않았나요? 예. 예. 뭐 2단 뛰기는 조금 가볍고, 예, 3단, 4단 가다가 이제 16단까지 치고 올라가네. 예. 거의 뭐 반쯤 나는 거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예, 너무 이렇게 곱씹어서 단어 하나하나를, 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한 분께서, 예, 잘하려면 진지하게 잘해야 돼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요거 조금 이렇게, 그, 묵상의 어떤 오남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힘을 빼고, 너희 염려를 다 줄게, 우리의 염려를 다 줄게 맡기고, 결과에 너무 매달리지 말자, 라는 얘기를 드렸더니, 예, 잘하려면 진지하게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는 늦었다. 일단 내려놓으시라. 요렇게 묵상을 하면 안 돼.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저희가 드리려고 했던 말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예, 뭐든 잘하려고 막 너무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 몸도 마음도 굳어지고요. 그리고 여유도 사라지고, 뭔가 그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약간 그런 경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찰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작은 어떤 그 마찰에도 스파크가 팍 튀기도 하고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무슨 영역이든 고수들, 이렇게 베테랑, 그리고 고수, 이렇게 경지에 오른 분들이 늘 하시는 말이 있잖아요. 힘을 빼라. 힘을 빼라. 그게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비결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인 게 힘을 빼라고 하시잖아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각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하려고 막 애쓰시는 분들 오늘도 계실 수 있어요. 예, 그런 분들 지금 약간 지금 담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기르지 마시고 어깨에 힘 빼고 마음에 힘 좀 빼고 결과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또 우리의 최선만 다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어떨까? 그럼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뿜뿜 라디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송을 해드립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이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또 빈칸을 채워보는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문께 맡겨라. 예,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구에게 어디에 우리의 염려를 맡겨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가운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보내시고 오늘의 말씀을 받아보시는 모든 분들 그냥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거기 다 적혀 있습니다. 요 한 글자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이분께 여기에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추첨 통해 선물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함께 치고 찬양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헵시바가 찬양하네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6월 23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달려가고 있는 뿜뿜 라디오 출석 체크 중이에요. 남문호 10번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고 출석 체크하시고 오늘의 말씀 퀴즈까지 쭉 이어갑니다. 너희 염려를 다 이분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분은 누구일까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정답 보내주신 분 중 추첨 통해 선물

자, 잠시 후에 정답 공개합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이분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헵시방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매력적인 예, 보컬, 인상적인 무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뿜뿜 라디오 6월 23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시간 9시 17분입니다. 아,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화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주조종실이죠. 예, 제가 있는 이곳 스튜디오에서 창밖이 보이는데 아, 나무들이 거의 뭐 날아갈 것 같네. 예, 여러분들 날아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오늘 출석 체크 그리고 오늘 말씀 퀴즈까지 더불어서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뿜뿜 두 글자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송이 되는 오늘의 문자. 거기에 오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한 구절의 말씀 두 구절 안 드려요. 한 구절 드리고 있습니다.

예. 두 구절 나올 것 같으면 조금 예. 예. 좀 이렇게 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 짧게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요거라도 꼭 하세요. 아시겠죠? 요거라도 꼭 묵상하며 이 아침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여기에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과연 이분은 이곳은 어디일지 정답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한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성훈 씨, 너희 염려를 다 건께 맡겨라. 예, 건디에게 맡겨라. 요거 같은데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 부담스러우니까. 예, 그거 하지 마시기 바라겠고. 여러분 염려를 왜 나한테 맡겨? 예,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도 선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맡기지 마시고. 자, 이병옥 씨, 맡기는 건 은행인데라고. 네,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은행에 맡겨라. 네, 예금만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이병옥 씨가 요 제 오프닝을 듣고 이렇게 또 하셨어요. 예, 주를 의식하지 않는다니 으휴 으휴 건디 정말 이렇게 하셨는데 예, 줄넘기 잘하는 아이들은 줄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예? 왜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네, 네, 이제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 예, 줄을 의식하지 말고 주만 의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분께서 별다물 갑자기 디저트 뭐 좋아하시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디저트 굉장히 좋아해요. 뭐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합니다. 예, 피낭시에 뭐 이런 것들 또 굉장히 좋아하고 드세는 뭐 디저트 약간 좀 느낌 있게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예, 스에스에 스낭스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4920님 재밌고 은혜로운 방송이네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아나운서 톤으로 재밌고 은혜로운 방송이네요. 이렇게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 말씀 퀴즈 정답을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우리는 어디에 맡겨야 될까요? 바로 이곳이죠. 주께 맡겨라. 예.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오늘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걱정들, 불안들이 참 많죠.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 거룩한 주의 이름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Praise His Holy Name 찬양 함께합니다. 자, 요거 가면서 오늘 갑자기 분위기 일행시 타임, 주로 일행시 달려갑니다. 자, 위트 센스 재치 넘치는 일행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일행시 당도시만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Praise His Holy Name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뿜뿜 라디오 6월 23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시간 9시 24분. 자, 오늘 말씀 퀴즈 정답인 주 한 글자로 일행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행시, 독특한 일행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위트센스 재치 넘치는 일행스에게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옥 주 차피까. 예, 너무 어그레시브하네. 예. 주차를 예, 약간 좀 이렇게 삐까하게 이게 예. 아, 잘 안 되네. 예, 포장을 좀 하려 그랬는데. 아, 차지 마요. 예, 차지 마세요. 아시겠죠? 최지혜 주 주머니는 가벼운데 먹고 싶은 건 왜 이렇게 많지? 예,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제일 심한의 일이 아니죠. 예, 주머니는 가벼운데 먹고 싶은 건 많고 입고 싶은 것도 많고, 그죠? 예, 다 그런 건 알겠습니다. 예,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죽게 내려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김인재 주세요 선물 주세요. 예, 세 번을 때려주네. 주세요 선물 주세요. 김인재 잘했다. 0691님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좋아요. 승기승기 증승기 주걱 잘했다. 예. 이병진 주의 은사. 예. 점점점 많이 찍었네. 자, 또 어떤 분이 합격했습니까? 이영길 주가 하나 남았는데. 아야,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 그런 것들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죠. 예. 자, 이성훈 주의사항 있습니다. 9시부터는 뿜뿜 라디오 청취를 바랍니다. 잘했습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들어야 될 텐데 주의사항 많이 전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391님 주인이 정해진 삶이라 자유합니다. 와, 주인이 정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후리덤. 와, 선물 드립니다. 야, 일행시로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아, 대단한데. 0391님 선물 보내드립니다. 와, 잘했어요. 주인이 정해진 삶. 그렇게 자유와 주인이 있으면 안 자유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 참된 주인을 우리가 모시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너무 격해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박병현 씨의 주건이 박건이. 잘했다. 아, 주건이 박건이 요거 가야 되거든. 예. 우리가 또 어떤 그 또 예? 관용어가 있죠? 예. 주건이 박건이 이런 얘기 하면 뭐 나와야 돼요? 저런 얘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잘했어요. 자, 김미영 씨, 주님을 찬양합니다. 발로 박수 치면서 짝짝짝짝짝짝짝. 네. 발로 박수. 발박수라고 하지 마세요. 박족이라고. 자, 김수선 씨, 주바라 좀. 예, 본인이 먼저 주세요. 아시겠죠? 오기 씨, 주식이 많이 올랐네요. 기분이 뿜뿜합니다. 예.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 너무 저기 이리 하지 마시고 예. 잘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잘 정리하시고 많이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인간의 욕심이 많은 수익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눠야 돼. 예. 주님 나라 위해서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 또 뿜뿜 라디오까지 이렇게 주식 얘기가 또 쓱 나오네요. 예, 좋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했습니까? 7691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찬양 가사예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아, 이게 무슨 이게 맴도는데 뭐였죠? 예, 주님 이름만 불러도 내 가슴이 마구마구 뛰어요. 아니죠 이거? 예, 아니네. 이거 아닌데. 뭐였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찬양의 제목을 좀 죄송해요. 아침부터 너무 모닝 또로또로 예, 여러분께 다가갔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아 뭐였지?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가사인데, 예, 생각나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한 곡 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또 도로또 하니까 예, 저희가 그 요천형 바로 나와야죠. 예, 또 스승님께 드로트. 예,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는 요천형. 네. 소개가 길다. 바로 담백하게 갑니다. 바로 이맛 달려갑니다.

네, 펌펌 라디오 6월 23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시간 9시 33분이다. 이런 말씀 전에 올리면서 자, 전병혁 씨 지금 나온 곡 제목이 뭘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이 맛. 이라는 찬양입니다. 검색해도 안 나와요. 예,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 저희가 만든 곡이기 때문에, 뿜뿜 라디오에서 만든 곡이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예, 들으실 수 있는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노래

왜이 노래 외워서 교회 행사 때 부를래요. 짱네스. 짱내 스타일이다 이러죠. 예. 그 완네스인데 그 이상하게 그 응용을 했네. 짱네스라고. 예, 그래요. 아,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자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좋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예. 미세먼지 농도가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즘 날씨가 변덕이 심하네요.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게 그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네. 요즘에 그 감기 환자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더러 계세요. 아니, 이 더운 여름에 무슨 감기야? 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여름이 감기 걸리기 딱 좋죠. 그게 뭐, 그 냉방, 곳곳에 냉방을 하다 보면,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많이 예 추워요. 예, 춥고 그리고 그 안과 밖에 온도 차가 그 너무 나다 보면 그 권장이 5에서 6도 정도죠. 예, 근데 너무 심하게 이제 나다 보면 그 몸이 이제 좀 이렇게 덜커덩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온도 잘 유지해 가면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네, 아프지 말고. 요즘 그 우리 아이들도 아픈 친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최예원 씨, 아니 언제 정모했어요? 다음에 또 언제예요? 예, 왜 얘기 안 했어요? 언제 또 하는데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그 어제 방송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예, 그 옛날 얘기 푼 거예요. 예, 옛날 얘기. 최근에 한 게 아니고. 옛날에 그랬었었었었었다. 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비밀스럽게 정모 안 합니다. 이게 공개 방송 이런 거는 비밀스럽게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뭐야 이거 바로 이 맛 링크 공유해 주세요가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그냥 이 곡으로 PD님 부캐 활동 어떠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어떡해. 예. 아무도 안 불러줘요. 뭐, 불러줘야 뭐, 부캐가 가지. 예.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예. 어쨌든 뭐, 예. 많이 사랑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까 그 찬양 제목을 보내주셨네요.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아, 근데 이게 무슨 찬양일까? 왜 이렇게 저기 낯이 익지 했는데 아가파워 월십의 무어라 말할까요입니다. 전혀 초면이네요. 정말 초면이고 아니 그 찬양 말고 딴 데도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 기분 탓인가? 아시는 분들은 조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예.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자, 찬양 함께 합니다. AJ 월심이 찬양해요.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줄을 씻기는 AJ 월십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함께하고 있는 시간 9시 40분입니다. 오늘 바로 이만 링크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부탁드려요 하시는 분들께는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회 기관 찬양 대회 때 부르게요. 남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래요. 꼭 한번 저기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영상도 좀 한번 찍어주시고,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뿜뿜 두 글자 아직 안 남기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어서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3273님, 주님이 인도하실 오늘 하루가 설...

0: FEBC
1: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밀양 서부교회 김기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뜻이지요. 비슷한 말로 영혼 없는 말이라는 표현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마음이 담겨있지 않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말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듯이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이 표현은 잘 보여줍니다. 컴퓨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비싼 컴퓨터라도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만 있다면 그것은 깡통에 불과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이 아무리 예쁘고 엔진 성능이 뛰어나도 차 안에 운전사가 없다면 그 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고 사랑하고 꿈꾸고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도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호되게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을 때 우리는 혼이 났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매우 놀라거나 힘들거나 무서워서 사람의 몸 안에 있는 혼이 빠져나갈 지경에 이른다고 해서 생긴 말입니다. 초혼제나 초혼곡이라는 단어도 다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들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몸의 건강, 몸의 편안함, 몸의 아름다움 같은 것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함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몸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영혼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은 꼼꼼히 받지만 영혼의 상태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지만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순간부터 모든 몸의 기능은 정지되고 맙니다. 호흡이 멈추는 순간 심장도 멈추고 뇌도 손발도 다 멈춥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온기가 있고 부드럽던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굳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본질인 영혼이 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일 것입니다. 저는 코드를 뽑으면 컴퓨터가 죽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다면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육체는 썩고 분해되어 없어질 것이지만 영혼은 썩지도 죽지도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죽는 것은 나의 몸이지 나는 아닙니다. 내 몸은 내가 잠시 거하는 집일 뿐입니다. 집이 낡아져 못 살 지경이 되면 허물고 새로 짓습니다. 그러나 집 속에 있는 집주인까지 함께 허물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은 그 집에서 잠시 나와 있다가 새 집이 지어지면 그곳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죽음도 그러합니다. 컵이 깨진다고 컵 속에 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영혼에 견주어 볼 때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자는 것 같고 그림자 같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는 많은 세월이 흐른 것 같아도 깨어보면 잠깐 잔 것임을 깨닫듯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러합니다. 또 저녁에 그림자가 길고 커 보여도 해가 지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이 땅에서의 육체적 생명은 그렇게 갑자기 끝날 것입니다. 육체적 생명이 끝날 그때 육체를 벗은 당신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요? 욥이라는 위대한 인물은 이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욥은 자신의 몸을 가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몸이 자기가 아니고 자신의 실체는 몸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내가 육체 밖에서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육체 밖에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처럼 욥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자기의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학자요 사도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욥은 육체를 가죽이라고 표현했고 바울은 장막이라고 묘사합니다. 장막은 영원히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천막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잠시 머무는 장막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막집이 무너졌을 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0: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실체는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입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밀양 서부교회 김기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55-355-0690 밀양 서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1: 내가 한 교회를 한 5년 쉬었어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방학했죠. 5년 동안 어떻게 내가 생활했을 것 같습니까? 극동방송 들으면서 믿음 생활했어요. 교회에 못 나가고. 근데 계기가 된 게 새끼라 방학한 사람들 빨리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더만 아 이런 코너도 있네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사연을 은혜 받으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 계기를 통해서 나도 이제 마음을 먹고 내년에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녀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 먹고 있었는데 새끼라를 통해서 더 마음이 네, 그래, 빨리 이제 결단을 해야지 하면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고속방송 아니었으면 내가 교회 방학 5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고속방송에 내 믿음에 진짜 저축이었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고속방송에 나에게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0: 말씀과 찬양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르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 함께했습니다. 98.1 진주 92.5MHz 창원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거룩함과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 고람대오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힘과 명예를 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갈매산 대결에 앞서 무너진 제단을 먼저 쌓았던 엘리야처럼 인본주의와 자기 숭배의 세상 풍조 속에서 무너진 우리 예배를 먼저 일으켜 주소서. 하나님만 유일한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이 땅 가득하게 하소서. 교회의 위기를 비판하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품고 울었던 느헤미야의 애통함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에스더의 심장과 생명을 걸었던 모세의 구령 열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불을 지펴 주소서. 교회와 참된 부흥은 세상의 경영 방식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소서. 교회가 깊은 데서 길어 올린 가감 없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뜨거운 기도와 영혼을 섬기는 열심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사투를 벌리시는 목사님들을 붙드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처음 주셨던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잡고 어려움을 돌파할 힘을 다하시며 강건함과 평강을 주소서.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교회로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의 솜씨 찬양 띄워드리면서 6월 23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릴게요. On air, on air. 함께 생방송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리비들 예뻐 예뻐라고 이병욱씨 함께 달려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 곡이 이제 그 최천국 선생님의 조남이 최천국님이세요. 최천국님의 그 또 곡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2부를 여는 곡으로 함께 가져와 봤습니다. 주님의 솜씨. 예, 찬양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2부도 on air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뿜뿜 라디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소소하게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 자, 로이씨, 로즈씨, 그리고 김수선씨, 이성훈씨, 하창수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예투 Why? 저희 대표님이요 크게 틀어놓으라고 하셔가지고 함께 듣고 있습니다. 와, 할렐루야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표님이 느낌이 좋다. 우리 대표님 우리 대표님이 참 느낌이 좋은 분이네. DJ랑 잘 맞을 것 같아. 예, 우리 대표님 듣고 계신가요? 우리 듣고 계시면 소리 질러. 네, 또 나만 질렀지 뭐. 원래 이런 방송이에요. 우리 대표님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내 적응을 하실 겁니다. 쓱 뿜며 듣게요. 아시겠어? 자, 우리 최예원 씨 같은 회사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한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로이 씨 모처럼

0: 자녀랑 아침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이 아침의 여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방학 시즌이에요. 우리 대학생 친구분들 같은 경우는 방학 시즌이기 때문에 정말 좋겠다. 예,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예, 방학 최고. 이러면서 전해드리고 싶겠고, 방학 동안에 또 내가 또 못다 해본 그 경험들, 예, 그런 시간들, 또 쉼도 좀 누리시고. 우리 부모님들, 그런 분들 계세요? 방학 때 이제 그 학기를 다 마치고 너무 수고하고 이제 다 집에 왔는데, 밤 좀 이렇게 늦게까지 자는 거 이게 약간 좀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일어나! 일어나야지! 네가 지금 거기서 잠을 잘 테니 일어나야지, 더 잘 돼야지, 이렇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계신데, 수고했잖아요. 우리 수고하는 우리 친구들 조금 잠 좀 자게 조금 내버려 두실게요. 아시겠죠? 조금 한 주 두 주 정도는 조금 내버려 두셔야지. 예, 이게 피로를 회복해야 또 이렇게 다음 스텝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뭐 마음은 잘 알겠다만, 또 아이의 또 스케줄이 있는 거니까 좀 우리 자녀들의 예, 조금 이렇게 조금 이림해 주시는 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청소기 괜히 돌리고, 어? 아침에 평소에 안 돌리던 청소기를 왜 아이만 오면 돌리는 거야? 그렇게 예, 좀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꾸 팔뚝 빨아대는 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우리 부모님들 기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올해 극동방송 7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가 극동방송을 통해 누렸었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수기 공모전. 자, 여러분들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누리셨던 은혜들 또 간증들을 마음껏 글로 표현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4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A4 용지 2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슬로 하셔도 괜찮고요. 녹음하셔도 괜찮습니다. 형식은 자유고요. 간증 수기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과 우편 접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항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수기라고 남겨주셔도 되는데, 또 번호가 조금 낯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번호 샵 0981번으로 수기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세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계시는 분들 어디 가가지고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말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어서 이쪽으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참 모실게요.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마음 안아드릴게요. 우리와 함께 하실 이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리치료 전문가, 상담 전문가 우리 김진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깨어나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1: 네, 오늘도 함께 성장해 가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함께 성장해 가자.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로, 그렇죠. 여러분들의 고민으로 방송 콘텐츠가 되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나도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1: 샵0981로
0: 그렇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들 중에 선정을 해서 저희가 차주에 또 내용으로 함께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제가 올렸는데 내용을 언제 해주시나요? 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했어요. 했는데 본인 내용인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그러세요.

0: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1: 그럼요. 그 범위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나만 그렇죠. 특별하거나 예. 나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아 상대도 그런 고민에 있구나. 아 저 가정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라고 많구나. 알게 되어지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결책을 만들어갈지라고 하는 정보도 공유할 수가 있게 되고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라고 하는 통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어서 참 많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0: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건과 조금 분리해서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힘이 좀 생기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1: 그냥 예. 밀착되어져 있으면 이것들로 인해서 더 아프고 쓰린 시간일 텐데 조금 객관화시켜서 아, 저 집에서도 저런 저 사람도 저런 고민을 하고 있었네 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동질감도 형성되어지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대안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문제에 함몰되는 것보다는 조금 객관화시켜서 대응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는 시간인 거죠.
0: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또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많이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또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보내시는 예.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한결 가벼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청소년의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겪을 수 있는 하지만 이게 또 생각해보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예, 그렇죠.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내용에 앞서서 먼저 또 OX 퀴즈 함께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떠할지. 자 첫 번째 친구가 많으면 외롭지 않다. 자 이거 O일까요? X일까요? 예, 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좋겠어요. 친구가 친구는? 많아야만 외롭지 않다. PD님은 몇 명 정도가 안 외로울 것 같으세요?
0: 저는 예 글쎄요 이게 이제 다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후에 그렇죠? 굉장히 이게 뭐라고 교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않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오늘 지금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보셔야 되는 관점이 청소년이 보는 친구 관계랑 어른이 되어서 바라보는 청소년 관계가 다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렇군요. 거예요. 지금 저 PD님이나 저 같은 경우 결혼 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친구보다는 가족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이가 드시거나 이제 아이들이 다 출가를 하거나 혼자 남게 될 때는 친구나 뭐 저희 어르신들 보니까 한 70년 지나셔서 동창회 다시 나가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초등학교 때 70년 지난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갖고 막 여행도 다니시고 이러시는데 예.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세월이 좀 많이 남았다.
0: 제가 뭐 저기 한창 때는 연락처에 뭐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죠, 친구들 그렇죠. 엄청 많고 연락도 자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 서서히.
1: 그럼요.
0: 예, 에너지가 없더라.
1: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정해진 패턴 안에서 네, 맞아요, 움직이고 맞아요, 있는
0: 맞아요,
1: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예.
1: 그래서 그런 시간들.
0: 하지만 외롭지 않다.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시기에 따라서 정말로 말씀하신 좀 대로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 다음 문항입니다. 학교에서 혼자 다니면 문제가 있는 학생이다.
1: 예, 이거는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른들이 예. 좀 사고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0: 예. 뭐 학교를 떠나서 예, 내가 뭐 다른 어떤 그 그쵸. 사회라든지 예,
1: 공동체
0: 조직에서.
1: 안에서도 예, 예, 예. 혼자 있는 혼자 아이들 문제가 있다? 많이 문제 있다라고 여기시는데 그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것과 관계를 맺는 것이 힘든 친구들은 구별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혼자는 있지만 다른 동무들과 동아리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내향적인 성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예. 대부분의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혼자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는 연결하시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필요하시겠다.
0: 예. 자세한 사항들은 뭐 본 내용에서 네.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에요. 친구들이 나를 부르지 않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1: 이것도 이제 청소년들하고 어른들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PD님은 친구들일 모임에서 나를 빼고 친구들끼리 모였다.
0: 네.
1: 그럼 PD님을 그 친구 그룹에서 싫어하는 걸까요?
0: 저는 보통 그 친구들이 나를 빼고 불렀다.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1: 왜 요즘은 SNS가 발달해서
0: SNS를 안 합니다. 네, SNS를 안 해가지고
1: 최근에도 저희 동창들이 부산에를 내려왔다가 예. 올라갔는데 SNS에 자기네들 그룹만

0: 딱 올라왔더라고. 내 저한테 연락이 없이.
1: 어머.
0: 왔다 갔었네 라고 연락을 했더니 바빠서 연락 못했으니까 재밌게 놀다 갔니? 재밌게 놀다 와서 다음엔 꼭 만나자. 오케이, 다음에 올 땐 미리 연락해. 이렇게 그 친구들이 나를 빼놨다고 해서 섭섭한 감정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청소년 그룹에서는
1: 이건 좀 다르게도 볼 수
0: 그렇죠.
1: 있죠.
0: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항이에요. SNS를 많이 볼수록 비교와 외로움이 커질 수 있다. 이거는 좀 요즘에 굉장히 사회적인 그렇죠. 또 문제로 이슈가 되고 네. 있는 그런 사안이죠.
0: 어른들은 예. SNS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점점점 고립되어져가는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청소년기에는 이것들이 자기 삶에서의 행복한 순간만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울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가급적이면 SNS를 많이 하시기보다는 자기 개발이라든가 자기 정서함량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1: 타인의 하이라이트만 계속 보니까.
0: 그럼요. 예. PD님 SNS 하시나요?
1: 안 합니다.
0: 네. 예. 저도 안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저의 푸시아는 지금 10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1: 예, 저는 제 사진 뭔지 모릅니다. 제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SNS 안 한 지 20년이 돼가지고 네, 예,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예, 이런 문항들로 저희가 사전적으로 한번 맛을 한번 봤는데 오늘 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담자의 사연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고등학교 1학년 A 학생입니다. 원래 성격이 밝아서 입학 초에 운동하는 친구들, 뭐 게임하는 친구들, 공부하는 친구들 할 거 없이 두루두루 잘 어울렸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이 비슷한 성향끼리 이제 무리를 짓기 그쵸. 시작했고
0: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1: 예,
0: 거죠.
1: A 학생은 그 어느 무리에도 깊게 속하지를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밥 먹을 친구를 찾아서 눈치를 보고 주말 모임에서는 쏙 빠지는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있나? 전학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심각하게 고민 중이지만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 봐 입을 꾹 닫고 홀로 소가리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아, 이거는 청소년 시기에 예, 너무
0: 네.
1: 이렇게 예, 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죠?
0: 왜 그러냐면 이 청소년기에는 우리가 채팅방에 내가 올린 채팅에 댓글이 안 달리고 늦게 달려도 상처를 받는 시기거든요.
1: 아.
0: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청소년들 심리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 과정 가운데 이게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소속감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관계를 잘못하는 애야 이게 아니라 소속감 청소년들이 여기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게 자기의 객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관계의 성장이다 라고 여기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너 오늘 옷 이쁘다 라고 얘기했어요.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대신 옷을 입고 딱 내 친구가 너 스타일 괜찮은데? 라고 말을 듣는 순간 그 하루는 내 존재감이 인정받은 시간이에요.
1: 또래 집단에서 인정을 네, 받는 네. 것이
0: 그래,
1: 예.
0: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한번 내 어린 시절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런 부분들
1: 저희도 그랬었죠.
0: 네, 네.
1: 예.
0: 그리고 또 뭐냐면 안정하다는 건 뭐냐면 이 소속이 되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관계의 특징이거든요. 지금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관계의 위기보다는 소속감. 나 밥 먹을 때 혼자 먹으면 다른 애들이 날 어떻게 볼까? 혹시라도 내가 혼자라서 친구가 없다라고 여기는 건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이 가니까
1: 네.
0: 혼자 밥 먹는 거 너무 힘들어요. 단톡방 내에서 댓글이 달리는데 다른 애들한테는 좋아요가 막 달리는. 그러니까 PD님에게는 동일한 내용의 사진이 올라갔는데 PD님이 올린 건 100개가 좋아요가 눌러져요. 근데 나는 20개밖에 안 달렸어. 그러면 이때부터 나는 인기가 없는 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1: 신경 쓰이죠. 신경 쓰이죠.
0: 예. 이런 것들. 그리고 단톡 안에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PD님이 올리는 건 바로 받아 6-7명이 댓글을 알겠어. 좋아 이러는데 제가 의견을 딱 올렸는데 아무도 없다가 한참 만에 괜찮네 라고 올리면 이게 또 이제 소위 말하면 관계에서 나는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인정을 못 받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1: 저희가
0: 거죠.
1: 사실은 저희

0: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배님들께서 겪으셨던 때랑은 완전히 다른
1: 다르죠.
0: 시대잖아요.
1: 왜냐면
0: 예.
1: 즉각 반응이 일어나는
0: 다
1: 시대거든요.
0: 보이잖아요.
1: 네.
0: 몇 명이 내 얘기에 반응을 하고 있다.
1: 반응했는데.
0: 이런 것들이 눈으로 다 보이는 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그거 뭐 나중에 이렇게 치부할 일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1: 그러니까
0: 겁니다.
1: 조금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관계를 내 아이의 학교 생활을 이 친구가 한번 어떤지를 좀 점검해
0: 누구에게나. 예.
1: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0: 맞아요.
1: 좀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필요한
0: 기억을
1: 거죠.
0: 떠올려 보시면 저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화장실 갈 때도 친구랑 같이 가야 돼.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시기가 청소년 시기인데.
1: 어딘가에 갔는데 누군가는 가고 나는 빠졌다 그러면 그 소속 단체에서 배제되어졌다는
0: 그럼요,
1: 생각
0: 그럼.
1: 때문에
0: 그런 생각을 할수
1: 우울해졌던
0: 있죠.
1: 시간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0: 예.
1: 시기를 우리 아이는 조금 더 강도 있게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0: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아, 과하게 애가 지금 반응을
1: 그렇죠.
0: 한다라고 생각할 것만은 아니고,
1: 그럼요.
0: 소속감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이 현실을 좀 점검을 해야 될지, 이게 그 친구 말대로 전학을 가면 해결이 되는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1: 그렇죠.
0: 들거든요.
1: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내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전학을 가면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와 같이 현실 점검을 했던 게 뭐냐면 정말 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나랑 관심이랑 생활 영역, 운동하는 친구들 나는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고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들 난 노래를 그냥 즐길 뿐이지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마이크를 잡고
0: 그
1: 노래하는
0: 정도까지는
1: 시간은
0: 아니고,
1: 아니에요.
0: 예.
1: 그러면 결국엔 공유하는 시간에 차이가 날 텐데 정말 이 친구들이 싫어하는 거냐 아니면 관심사나 생활 영역의 범위가 예를 들면 학원도 같아야 오래 유지가 되어지는데 같은 학교 생활을 하고 학원을 같이 갈 텐데 학원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만 함께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소위 말하면 따로 저녁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러면 학원 그룹끼리의 시간을 보내어질 때에 나는 그걸 소외감을 느끼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었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친구가 없는 건가 아니면 특정 무리 속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내용인 거죠. 학원 무리에 내가 포함이 되지 않는 거냐. 아니면 친구가 정말 없는 거냐. 이제 이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0: 예.
1: 그리고 꼭 체크해 보셔야 될거 혼자 지내는 게 학교 폭력이나 괴롭힘에 노출되어져서 혼자인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지금 저희들이 말했던 것처럼 소속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냐를 점검해 보셔야
0: 그건
1: 된다는
0: 또
1: 거죠.
0: 다른
1: 그럼요,
0: 문제라는 거죠.
1: 그럼요.
0: 예.
1: 네. 학교 폭력이나 학교의 괴롭힘의 문제라 그러면 전문적인 접근이 깊게 개입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 친구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소속감의 위기라면 가급적 상담이나 부모님의 도움으로도 변화가 가능한 시간인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구별해 보시는 게 도움이
0: 그렇군요.
1: 되겠습니다.
0: 일단 그런 현실 파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였고. 자, 그러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좀 현실
1: 그래서
0: 점검을
1: 이
0: 해봤더니.
1: 친구 같은 경우에는 봤더니 관심이나 생활 영역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으니까 두루두루 모든 친구들이랑 다잘 지내고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죠. 입학을 해서 3월, 4월은 괜찮은 시간.
0: 네.
1: 3월, 4월은 괜찮은 시간. 왜 그러냐면 서로 이제 호기심 천국이니까 어머 쟤도 괜찮고 쟤도 괜찮고 다 가깝게 지내다가 하반기 중간고사가 끝나는 시간부터는 이제 활동 영역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각각이 선호하는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에서 서로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수혜반은 수혜를 좋아하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 뜨개질 열풍이 있거든요. 그럼 뜨개를 하는 친구들 그룹끼리 모이는 거죠. 근데 나는 뜨개는 크게 소질이 없고 그걸 구경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뜨개를 하는 친구들이 자기네들은 패턴이라든가 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의 화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룹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혼자서 안전하지 않은, 그러니까 나를 버리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이 커지니까, 나랑 같이 할 친구들이 없네. 쟤네들은 저렇게 네 명씩 모여서 뜨게 하네. 얘네들은 네 명씩 모여서 다섯 명씩 모여서 악보를 정리하네. 이러면서 자기는 그 그룹 안에서 스스로가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밥 먹으러 갈 때도 뭔가 내

0: 세계질 하는 친구랑 같이 가. 근데 나는 같이 가자는 말을 하기가 좀 힘들어. 어, 이 말이 말을 하면 나를 버리면 안 돼라는 표시가 될 것 같으니까 좀 주저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오게 되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분이 이 친구가 갖고 된 자동사고가 뭐냐면 나는 인기가 없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혼자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1: 그렇게 하고 있었던 네, 상황이었고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친구에게 그런 자동사고를 사실과 해석을 좀 분리하는 그래서 정말 인기가 없는 건지 왜냐하면 PD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기가 없으면 그 무리 안에서 건수야 같이 가자, 진야에 같이 가자 부르지 않거든요. 내가 인기가 없다면. 근데 이 친구 뭐냐면 아, 저 무리에 내가 낄 수 없고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인기가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거리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안에서 점검되지 않은 해석으로 과장된 해석으로 해서 자기가 단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거죠.
1: 그렇군요. 자, 마음이 많이 다친 이 학생에게 솔루션을 하나 처방해 주셨던 게 이제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훈련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뭐 주말에 자기들끼리 놀러 갔다라는 거는 이제 팩트.
0: 그렇죠.
1: 사실이나. 근데 그 사실이
0: 나를 싫어한다.
1: 얘들이 나를 싫어한다. 이거는
0: 아니라는
1: 예, 해석이 이제 너무 그렇죠. 자의적인 해석이었다는 거죠.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좀 솔루션을 주셨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그 당장 학교 생활이 좀 힘들잖아요.
0: 그렇죠.
1: 구체적인 어떤 뭐 행동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0: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해요. 건강한 관계. 친구 간에 친구를 만들어서 건강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이 친구에 대한 정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친구가 어떤 친구냐라고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정의를 내렸던 게 뭐냐면 실수해도 무시하지 않는 것. 이 친구의 워딩을 따라가면 실수해도 무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뒷담화하지 않는 것. 그리고 뭔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보다는 자신도 힘들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기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속감을 회복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먼저 다가가기. 그러니까 나 혼자 있기 싫으면 나 혼자 밥 먹기 힘들면 같이 밥 먹을래? 아니면 먼저 인사하고 어제 숙제는 다 했어? 라고 먼저 말 걸어보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학감은 해결될까요? 라는 질문에서 전학을 가서도 혼자 여전히 그냥 앉아있다면 전학 가기 전 학교랑 달라진 게 없는 거죠. 하지만 전학 가기 전에 먼저 한번 시도해보는 거. 소속감을 위해서 먼저 말 걸어보고 먼저 시도해보고 먼저 다가가보고 먼저 인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친구에게 건강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한번 움직여볼래? 라고 하는 솔루션을 전달한 거죠.
1: 그렇군요. 예, 관객의 깊이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라라는 네.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 분께서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전학도 뭐 방법이기는 하지만 본인만의 그 충족을 찾아서 마음이 넉넉해지면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 거예요. 너무 주변을 살피지 말고 본인의 장기, 주특기를 찬찬히 만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나 스스로 즐거운 마음이 생기면 달라질 겁니다. 맞죠, 라고 또 맞죠. 남겨주신 네. 분이 계십니다. 네. 예. 자, 오늘
0: 한 분은 이렇게 남겨요. 소외시키는 뭐야? 것이 얼마나 고마운데요. 에너지가 많아서 서운함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죠?
1: 이거는 너무 저희 입장 아닌가요? 어른들의 예, 입장이고.
0: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친구를 네. 친구 관계를 잘한다를 숫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얘기하지만 청소년 시기에는 좀 숫자로 얘기하기
1: 그럼요,
0: 때문에
1: 그럼요. 예. 지금 예전을 돌이켜 보세요. 예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나 그럼. 이제 소외됐다. 나쁘지만은 않은데
0: 혼자만의 시간도 괜찮은데 이렇게 여기실 수가 있는데
1: 예전에는 우리도 안 그랬을 겁니다.
0: 청소년 시기는 아직까지는 그럼요, 이제 염으로 가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성장해 가는 과정이다 예. 보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져 예. 있는 시기입니다.
1: 또래 집단에서의 어떤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자, 오늘 이 청소년 내담자분 이 친구가 이제 용기 내서 부모님께 이 사실들을 털어놓는다.
0: 그쵸.
1: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좀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게 앞서서도 저희가 한번 네. 얼핏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0: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네. 아이를 안전하다라고 공감해 주시기보다는 네. 내 경험에

0: 붙여서 아 그거 다 지나가는 것이야 라고 아이를 위로한다는 메시지가 오히려 아이에게 더 위기감을 주는 메시지거든요.
1: 아, 아이를 위로하는 게 더 네. 위험한 메시지라고요?
0: 그러니까 예.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겪어 나도 겪어봤어 이게 지금 아이는 아이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힘들게 하소연했는데 내쳐지는 경험이에요. 아. 내가 수용되어지고 품어지는 경험이 그러니까 아니라
1: 약간 좀 별것 아닌 걸로 치부가 되는
0: 지금 그런. 이 시기는 세상이 무너지는 시기거든요. 친구 관계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소속감이 안전하지 않다 소속에서 배제되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인데 많은 부모님들이 아 그거 그러면 다 소용없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공부나 해. 이 메시지 하나에 아이들은 아, 내 편은 없구나라고 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얘기를 하시면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은 삼가하시는 예. 게
1: 맞는,
0: 좋겠습니다.
1: 맞는 맞을 수 있는데 아, 그 내용이 하시는 말씀이 네. 아, 맞을 수 있는데
0: 그럼요. 그 사실인 건 맞아요.
1: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어딘가 받아들일 무거워요. 수 있느냐 예 그거를 이제 무거워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0: 그래서
1: 예.
0: 공감되는 말로 이 친구가 원하는 건 해결책을 해결사를 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 내가 이런 말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품어주셨어. 아 이런 속 얘기를 해도 안전한 곳이 있어 라고 하는 안전지대를 만들어 늘 말씀드리지만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천막문을 닫으셨어요. 예. 그냥 비 오는 데다 내보내고 그냥 한번 살아봐 이렇게 내신 경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우리 부모님이 아이가 속마음을 얘기할 때 가급적이면 공감해 주시는 거 예. 많이 힘들었겠다 외로웠겠다 엄마가 엄마한테 네 얘기 들려주셔서 줘서 너무 고마워 예. 함께 기도하자 이후에 함께 기도하자가 나와야 되는지 엄마 기도할게 공부해 이건 아니시라는 거예요.
1: 그게 희한해요. 이게 결론이 똑같아도
0: 맞아요.
1: 그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하는 멘트가 뭐 그 지금 이 시기 다 지나갈 거야 이 말을 한다 하더라도 빌드업을 해서 이걸 하면
0: 그쵸.
1: 그게 와닿아요.
0: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와 네.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애정도가 높은 사랑을
1: 어 그렇구나 내 나이 땐 다 겪을 수 있는 일이구나 그게 네. 와닿는데 다짜고짜
0: 결론만 딱 던져
1: 공부나 해. 그거 다 해결되는 거니까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거니까 공부나 해. 이러면 상처가 되는 거죠.
0: 그러는 예. 순간 아이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거든. 어, 우리 부모님은 잘 견뎌왔어? 그럼 나는 왜 이거를 이렇게 힘들어해? 그러니까 부모님도 분명히 그 숱한 시간 가운데
1: 그럼요.
0: 힘들어 하셨을 텐데
1: 치열했을 거예요.
0: 예, 예. 이거는 사라지시고 지금 결과값을 그렇죠. 딱 내 예. 아이에게 보이게 없기 때문에 아이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혼자 또 고민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허심탄회하게 부모님에게 와서 말할 때는 먼저 좀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아 여기가 그래도 안전한 지대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반응해 주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1: 자 아, 맞아요. 제일 가까운 부모님이 달라지면 아이도 달라져요. 그렇죠. 라고 네. 남겨주셨는데
0: 편안하게 받아주시면 되세요.
1: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0: 자꾸 부모님들이 답을 주려고 하시니까 뭔가 자꾸 찾아내시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듣는 많은 이야기 하다못해 지금 이 방송 가운데도 내 형편과 상황에 맞는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형편과 상황 가운데 적용을 해도 결과값이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 건순의 집에서 성공했던 케이스가 진년의 집에서 꼭 성공할 수는 없는 건데 어? 건순의 집에서는 성공했는데 우리 집엔 안 돼. 너 문제 있어?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 아이와 내 아이가 다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자녀들의 어떤 그 교우관계 또 또래 집단에서의 어떤 그 사회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문제로 고민을 안고 계신 우리 그렇죠? 또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도 많이 쓰이고
0: 맞죠.
1: 요즘 뭐 시대가
0: 네.
1: 시대다 보니까 그럴 텐데 어쨌든 오늘 또 저희가 함께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곱씹어 보시고 우리 아이들 잘 한번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네. 또 이렇게 들어봐 주시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0: 아이들이 예. 등원하고 학교할 때 등교와 학교를 할 때 한 번씩 품어주시는 것들도 큰 힘이 됩니다.
1: 네,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 아이들 주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밝고 맑게 자라나기를 뿜뿜 라디오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도 함께 하고 계시니까 꼭 그렇게 될 거예요.
0: 그럼요.
1: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뿜뿜 상담소 우리 상담소장 우리

0: 김진녀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1: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던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0: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 시기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소망으로 시작하는 하루,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백성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승리의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저희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익명으로 기도 제목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보내실 때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기도라는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에 클릭하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아도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실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진해 남양교회 이상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사모님 평안하셨습니까?
0: 네,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구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께 요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려야 하는 모습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양심에 이렇게 가책으로 밀려오더라고요.
1: 네.
0: 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왜 응답이 늦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보여주어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는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도
0: 네.
1: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0: 아, 네.
1: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0: 네네.
1: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보시고
0: 네네.
1: 나에게 또 이런 유익함 또 저런 유익함을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 참 들으면 참 우리 삶에 너무도 큰 유익함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우,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도 나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말씀. 아, 목사님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물어 듣고
1: 네.
0: 오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럼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소망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도합시다. 소망의 다시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중심인 이 오전 11시에 창원 극동방송 주파수 앞에 우리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혹은 병상과 운전석에서 삶의 묵은 짐을 안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청취자들을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과 사정이 너무도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답답한 일들 뿐이고 경제적인 위기와 영적인 침체 속에서 낙심하여 눈물 흘리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는 것처럼 삶의 무게로 인해 영육이 지쳐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0: 아멘.
1: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더 뚜렷해지듯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이 이 땅 위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심령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시고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창원과 경남 땅 그리고 전국 각 처소에서 뜨거운 기도를 심는 청취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생방송 시간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메마른 마음의 은혜의 손

0: 소낙비가 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선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네, 그럼 찬양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들으시면서 화요일 오전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고요.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지만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6997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권말순 권사님이 자궁암 수술을 받으신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3개월의 회복 기간 동안 후유증 없이 건강한 몸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1: 예, 사람들은 아니 뭐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해 이렇게
0: 네,
1: 하지만
0: 요즘 암이

0: 많아졌다고 해서. 네.
1: 근데 저는 이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박함입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곰말 선권사님 그동안도 참 권사님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겠습니까? 이제 잠시 좀 쉬고 하나님 주신 참 휴가의 기간을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수술을 받으셨으니까 몸을 잘 추스리시고 속히 이제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고 더 풍성한 권사님의 그 놀라운 참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하심 가운데 그 사역을 기대합니다. 우리 권사님 응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곰말순 권사님 이제 수술 받고 10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3개월의 회복기간 동안 모든 또 몸을 간수하고 또 관리할 때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권사님 그동안도 애 많이 쓰고 수고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참 그 놀라운 참 그 손길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또 수술한 부분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강건한 우리 육체를 회복한 우리 권사님이 권사님같이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을 잘 또 이렇게 돕고 또 이렇게 섬기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더 힘을 얻는 복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 774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며느리가 가슴에 있는 물혹을 제거하고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 입원하여서 곧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이 잘 진행되고 정밀 검사 결과도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가슴에 이 물혹이 이렇게 이제 생겨서 참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0: 네. 근데 물혹 있는 분들 많이 계셔서
1: 네.
0: 아마 뭐 물혹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1: 네. 그래요. 우리 사모님 말씀 같이 뭐 너무 걱정하지 말고
0: 네.
1: 잘 제거하고 더 이상 나쁜 소식들이 들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7749 우리 성도님 우리 며느님이 가슴에 있는 물혹을 제거하고 정밀 검사를 또 이렇게 받기 위하여 수술을 이제 입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제거되게 하시고 이 물혹이 더 이상 또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또 간섭해 주시옵소서. 정밀 검사한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며느님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담당했다. 이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두려운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1997님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서 다른 약으로 바꿔 항암 치료 중입니다. 혈소판과 백혈구 수치가 낮아 항암이 한 주 미뤄졌고요. 목요일부터 매주 6차례 NK세포 치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 치료를 통해 살리시는 기적이 일어나며 항암 치료를 잘 이어가 완전한 회복에 이르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 목사님, 참, 우리 일단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0: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약에 내성이 있느냐 없느냐,
1: 네.
0: 내 몸이 이 약으로 인해 내성이 생기느냐 마느냐 그거거든요.
1: 네.
0: 네. 다시 다른 약을 찾기가 참 힘이 드는데 그래도 다른 약을 또 잘 바꾸신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네, 목요일부터 또 MK 세포 치료가 또 이렇게 인정돼 있다고 하니까 가장 적합하게 예, 또 이렇게 예, 이 연약함에 잘 맞는 이제 치료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 1997 우리 성도님, 너무도 안타까운 형편과 사정 가운데 소망의 기도의 문을 엽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이 췌장암으로 인하여 지난 1년 동안 참 이 항암제로 잘 이렇게 또 견뎌왔고 치료를 받았는데 또 이렇게 또다시 약을 바꾸어야 되는 이런 형편과 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몸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의사보다도 우리 몸을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몸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여종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목요일부터 또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이 치료가 순조하게 잘 진행이 되어지고 또 사랑하는 남편이 이 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축복에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아멘. 또 우리 육체적으로도 그렇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드리펴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도 이어갑니다. 915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9살 믿음의 아들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한 직장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 기도로 얻은 아들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앞길을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0: 네.
1: 우리 하나님의 루틴 속에서 인도해
0: 네,
1: 나가시거든요.
0: 네, 네.
1: 네, 우리는 조급하죠.
0: 네.
1: 막 아직 29살 하면 아직까지 얼마든지
0: 아직 어립니까 목사님?
1: 저는 저 나이 때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0: 네.
1: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인도하셔서 든든한 직장이라는 것이 뭐 대기업 이런 것보다도
0: 네네.
1: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쁨과
0: 그렇죠.
1: 감사함으로
0: 네.
1: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 직장 그래서 매일 새롭고 매일 생동감이
0: 네네.
1: 넘쳐나는 그런 직장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직장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
1: 기도합시다.
0: 네.
1: 하나님 9155 성도님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참 하늘의 소망이 생겨나고
0: 아버지.
1: 또 아버지 하면 큰 꿈을 꾸는 것 같은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아직까지 또 이렇게 직장을 자리 잡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위한 가장 든든한 직장을 이미 하나님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든든한 직장을 잘 감당해낼 수 있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믿음에 살아가는 이 청년들 가운데 직장 문제로 인하여서
0: 아버지.
1: 하나님 참 이렇게 염려하는 혹 우리 젊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정말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나가는데 이 직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어지는 이것 때문에

0: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감당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든든한 직장,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며 생활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이 든든한 직장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9155 성도님 29살 믿음의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귀한 직장을 우리가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지금 이 시간에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찬양 기도 제목은 찬양 한 곡 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 232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갈 길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허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2326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1: 네, 참 이 기도 제목 제가 받으니까 너무 참 감사함이 많네요.
0: 네.
1: 늘 보면 너무 연약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참 우리 소망의 기도의 문을 여시는 분들이 다 그런 네네. 분들이 많은데 나의 갈 길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참 너무 너무 감사해요. 뭐 허리 아프고 이런 거는
0: 네네.
1: 그다음 자선의 문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 중심을 보시는 참 이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크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2326 우리 성도님의 이 정말 뜨겁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사랑의 손길에 맡기며 나아가는 2326 우리 성도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순직한 역사가

0: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지금 허리 건강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허리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

0: 더해져서 더욱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우, 요새 많이 어렵습니다.
1: 네, 사업하시는 네. 분들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열의 열명이 다 어렵다고.
0: 네.
1: 이전 뭐 그 어려울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모두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멘.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사업도 지금 어려운데 세금 문제까지 더해져 가지고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걸 좀 거꾸로 이렇게 한번 해석하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네요.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사업이 예? 지경이 넓혀지고
0: 네네. 예? 더 많은
1: 하나님의
0: 것으로 채워질
1: 축복에
0: 것이라는.
1: 축복이
0: 네.
1: 더해지고 있다.
0: 네.
1: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또 지혜롭게 이 세금의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3690 우리 성도님 참 이 세계적인 이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시는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는 물질적인 구체적인 부분에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또 이렇게 복잡한 세금 문제까지 더해져서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힘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를 주셨고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하나님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당면한 어려움의 문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3690 성도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분이 하는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의 선한 간섭하심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0: 아멘.
1: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놓여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그 어려운 홍해 바다를 통해서 나타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에게 하나님 이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사업을 경영하는 또 이런 우리 성도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은 익명의 성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학현 척추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손길로 온전히 치유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1: 와, 참 그래 네. 안타까운 진단을 참 받았네요.
0: 네.
1: 네, 얼마나 참 그 심령이 참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참 이제 손듬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말씀도 있듯이
0: 아, 네.
1: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은 이 어려움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더하다는 것을
0: 아멘.
1: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이학현이 너무도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망되는 진단을 받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그 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이 참 괴롭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은 이 안타까운 진단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더하는 능력과 도우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치료를 해야 되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치료의 방법들이 허락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이전에는 참으로 귀로 듣는 하나님이었지만 이 척추염 진단을 받고 난다 보면은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이학현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그 기도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이

0: 우리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나 복되고도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475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자매인데도 흡연 습관을 끊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의지가 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굳센 의지를 주셔서 담배를 끊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사실 알게 모르게 뭐 자매가 됐든 형제님이 됐든 이런 분들 많죠.
0: 많이 있을 거예요.
1: 네, 본인은 숨기는데 곁에서 냄새로 알지만 아는 채를 안 할 뿐입니다.
0: 네, 그러죠. 네. 네. 근데 이게 누가 끊으라 한다고 끊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여기 의지가 약해서 자기 의지로 이거 못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1: 하나님의
0: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1: 네네. 네.
0: 네. 또 적어도 이게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 인지를 하고.
1: 네네.
0: 이게 정말 자신의 정말 믿음의 삶에 큰 장애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1: 아유,
0: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시간 이렇게 소망의 문을 두드렸죠.
1: 네, 익명으로 네. 보내지 않으시고 네,
0: 그렇죠.
1: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하나님,
1: 얼마나 감사한지요.
0: 네. 참 이쁘게 보시고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셔서 본인도 원하듯이 하나님의 일에도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 너무 이것 때문에
1: 양심의 예, 가책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예비 시간에
0: 이게 이제 마음에 이제 울림이 있다는 것은
1: 네.
0: 그 정도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하나님 네.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합시다. 4758 우리 믿음의 자매님께서 어떤 연구에서 흡연의 습관을 가지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되고 이거 정말 이겨내야 된다는 참 마음은 있지만 참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이 모든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이 흡연의 문제를 완전히 털어내고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고 귀하게 일하고 싶다는 이 자매님 깨끗한 심령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593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전 9시 뿜뿜 라디오 월요일 행복 백화점 부점장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김대성 전도사님이 오늘 팔 인대 수술합니다. 작년 10월에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수술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수술합니다. 수술의 과정과 결과를 인도해 주시고 또 수술비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방송으로 또 섬기고 계신 우리 김대성 전도사님 월요일마다 행복한 목소리 들려주시는데 다치신 지 오래 되셨네요.
0: 그래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수술도 제때 못했네요.
1: 그동안 혹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0: 네, 하나님께서 네. 또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 수술비 때문에 아마 지금 수술에도 필요한 것이 많을 거예요.
1: 그럼요.
0: 하나님의 네. 가마 감동의 역사가 또 이 전파를 통해서 또 일어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김대성 전도사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수술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술의 과정에 하나님 수술비도 필요하고 좋은 병원도 있어야 되고 좋은 의사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에 쇽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행복 백화점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 기대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인도해 주실

0: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한 소망의 기도, 오늘 함께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진해 남양교회 이상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요. 제작의 김형준 PD, 그리고 저는 부산평강교회 신보경이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한결같은 기도의 시간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저는 사사기 16장을 본문으로 실패를 극복한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위기는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적인 마비는 몸의 마비보다 무섭다고 합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영혼은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사사 삼손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화려한 시작을 했지만 누구보다도 처참한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실패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실패를 극복한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삼손이 왜 그토록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정욕이고 둘째는 껍데기 신앙이며 셋째는 영적 무지였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과 20절, 2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의 눈을 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은 이방의 원수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은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죄는 영혼의 눈을 멀게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눈을 멀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난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말입니다. 삼손처럼 영적인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그는 수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혜의 왕이라 할지라도 정욕에 사로잡힐 때 그의 지혜는 어리석음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 사도행전 5장에서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탐욕과 거짓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매튜헨리는 이를 성령을 속이는 껍데기뿐인 신앙의 끝은 죽음이라고 경고합니다.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껍데기 신앙에서 본질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무지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삼손이 실패했던 원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삼손은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삼손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삼손을 회복시키는 방편은 은혜와 기도였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22절과 28절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깎인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는 것은 삼손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갚기 위한 회개의 절규였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마음의 기도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를 보면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절망에 빠졌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실패한 자를 향한 회복의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깊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눈을 들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정욕에 빠져 있으십니까? 껍데기 신앙으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인지도 모른 무지 상태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만 하는 기도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삼손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삼손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0: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비극이 아니라 승리였던 것입니다. 실패를 넘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큰 팔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45국에 0785번 055-345-0785번 진영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5-269국에 9810번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1: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던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 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0: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이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동부성결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전 세계 개혁주의 교단과 기관들의 연합체인 세계개혁주의협의회가 2026 서울총회 조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세계개혁주의협의회는 어제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출범 감사예배를 드리고 오는 10월 28일부터 사흘간 개최될 제7차 총회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조직위원장 오정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개별교회 중심으로 흩어졌던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모여 성경의 절대

0: 권위와 정통신학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7차 서울총회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제6회 총회 이후 처음 열리는 대면 의회로 세계 61개국 87개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교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가 평일 동안 비어있는 교회 유휴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개방하며 지자체와 연대하는 선교적 거점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건물 외관에 종교적 상징물을 낮추고 주민들의 필요에 맞춘 열린 공간을 내어주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회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 창운대교회는 지난달 유치원 부지에 종합문화시설인 창공센터를 완공하고 수원시 신중년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어 시니어 재취업 등 민관협력교육 프로그램을 평일에 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주님 앞에 제1교회 역시 기존 교육부 부지를 개방해 관내 최대 규모의 서울형 키즈카페인 놀이뜰을 개소하고 취약계층과 주민들에게 시중 대비 10분의 1 가격으로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 수동교회도 본당 일부를 개축해 주민 공유 북카페인 나무 책방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책장을 분양하는 등 공간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국교회의 전면적인 공간 개방과 민간 협력 모델 도입은 개교회 중심의 폐쇄적 사역을 탈피해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적으로 유통하는 청지기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의 신뢰를 복원하고 미래 목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이단 신천지의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의혹의 최종 정점으로 지목된 총회장 이만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신도들을 특정 정당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켜 경선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67일 만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선과 총선 경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총회본부 압수수색에 앞서 구속된 고동환 전 총무 등 전직 간부들의 조사 과정에서 이 씨의 직접적인 지시아달 체계에 대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협기독교선교회가 농촌사회 발전과 직장 복음화를 전개하기 위해 제42회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농협기독교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최근 여수 여천교회에서 전국회원과 농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대회를 열고 찬양과 기도로 사명을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훈 전국연합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농촌지역 미자립교회 17곳에 선교비 1,700만 원을 정직하게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은 농촌 복음화와 북한 선교를 위한 합심 기도와 함께 성경 읽기와 전도에 힘쓰겠다는 내용의 5대 행동 강령을 결의했습니다. 지난 1978년 설립된 농협기독교선교회는 직장 내 예배 공동체를 섬기며 농촌교회 후원과 남북 농촌 선교 기금 조성 등 농업인을 향한 청지기 사역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역시 온종일 구름 많은 하늘 나타나며 기온도 높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전히 24도 선에 머무르겠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이용해 다가오는 이단의 방법입니다.
3: 선배! 선배! 동혁 선배!
4: 아, 뭔 급한 일이 있어서 날 그렇게 애태게찾노?
3: 아, 성경 읽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서 제일 지식이 깊은 우리 동혁 선배님을 내가 찾아왔지요.
4: 그래, 잘 왔다. 편안하게 물어봐라.
3: 네. 이거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성경구절 그 밥 먹으러 간 식당에 떡하고 걸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구절을 걸어놓은 가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4: 그 태연아이, 그 일단 그 네가 교회에서 배운 해석이 아마 좀 모순이 있을기다.
3: 예? 아니 저 아직 말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4: 그게? 그러니까 그 뭘 하든 그 반쪽짜리 진리라 이 말이다. 그 보통 그 교회에서는 그 영혼이 건강하면 다 잘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게 무슨이야? 그 말씀의 진짜 뜻은 말이야. 영혼이 잘 되면 돈도 잘 벌고 병도 절대 안 걸린다는 그런 뜻이야. 그리고 그 헌금 많이 하면 무조건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되는 법.
3: 아, 그게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4: 그러니까 그 기존 교회에서는 자꾸 그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자꾸 그 뒤처지는 거야. 영과 육이 다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린 그걸 그 전인적인 진리라고 말한다.
3: 전인적인 진리? 아, 이거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왠지 점점 빠져드는데.
5: 아, 태연아.
3: 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나중에 좀 얘기하자.
5: 야, 아까부터 선배랑 얘기 나누는 거 듣고 있다가 아우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엄청 쉬운 걸 왜 고민하고 있어. 내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내 몸도 건강하고 일상도 잘 되길 바란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건강과 복을 말하는 거잖아. 아니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무조건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고.
3: 야, 네 말 듣고 나니까 완전 머리가 개운해졌는데?
5: 그치?
3: 야, 예진아, 네 그 해석 어떻게 알았노? 와, 니도 말씀의 깊이가 엄청나네.
5: 뭐래. 저번 주 목요일에 목사님이랑 교회에서

0: 공부할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야, 넌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참석 안 하고 아무한테나 묻고 다니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아... 모르면 목사님께 여쭤봐. 응?
1: 아니, 아무나라니. 내가 아무나냐?
0: 응? 그리고 너 동혁 선배가 다니는 교회 이상한 거 몰랐어? 거기서는 어? 자기들만 전인적인 진리 안다고 주장한다던데?
1: 어? 태연아, 너 이렇게 넘어가면 너 반쪽짜리 인간이 되는 거야. 어?
0: 아, 반쪽이든 전인적이든 놔두시죠. 태연이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 할 테니까요.
2: 예, 맞습니다. 선배님은 그냥 성경이나 다시 단디 보이소.
3: 공동체를 떠난 성경의 개인적인 해석은 경계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신앙까지 흔들지 않도록 진료는 의사에게, 성경 공부는 교회 목사님께.
4: 이단 브레이커 단디 보이소이. 이 캠페인은
3: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5: 함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3.1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를 본문으로 의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기도는 이웃과 그리고 사회와 나라와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가장 좋은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오염으로 가득 찬 이곳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바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저주받고 심판받을 그 도시의 운명 속에 뛰어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과 재앙의 그늘 밑에 있는 그 도시민들의 생사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에게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 직장과 학교, 사회와 민족, 또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불붙는 고모라의 그 위험 앞에서, 그리고 폭발 직전에 소돔의 위기 앞에서 그들의 슬픈 운명을 한 손으로 붙잡고, 그리고 한 손으로 하늘을 향하여 치켜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러면 남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너무나 엄숙하고 너무나 존귀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정치가도 아니고 저명인사도 아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특별히 중보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모든 사람, 또 이 세상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그리고 민족의 장래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주 선한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의 최고의 본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어쩌면 지상의 모든 부활 후에 사역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모든 것을 마치기 직전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교회와 우리들을 위해서 길게 기도하신 것이 기록됩니다.

되고 있는데 그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고 필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참으로 좋은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그 사역에 거의 마지막 지점에서 하신 일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도 중보 기도라는 것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그분이 그 일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그의 피를 십자가에 다 흘리셨을 때에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그분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그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일과 동일한 것, 동일한 차원의 것, 동일한 종류의 것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어떻게 더 크게 보면은 중보사역이라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시는 주님께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특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곧 멸망 앞에 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하는 그 중보기도를 살펴봅시다. 그의 기도는 민족의 고난과 사회의 어려움, 공동체의 위기를 앞두고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입니다. 아니,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나라와 사회와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며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배워서 최선의 방법과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성결 조건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성결 조건, 먼저 갖추어야 될 조건이라 어떤 것일까? 분명히 좀 쉽지 않을 조건 같습니다만은 아주 의외로 간단합니다. 22절, 23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고요.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르되, 이게 기도의 성결 조건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조건이고 너무나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조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근데 서지 않는다,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면에서 적용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려면 기도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장소를 생각하고요. 꼭 우리가 뭐 거룩하게 된 장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또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확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러 나가서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기도의 장소에 가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그게 어렵습니다. 내 마음은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못하고요. 내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제대로 뵙지 못하게 하는 벽, 그게 어디 있는가? 나에게 있죠. 여러분, 그 벽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벽이죠? 우리의 죄악과 죄. 그럼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벽입니다. 죄야말로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하자
주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 이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말이 기도하러 아무라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기도하러 아무도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여 거룩하게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있어서 기도하러 나갈 때 성결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앞에 서는 것이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시는데 이게 지금 불합격입니다. 여기에 다 실격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요? 가장 모든 불행의 씨앗이 아닐까요? 절망의 원인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죄 문제, 그 거룩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마련해 주신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나아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사죄 그리고 의로움 거룩함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특별히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하여 회개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엎드려서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혹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직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어떤 죄는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어떤 벽은 없는지, 내 마음이 벌써 느끼고 있는 죄책감이나 이런 어떤 벽은 없는지, 나는 뭐 떳떳하지만 사실은 해결하지 아니한 그런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 이런 것을 살펴야 됩니다. 특별히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는 내 마음에, 그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어떤 의미로는.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내 마음의 죄책으로 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벽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죄를 죄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것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면 됩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픔도 있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백하면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을 아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기를 아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어느 날 디엘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무디는 소박한 정의를 내려주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참 그 말이 맞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어떤 느낌에 따라서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느냐 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엘 무디는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이것을 좀 설명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무디가 서재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5살짜리 아들이 서재로 들어오면서

아빠, 나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디가 그래 뭘 원하니? 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 난 아빠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같이 있고 싶어요. 이 아들이 원하는 게 딴 게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같이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디는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을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조건도 어떤 의미로 기도의 출발도 기도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하시고 많이 하신 것이 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도보다도 위대한 사역보다도 같이 있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먼저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음식 준비 등으로 너무 바쁜데 자기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주님께 좀 마리아를 권면해서 같이 일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마리아가 지금 좋은 것을 차지하고 빼앗기지 아니할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러 그분에게 나아가고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 출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해야지, 그런 의무감 가운데서 새벽 기도를 하면은 몇 번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계시지, 지금 날 기다리고 계시지, 그러면 새벽 기도를 꾸준하게 계속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더 좋고 평안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제와 의와 거룩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그것을 꼭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이 되고 영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과 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다보니까 티끌 같은 존재이고 그것보다 더 못한 재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정확하게 보게 되면 티끌 같은 존재이고 재 같은 존재입니다. 뭐 어리석은 부자라는 그 비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는 정말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농사를 너무너무 잘 지어가지고 지금 있는 창고가 감당을 못하고 새로운 창고까지 지어야 되는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겠다 하시니까 그는 죽었고 그는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자랑스럽던 사람이라도 티끌로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1초라도 조금이라도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티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진정으로 자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티끌과 죄 같사오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티끌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는 것은 더욱더 올바른 태도로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도 그 앞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수없이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욥기 42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렸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죄 없다라고, 그래도 의롭게 살았다라고 여러 가지로 반박하고 주장하던 모든 것들을 거짓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거두어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이 티끌이고 죄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회개할 자라는 것을, 정말로 죄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화입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자각했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하나님을 뵙기 시작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도 잡히지 아니하던 그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럴 때 갑자기 그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쓴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데서 진정한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자는 자기 비탄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티끌과 같기 때문에, 또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며 산다, 체념한다, 그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정말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끝까지 절실하게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주님께 아뢰나이다. 티끌이지만은 감히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렇게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감히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누가복음 11장의 그 기도에 대한 비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밤중에 사람이 왔는데 그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 없는 이 사람이 굶긴 채로 그 사람을 잠자리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도시에 있는 다른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좀 먹을 것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집안에 있던 그 친구는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요구한 그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비유의 결론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옛날의 번역에는 강청함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이런 신뢰를 무릅쓰고도 친구의 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두드려야 했습니까? 이게 분명히 진리인 줄 알고 친구에게 분명히 이렇게 뭘까요? 뭔가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굶겨서 재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들을 위한다면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강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티끌이지만, 비록 우리가 죄 같은 존재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가 티끌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토로를 하면서도 그러나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담대함이 겹치는 그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을 얻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웃과 가족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티끌 같은 존재이고 죄 같은 존재이지만 감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우리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모습이, 또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감히 자기에게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감히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배워야 될 것은 기도의 대상 그리고 범위 한계입니다. 곧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까지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악인들 때문에 죽어가는 억울한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벌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항의를 하죠. 그리고 25절에도 그건 부당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악인들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들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먼저죠. 그런데 악인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볼까요? 그 성 중에 있는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0: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무슨 말입니까?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악인들이 득실되는 성이죠. 우리도 지금 가장 타락을 이야기하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성이지만은 그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다면, 아니 그게 이제 내려가서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죠. 그 10명이 있다라면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성과 그 주민들, 그들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혹시 너무 선한 이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혹시 기도하십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상이나 인연과 함께하는 사람만 축복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나의 기도에서 제외해버리나요?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세상에서 타락의 극치로 악명 높은,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악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50명만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그 숫자가 점차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45인으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10명만 찾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조를 받아내죠. 여러분, 10명까지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의 담력이랄까요? 이것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는 금방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는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45명으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나아갈 때는 내용을 알면서도 저도 간이 떨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아니까는 편안하게 읽나요? 아니면 간이 떨리나요? 간이 떨립니다. 조마조마합니다. 정말로 이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담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의 성품 자체가 그렇게 대담하다라기보다도, 왜냐하니까 이분은 나중에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근데 꼭 그런 종류는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 그리고 그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런 대담한 밀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이런 대담함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아브라함이 기왕 내려간 거 5명까지 한번 내려가보지, 1명까지 한번 내려가보지, 그렇게 계속 내려가서 1명까지 내려가는 밀당을 할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물론 이 두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동일선상에 섞어놓는 것은 해석에 무리가 있습니다. 이건 이 문맥대로, 이건 이 문맥대로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아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기도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담력이 크지 않아가지고 만일 50명부터 출발했다, 저는 틀림없이 한 40명 정도 했을 겁니다. 아마 45명부터 해서. 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간이 작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까지 담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기도할까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기도할까요? 그동안 많이 기도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만둘까요? 아니면 그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볼까요? 우리의 기도는 강남 스타일대로 해야 됩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하나님 마음이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래서 기도는 세상에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이 기도 속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3일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3131 진주 3일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장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행복한 시간 갖기를 소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안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 위를 운행할 때 그때 가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배를 운항할 때에는 그 배를 책임지는 선장은 해도라고 부르는 바다의 지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똑같이 이렇게 평안해 보이지만 그 물 밑은 다 다르잖아요. 어디는 깊고 어디는 얕고 또 어느 곳에는 암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장은 물 깊이뿐만 아니라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그게 표시되어 있는 해도라고 하는 지도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 평안한 바다라고 할지라도 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바다 밑에는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어쩌면 요즘 혹시 여러분, 야, 요즘은 평안하다, 삶이 요즘만 같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란 바다에도 늘 깊은 곳이 있는가 하면 얕은 곳이 있고, 그런가 하면 암초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는 진짜 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인생의 지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목사님 설교 들으며 한 주간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해 보시는 거잖아요. 또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들여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펴서 내 삶의 지도가 되는 말씀을 참고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오늘 문자의 주제 단어를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말씀이 필요한 사람, 내 인생의 지도가 되는 말씀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신다면 말씀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 번으로 오늘은 말씀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데 또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야구에는 지명타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보통 야구는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수비를 한 다음엔 또그 야구 방망이를 들고 공격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수비를 하지 않고 그리고 방망이를 들고 공격만 하는 선수, 그런 선수를 지명타자라고 부릅니다. 모든 리그에서 지명타자라고 하는 제도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특별히 우리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지명타자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수는 공을 던지는 선수는 공을 던지는 데만 집중하고 또 방망이로 치는 재능 있는 선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때릴 수 있도록 그것만 집중해라, 이런 의미에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도 우린 서로 그런 다른 포지션, 팀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을 던지는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방망이로 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누군가는 앞에 서서 리딩하는 리더가 되는가 하면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달란트 때문에 누군가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팀으로 부르셨고 우리 각자에게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우리 팀에서 정말 필요한 가장 소중한 선수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 팀에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나는 다른 팀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팀에 가장 필요한 선수입니다.

0: 보금동네 사람들, 송대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 보금동네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금동네를 찾아주신 분은 어떤 분일까요? 같이 만나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교회를 섬기고 있는 진주장로연합회 회장 김재경 장로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동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진주장로연합회 부회장 박종철 장로입니다.
3: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남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보경 장로입니다. 현재 장로연합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0: 먼저 우리 진주장로연합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진주장로연합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언제 시작했고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회장으로 섬겨주고 계신 김재경 장로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진주장로연합회는 1981년 1월 6일에 설립되었으며 초대 회장은 진주성결교회 출신 고 이상용 장로님이셨습니다. 진주장로연합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진주 지역의 시무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이 함께하는 연합체입니다. 진주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진주성시화운동본부의 교회연합운동에 적극 협력하며 지역 복음화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의 가장 큰 목적은

0: 주와 서부경담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들이 하나 되어 복음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것이 진주장로연합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 우리 진주장로연합회는 초교파 장로님들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부회장이신 박종철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예, 진주장로연합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진주시내 모든 교회 신무장로님들과 은퇴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역은 진주와 서부 경남의 복음화에 목표를 두고 기도회와 전도사역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1: 여러 교단과 교회 장로님들이 함께하는 연합은 쉽지 않을 텐데요. 진주장로연합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는 어떤 건지 총무로 섬겨주시는 우리 김보경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3: 예, 우리 진주장로연합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장로연합회는 우리가 앞장서 나서서 일을 하기보다는 진주시내 진주시 기독교 총연합회라든지 또는 진주성시와 운동본부라든지 목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진행하는 이런 큰 행사에 우리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합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연합회는 목사님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걸 통해서 진주시내 서부경남의 220여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 장로들이 좀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로연합회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1: 김정영 장로님, 우리 진주 장로연합회가 지역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요?
0: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특히 목회자와 장로를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진주장로연합회는 진주장로합창단과 함께 원팀이 되어서 매년 진주와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사자로서 진주와 서부경남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연합하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1: 방금 회장님께서 진주장로연합회가 매년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박종철 장로님, 이 기도회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떤 취지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건가요?
2: 예, 진주와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는 진주 장로연합회가 설립된 1981년부터 진주와 서부경남 복음화와 구국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2025년 지난해부터는 진주와 서부경남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변경하여 복음화율이 낮은 이곳 진주와 서부경남의 복음화를 위해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1: 복음화 기도회를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계신데 김봉영 장로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3: 예, 좀 전에 우리 박종주 장로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는 우리가 매년 6월달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6월달에 구국 기도회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장로연합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진주와 서부경남 지역으로 조금 범위를 줄여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연합회가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다는 이 진주와 서부경남 이곳을 우리 살아생전에 적어도 한 10% 정도는 복음화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앞으로 매년 복음화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방금 김보경 장로님께서 우리 지역 복음화율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재경 장로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현재 진주와 서부경남의 영적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0: 안타깝게도 진주를 포함한 서부경남 지역은 전국적으로 볼 때 복음화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지역에 속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미신과 우상 숭배 문화가 깊게 자리 잡아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0: 장로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잘 섬기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서로 연합한다면 충분히 이 지역을 복음의 도시로, 빛의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1: 이번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이번 주일이죠?
2: 예, 맞습니다. 이번 주.
1: 네, 이번 주일
2: 28일.
1: 26월 28일 예, 예. 오후 7시 예. 진주 3일교회 박충철 장로님. 이번 복음화 기도회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게 되나요?
3: 예,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곳 진주와 서부경남의 복음화가 이번 기도회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이 지역의 모든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는 제목이 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진주와 서부경남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육의 바른 가치를 이루도록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서 굳게 서가며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갖고 있습니다.
1: 김보경 장로님, 예, 예. 특별히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2: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뭐 해마다 해왔습니다만 올해는 또 특별히 중점을 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주 시내 많은 교회들이 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 장로 합창단과 함께 우리 진주 장로 합창단에 활동하시는 장로님들이 지금 한 25개 교회 정도 됩니다. 그 장로님들과 같이 중심이 되어서 이번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집회에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매년 이 집회를 계획을 하지만은 각 교회별로 사실은 성도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장로연합회가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전달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웹 포스트를 제작해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기지속적으로 보내고도 있고 또 이번에는 프랜카드를 한 35장을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합창단에 소속되어 있는 25개 교회 외에도 진주 시내 많은 교회 35장 정도의 프랜카드를 각 교회마다 직접 다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해마다 우리가 행사를 하지만은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이렇게 복음화 기도회를 쭉 진행해 오셨는데 우리 세 분 장로님께서는 현재 임원을 받고 계신 만큼 다른 장로님들보다 이 기도회를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과거 복음화 기도회를 통해서 경험했던 은혜나 또 기억에 남는 또 이런 열매가 있다면 궁금한데요. 우리 김재경 장로님은 어떠세요?
0: 예, 지난해 1026 진주종합경기장에서 진주서부경남 복음화 대승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진주와 서부경남 대부분의 교회가 참여한 가운데 약 2만여 명의 성도와 또 2천여 명의 연합찬양대 그리고 1,500여 명의 장로합창단이 함께 모여 경남의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습니다. 이 집회는 진주시 기독교 총연합회, 진주성시화운동본부, 그리고 우리 진주장로연합회, 그리고 진주장로합창단, 또 전국 여성기도운동단체인 진주마마클럽이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진주와 서부경남을 복음의 도시로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동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 김부경 장로님은 어떠세요?
2: 예, 우리가 이게 이제 은혜나 기억에 남는 열매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사전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026 우리 종합경기장에서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대승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연합회가 한 일 중에 가장 은혜롭고 기억에 남는 일은 우리 장로연합회 임원들이 장로연합회 소속된 우리 임원들이

진주 시내 22개여 교회를 새벽 기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지교회에서 새벽 기도 마치고 6시 한 30분 경부터 우리가 22개 교회를 돌면서 그 교회의 장로님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이 집회를 준비를

0: 이렇게 복음화 기도회를 준비할 때 가장 뜨겁게 기도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1: 우리가 이 집회를 앞두고 우리 장로연합회 우리 임원들이 사실 한 달 전부터 매주 목요일날 우리 진주교회 우리 김재경 회장님 섬기는 진주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서 이 행사를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습니다. 항상 우리 장로연합회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은 벌써 이 행사를 앞두고 오랜 시간 전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 우리 장로연합회 주관으로 기도회 준비를 하지만 이 장로님들만이 아니고 교회의 힘도 필요하고 목사님의 도움도 필요했을 텐데 우리 김재경 장로님 어떠셨습니까? 교회에서는 많이 도와주셨죠? 담임 목사님하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을 것 같은데.
2: 네. 우리 기독교 연합 행사는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것이 파워풀하게 진행되기가 불가능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과 상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집회를 작년 1016 마치고 나서 가장 큰 집회가 될 것인데 이 행사를 그냥 행사로서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위해서 목사님께 특별 기도를 요청하였고 또 각 교회의 장로님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왔고 또 심지어는 이 행사를 앞두고 그 장로합창단 한 40여 분의 장로님들을 모시고 일일 투어도 하면서 이 홍보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했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상당한 공감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 집회 이번 집회가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올 정도의 집회를 기다리고 있다. 또 우리 목사님들도 굉장히 응원하고 계세요.
0: 특별히 이번에는 장소가 진주 3일교회던데
2: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3일교회는 우리 진주의 220여 개 교회 중에서 주차 환경이 가장 완벽할 정도로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3일교회가 한 주차가 한 300대 이상 한 500대 주변까지 한 5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일교회 결정하기 전에 우리 문장한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도 해서 아주 흔쾌하게 답을 또 얻어냈고 또 3일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런 좋은 여건을 또 허락하심에 참 감사드리죠.
0: 오늘은 진주 장로연합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이번 목요일에 함께해 주세요. 복음동네 사람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찬양여행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 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니까요. 여러분 모두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제 단어는 말씀입니다. 대서양이란 바다 한복판에 사르가소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바다가 있다는 얘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바다는 육지와 닿아 있진 않은데요. 그런데 사방이 거대한 해류로만 둘러싸여 있는, 해안선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바다, 사르가소해라고 부르는 바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요. 해류의 흐름에 의해서만 물이 순환되는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곳을 배들이 빠져나갈 때는 자신의 어떤 동력으로 거길 빠져나가기보다는 해류에 몸을 맡겨야만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바다가 대서양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마치 이 사르가소해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계속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막하죠.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해류, 즉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나를 맡기는 거죠. 내 힘은 끄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에 나를 맡기기 시작할 때, 그때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거대한 내 인생의 해류가 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찬양여행 마무리 인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프닝부터 쭉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그래서 말씀이란 주제로 쭉 함께 오늘 방송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내야 할 것 같아요. 결국 내 고집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의 항해법이구나.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항해하길 원하신다면 그러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해도가 있어도 빛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지요. 말씀이 우리 등불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등불이 비추시는 대로 그 빛을 따라 걸어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이 남은 오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요일 찬양여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수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인 스바냐 2장의 배경을 설명드려보자면 먼저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요시아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아 왕은 히스기야 왕 이후로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리모델링할 때 율법책을 발견하여 율법에 맞게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킨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꽤 괜찮은 시대를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종교개혁과 경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내면 깊숙한 곳은 여전히 영적인 교만과 우상숭배,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하나님 보실 때의 심각한 침체 상태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스바냐 2장 1절에 그들을 수치를,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질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하셨는데 제가 스바냐 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 전에 전조 증상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먼저 첫 번째는 스바냐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가 이렇게 많은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부정한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흔히 세상이 악해지면 말세라고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도 사람들의 부정한 마음과 행동이 이 땅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전쟁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 7절의 말씀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전조 증상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심판하지 않으시고 전조 증상을

0: 을 보이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너무 뻔한 답이라서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예수를 믿는 그 일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면 예수 믿는 일을 완벽하게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와 기도와 전도도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지만 이 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만 하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면 결국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요시아 왕 시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잘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꾸짖으시며 끔찍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관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니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온통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고 물질적이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들로만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만 하면서 예수 믿는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스바냐 2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구원하실 생명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오직 그분의 뜻인 공의와 겸손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두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옆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내 것을 나누며 섬기고 있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다 보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심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닌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가 주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이 실현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숨겨지는 인생,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으로 품으면서 주님의 공의와 겸손을 이루어가는 구원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온천 상남교회 이영웅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 010-2647-3088번, 010-2647-3088번 온천 상남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동서남북교회 한의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탈북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들을 세우시며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탈북민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으로 부르시어 영원 구원의 소명을 받은 탈북민 사역자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같은 탈북민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품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으로 들어옮겨 주신 탈북민 성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옮기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듯 수많은 탈북민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며 첫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하여 탈북민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북한에 세워질 교회의 시작과 토대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북한 복음 통일의 마중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동서남북교회 한의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7화 후회 없이 두려움 없이 가끔 나의 기도가 혼자만의 기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닿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조차 아무 말씀 없는 듯한 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 담긴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생명과 죽음을 지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마주하게 된다.
1: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연약한 육신과 저의 슬픔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제 남편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제가 없다는 빈자리에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사명이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당신이 보내신 땅끝에서 새로운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세요.
2: 하나님 아버지, 제 남편은 야소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곧 칼 아래 서겠죠. 이 아침, 두려운 아침, 주님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제발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제발.

0: 그러나 이 길이 당신의 뜻이거든 그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죽음 앞에 고개 숙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며 주님이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1: 나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는 시간을 넘어 토마스에게로 이어진다.
2: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진정 이것이 당신의 뜻인가요?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조선 사람들이 죽고 분노 속에서 선원들과 선장마저 죽고 이제 저들은 제 심장에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비록 모든 상황이 제가 원했던 것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절대 맞서서 칼을 들지 않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시고 이 땅에 이 말씀을 펼쳐주소서. 저들의 생명을 살려주소서.
1: 그들은 믿었다. 지금 보이는 고통이 끝이 아니며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점이라는 사실을. 그 믿음이 있었기에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기도했다. 사랑이 죽음보다 크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0: 뭐야? 왜 자꾸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한 놈이었어. 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고.
1: 자다 깨다, 자다 깨다. 너도 이미 알고 있잖아.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걸.
2: 어둠 속에서 들리는 누군가의 목소리. 바로 박충권, 그의 속마음이다.
0: 너 뭐야? 너 뭐야 대체? 머릿속에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1: 이상한 소리라니. 난 네 속마음이잖아. 그동안 잘 알던 무시하다니. 이제야 내 말이 좀 들리나 봐.
0: 에이, 조용히 좀 해! 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
1: 지금 잠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넌 답을 원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 답이 필요하잖아.
0: 아니, 이게 꿈인지, 아니, 미친 건지.
1: 자, 대답해봐. 넌 그날 옳은 일을 한 거 맞지?
0: 그래, 난 나라를 지켰고 마을과 사람들을 지킨 거야. 그놈들 마음대로 강까지 올라왔고 사람들을 죽였어. 관군들이 명령했고 그래서 불 지르고 붙잡힌 거야.
1: 그런데 옳은 일을 했는데 왜 편히 잠을 못 잘까?
0: 잊을만 하면 네가 자꾸 얘기하잖아. 잊을 수 없게 자꾸 생각나게 하잖아.
1: 맞아, 잊을 수가 없어. 그 기도 소리, 그 눈빛. 우릴 미워한 게 아니라 불쌍하게 쳐다봤잖아.
0: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이 뭐야?
1: 조선을 살려달라고 했잖아. 우리 같이 똑똑히 들었잖아.
2: 긴 정적을 깨고 문이 삐걱 열리며 딸이 얼굴을 내민다.
3: 괜찮으세요? 땀 흘리신 것 좀 봐.
0: 괜찮다.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자거라.
3: 아버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자다 깨서 혼자 중얼거리시고.
0: 생각할 게 있어서 그렇다.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3: 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0: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1: 사람들이? 그래.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0: 아니에요. 얼른 주무세요.
2: 우리가 보고 들은 걸 마을 사람들도 똑같이 본 거지. 꼭 죽여야 했을까? 얘기라도 들어봐야 했던 거 아닐까? 어쩌면 그 사람도 그 배에 인질로 잡혀있던 건 아닐까?
1: 아니, 그 사람은 성경을 죽이기 위해서 온 거야.
2: 그래, 맞아. 드디어 솔직하게 인정하네.
1: 그래, 그게 더 이해가 안 돼. 왜안 도망간 거냐고. 왜 저항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냐고.
2: 그래, 오히려 찔은 너한테 저 성경을 건네줬지. 그래서 넌 저걸 버리지 못하고 들고 온 거고.
1: 어차피 죽지 않고 야속을 계속 외쳤다면 언젠간 잡혀서 처형당했을 거야.
2: 그래, 그런데도 온 거야.
1: 맞아.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였어. 이게 목숨보다 중요한 건가?
2: 뭘 고민해? 어서 열어봐.
3: 그는 조심히 성경을 펼쳐본다. 한문으로 된 글자들. 춘권은 하나하나 읽어가기 시작한다.
1: 태초 신창조 천지?
3: 한번 붙은 성경은 그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0: 또 저러시네. 왜 자꾸 우시지?
1: 아씨, 어르신 좀 이상하죠? 밤에 울고 낮에도 좀처럼 밖으로 나오시지도 않고.
2: 아씨, 저 혹시 그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 서양 귀신이 들러붙은 거 아닐까요?
0: 알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2: 아니, 그날 이후로 저렇게 변하셨으니까 그러지요.
1: 아씨, 제가 사람들 몰래 그 옆마을 무당을 좀 만나고 올까요?
0: 아니야, 내가 들어가 볼게. 아버지, 안 주무시죠? 잠깐 들어갈게요.
3: 그래, 무슨 일 있냐?
0: 요즘 밖으로도 잘 안 나오시고 방 안에만 계신다고 다들 걱정이 많아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3: 요즘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자꾸 마음이 아프구나.
0: 이건 그때 야소교인이 준 책이잖아요.
3: 너는 이 천지를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0: 네? 아, 갑자기 그건 왜...
3: 한번 대답해 보거라. 하늘이, 땅이, 이 바람 부는 것과 해와 달,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히 생겼을 것 같으냐?
0: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상제님이 지으신 거 아닐까요?
3: 맞다, 상제님. 그리고 이 성경에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글을 읽고 있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른다는구나.
0: 그럼 그 예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4: 딸은 놀란 눈으로 박충권을 쳐다본다. 박충권은 딸을 바라보다 자기 가슴 위에 손을 얹는다.
3: 여기 계시는 것 같구나.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다른 사람들 알면 큰일 나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입도 뻥긋하지 마세요.
3: 자, 여길 보거라. 신의세인 선지장타지 독생자사급타인 교일체신타지 풀치멸

0: 멸망, 반득 영생.
1: 무슨 뜻이에요?
0: 하늘의 신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1: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교 믿는 사람들은 죄다 죽었는데요? 아버지도 이러다 들키면 큰일 나셔요.
2: 순간 방 안이 싸늘해진다. 걱정 어린 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고 충권은 조용히 성경을 덮는다.
0: 그래, 그 사람들도 다 죽더라. 나도 봤다. 포승줄에 묶이고 칼에 베였지. 그런데 말이다, 그 사람들 눈엔 두려움이 없었다. 울지도 않았고 욕하며 저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찌르는 자를 위해 기도했지.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죽는 것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걸. 영생은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삶.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말이야. 내가 그걸 가진 사람을 칼로 찔렀더구나.
2: 충권은 성경을 펼 때마다 울었다. 그렇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 자신의 잘못을 자책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 성경을 들고 나타난 마펫 선교사를 만난다.
0: 나의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게 맞소?
3: 그럼요. 그동안 죄책감에 힘드셨겠소. 당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모두 대신 지고 가셨으니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시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7화 후회 없이 두려움 없이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송영희 내레이션 장찬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은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제 기억이 옳다면 저는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입니다만 국민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월사나짐 셋째 아이. 한국말인데 잘 못 알아듣겠죠.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온 동네가 월산이고요. 도봉이라는 마을로 시집을 왔는데 제가 태어나고 나니까 제 신분이 어떻게 불려지냐면 월사나짐 셋째 아들 이렇게 불려지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가족 공동체라는 그런 문화가 대단히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나자마자 월산에서 시집, 도봉으로 시집 온 그 어미의 셋째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 그 아이는 한 가정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며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한 가족으로 영접이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한 몸, 그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들로 만들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이거든요. 나 하나 개인적 구원이 공동체적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신비인 것입니다. 이 더글라스 맥그리거라는 분이요, 사람 행동에 대하여서 XY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여기는 뭐 굳이 집중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X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게으르고 책임지기 싫어하고 조직 목표에 무관심하고 변화에 저항하고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통제, 위협과 처벌로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Y 이론은, 즉, Y 이론에 속한 인간은 육체적인 노력, 정신적인 노력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부류, 자신을 통제하면서 목표에 접근하고 적절한 조건만 주어지면 책임을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에 대한 상당 수준의 상상력 또는 독창성,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적 잠재력도 많다. 그러면 인간이 모인 사회에는 X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Y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부류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X그룹에 속한 사람이 리더일까요? Y그룹에 속한 사람이 리더일까요? 그러니까 자꾸 X그룹에 속해 있는 그가 자꾸 앞으로 하니까 리더십이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Y그룹에 속해 있는 누군가가 앞으로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는요, 각각의 사람의 능력이 과거보다 뛰어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다른 누군가와 협조해서 하나 되지 아니하고는 퇴보되거나 결국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진 앞으로 하는데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진 앞으로 해야 될 대상이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는요, 인간은 섬이 아니라 대륙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21세기형 나라, 21세기형 기업, 개인 생존 전략은요, 합해지는 데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앙인들 역시 합해질 때 영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리더십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물리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유통을 이루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란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는 죄의 상태라고 고백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게 죄예요. 맞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다는 것. 즉, 하나님이란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 없고, 나 혼자 잘살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귀신 들리면 정신적으로 분열이 되어서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알라가 할머니 소리를 내고, 어른이 알라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가보셨어요? 아기 동자 모신 무당들은요, 다 늙으신 분이요, 얼라 소리를 냅니다. 모르시는군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귀신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정신과 영혼을 분열시키게 하여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과 끊임없이 가까운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사는 것, 그게 사실은요, 믿음입니다. 사랑은 서로 합쳐지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만큼 하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주며 살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요, 불리한다는 것은 일단 그 사람은 신앙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틀림없습니다. 저희 교단을 설립하신 분이 한상동 목사님이세요. 그분은요, 옥중성도인데요, 입만 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망한다, 일본은 망한다. 잘못된 거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순교자가 7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면 일본은요, 30만입니다. 입장 바꿔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신다면 일본은 망한다, 망한다는 말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죽어낸 사람 숫자가 우리보다요, 4배, 5배 많은 나라를 포기하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셔요.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도를 바라보는 시점도 똑같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손상했다 그래서 왼수 삼으시면 되겠냐는 거죠.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일과 격려하는 일과 위로하는 일, 그리고 옆에서 기꺼이 내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분리되는 사람이 아니라 합쳐지는 사람이에요. 하나가 되어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결국 신앙인이고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이자 가치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 내 안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며 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교인과 교인이 모여 함께 사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사실 가족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분을 잠깐이라도 잃어버리면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크리스천 가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에 각각
부분이다.

여러분, 몸에서 떨어지면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둘째 방법은 친히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즉, 이한 몸됨의 그 의미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여야 합니다. 마치 우리 속에 심장 있고 오장육부가 있듯이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여러 부분이 있듯이요. 교인으로서 우리 각자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한 몸임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는 우리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당신 자신을 향해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주님은 우리가 한몸 되었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랑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가지된 우리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네요. 진정한 성도를 말할 때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교인들은 대부분 예배 참석하는 것이 전부고요.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느 교회든지 가서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봉사에 참여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면서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각각 성도들의 은사가 다양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굉장한 탁월한 은사 능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였습니까?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나오기는커녕 세상에 이 비난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소식이 바울 사도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에 관심을 갖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는요,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서로 잘났다고 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의 그 몸을 구성하는 공동체 지체다. 여러분, 지체는 눈에 보이는 지체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가 뭘까요? 손, 팔, 다리, 눈, 코, 입.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있어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는 뭘까요? 폐, 간, 심장, 기타 등등.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이런 지체들이 모두 지체에 속해 있고, 이런 지체들이 모두 있을 때,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고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중에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중요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어느 부분이건 없어서는 안 돼요. 누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내 몸을 한 부분 떼어낼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교회에서 소중하지 않은 지체는 없습니다. 나 하나 좀 빠져도 되겠지 않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 요소로서 정말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고통하며 재구실을 못하는지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은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뭐 많은 돈을 뿌리고 처음 만난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겠다고 고집을 부르는데요, 집에 돌아오면 근엄한 가정이 되고 인상을 늘 찌푸리고 있고 콩나물값, 기름값 내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삶의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해야 할 자기 사람은 버리고 엉뚱한 곳에다 마음을 쏟고 돌아다닌다면 이 사람은요 바른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 쓸데없는데 시간과 재물을 허비하고 세상 일을 빠짐없이 세상 일에는 빠짐없이 가려면서 모임이 아무리 시시해도 열심을 내고 불평이 없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덥다고 안 가고 피곤하다고 안 오고 설교가 길다고 안 오고 교인들 꼴보기 싫어서 안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가정입니다. 가정이 없는 자가 과하잖아요. 서로가 필요함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중요해. 그러나 당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평소 때 이런 말을 듣고 살면 얼마나 멋있는 아내가 될까요? 남편이 될까요? 그냥 우리는 간단합니다. 알제? 이러고 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면 난 네 밖에 없다. 이게 다입니다. 아니에요. 나도 소중한 사람이지만 당신은 내 몸처럼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 내 지체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 존재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살 수 없는 귀중한,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로 만든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만큼 중요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콩팥을 바로 누군가에게 주지 않고 하루만 밖에 놓아두면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토록 귀중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심장, 눈, 손, 다른 지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즉, 지체라는 것은요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해요. 지체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 수 없으니 더불어 잘 사는 것이 옳습니다. 더불어 잘 살아가려고 한다면 서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그리고 존중하고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더불어 잘 살려면 말이죠.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본문 이후에인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마누나

몸은 그러하니라. 손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속에 연약한 지체가 있어? 그것은 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더 오히려 요긴한 존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중요하게 여길 때, 귀하게 여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도 대단한 능력을 가졌지만 바리새인 또는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지식적으로 율법에 대해서는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돈, 물질, 사회적 지위와 명예, 권세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뭘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제외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요,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가진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백성들과 따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상류층 사회를 만들어 우리끼리만 친하고 복받은 사람끼리만 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여겨 차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도 만나셨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돌보고 고쳐줄까를 고민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히 여기는,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만들어주셨고, 이런 사람이 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나는 당신 없인 못 삽니다. 당신은 내게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얘기를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삶을 통해 증명된다면 존경받는 남편이 될 것이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사랑받는 아내가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부모님께 하게 되면 부모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고, 자녀들에게 하면 자녀들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요, 얼굴 보니까 지난주에 이쯤 마쳤다라는 기대치가 있어서. 근데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각각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국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만큼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삶을 통해서도 내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지만,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증명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라는 선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를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우리 성도를 향한 비록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다가가서 당신은 명국교회를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심을 아십니까?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짓는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는 자가 되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를 세워가는 자로 만드실 것이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늘께서 큰 영광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8-1009번 창원 명곡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계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일명 교회 방학. 아, 우리 지금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떠난 분들 우리가 방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분들 오늘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계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보물 퀴즈 좀 오늘 아주 색다르게 오래간만에 진행이 되는데 지금 뭐 축구 시즌이잖아요. 월드컵 시즌이어가지고 오늘 보물 퀴즈를 축구 생중계식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핸드폰 꺼내 주시고 그걸 퀴즈로 저희가 승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퀴즈 정답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핸드폰 꺼내셔서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보물 퀴즈. 자, 숨겨진 보석 찾는 보물 퀴즈.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우리 방학생들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자, 우리 방학생들 또 무교생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데, 여러분께서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 그분들 이 시간에 무조건 선물을 받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 맞춰주시면 좋은 선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0: 자, 오늘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월드컵 시즌이어가지고
1: 네.
0: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3차전.
2: 네.
0: 우리 한국
1: 금요일? 이제 네. 네. 금요일인가요?
0: 금요일이죠. 아, 금요일 알고 있는데.
2: 네, 금요일 맞아요. 네.
0: 남아공하고 이제 3차전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물 퀴즈를 축구 중계 중계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
1: 축구 중계
0: 네. 살짝 어설퍼도 그런갑다 이렇게 영혼 살리기에 애쓰는구나
2: 네.
0: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답을 어디로 보내면 돼요, 목사님? 정답.
1: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스포츠 중계를 할 거예요. 스포츠 네. 중계를 들으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스포츠 중계를 잘 듣고 어떤 문제를 내는지 여러분께서 들었다가 정답을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인데 이쪽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되,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몇 년 방학 아니면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자, 스포츠 중계, 축구 중계.
1: 스포츠 중계.
0: 근데 자,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네. 스포츠 중계니까 좀 잘 들어보시고.
1: 연습은 많이 했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도전.
0: 네, 네. 새로운 도전 한번 해봅니다.
1: 네.
0: 쫑긋하시고요. 네. 여러분께서 지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봅니다. 여러분 귀 쫑긋하시고 마지막 조금 있다가는 우리가 이제 퀴즈가 나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출발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 스포츠캐스터 김현수입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 멕시코에서 우리 붉은 악마 선수들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생뚱맞게 이곳 스타디움에서는 극적인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김창무 고현 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김 위원님 오늘 네. 생중계에서 어떤 상대가 결승전을 펼치죠?
1: 아, 네. 오늘 이스라엘 FC와 이집트 FC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팀인데요.
0: 네.
1: 아, 살짝 쫓기고 있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고현 위원님. 그러면은 이 이집트 FC 어떤 팀이죠?
2: 네,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죠.
0: 네.
2: 일단 이스라엘에 비해 장비가 아주 좋아요.
0: 네.
2: 전차 부대를 앞세워서 맹추격하고 있는데요.
0: 네.
2: 이스라엘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0: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FC 앞으로 정신없이 나가고 있는데요. 앞에는 큰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습니다.
1: 아, 이스라엘 FC 완전히 포위당했네요. 더 이상 나아갈 공간이 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급진 말로 진퇴양난이라 하죠. 이강인이와도 황희찬이와도 절대 뚫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0: 그렇습니다. 하지만 캡틴, 우리의 주장 모세 선수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모세 선수 갑자기 지팡이를 들었어요. 어, 이거 어떤 작전이죠?
2: 어, 그러게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플레이가 나올 것 같아요.
0: 모세 선수 지팡이가 바다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지팡이 끝에서 뭔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슛!
1: 어, 골! 바다가 출렁입니다.
0: 어,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가 열리고 있어요. 아, 손흥민 슛보다 더 훨씬 강력합니다.
2: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건 비디오 판독이 불가능한 기적이에요.
0: 우와, 이스라엘 FC가 전력 질주합니다. 수천 수만 명이 바다 가운데 길을 통과합니다. 그 뒤를 이집트 FC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1: 오, 예, 이스라엘 FC 드디어 간신히 바다를 통과했네요. 어, 그런데 모세 선수 다시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0: 자, 모세 다시 한번 슛. 어, 두 갈래로 나눠진 바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2: 우와,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집트의 추적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0: 우와. 자,

0: 있습니다. 이스라엘 FC의 승리입니다. 김의원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결승골은 사람이 넣는 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내시며 승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2: 그렇습니다. 인생에도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0: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FC가 이집트 FC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창무, 고현, 캐스터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왔죠?
2: 네. 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3: 미국 갔다 온 기분이.
2: 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쫓기며 나아갈 때 앞에 큰 바다가 있었는데요. 모세가 지팡이를 이용해 이 바다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자, 그렇습니다. 이 바다의 이름이 무엇일지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그 바다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 바다 이름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방학생 뭐 5년 방학, 10년 방학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방학 무교생들 무조건 선물을 드리니까요. 자, 이 찬양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0: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500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어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보물 퀴즈. 오늘은 생뚱맞게 갑자기 북중미 월드컵에서 저기 이스라엘 쪽으로 가가지고 저희가 축구 중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지금 반응이 좋네요.
1: 네, 엄청 뜨거워요 지금.
0: 생각보다 네. 재밌다고 집중됐고 너무 재밌다. 다행입니다.
1: 아, 이런 말 들으면 예. 더 열심히 하고 싶잖아.
0: 그러니까요. 네. 자, 보니까 정답을 아직 발표 전인데 아주 빠르게 정답을 주신 2908번님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고요. 거의 뭐 2등으로 왔던 6774번님께도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고 조금 지나가지고 100번째 온 2772번님께 또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기 좀 뒤로 한번 가볼까요? 뒤로 가서 한 200번째? 200번째. 2614번님도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정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남아공 축구가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에요. 예, 문자창이
2: 둘이 금요일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내가 틀렸나. 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10시.
1: 처음에는 좀 가물가물해요.
0: 계속 금요일날만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헷갈려가지고
1: 금요일날
0: 처음에는 정답보다도 네. 이 문자가 더 많았어요.
2: 더 많이 왔어요. 목요일입니다.
0: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10시에요. 그렇죠. 네. 아, 목요일 10시 남아공 3차전 목요일 10시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혼란을 줘서 죄송해요. 네. 자, 뭐 제부도가 나왔어요. 제부도 땡입니다. 제부도가 나왔어요. 예, 방학생들도 있습니다.
1: 네.
0: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무교이신 분들 정답 옆에다가 무교 방학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무조건 드려요. 아 너무 재밌다고.
1: 네. 네.
0: 와. 저희 힘을 얻네요. 힘을 얻습니다. 너무 중계를 잘해서 진짜 축구 경기인 줄 알았어요.
2: 와, 예. 참 나 여기 불러다 놓고 별걸 다 시켜내 진짜.
1: 그러니까. 아이고, 참. 너무 좋아요. 네.
0: 지팡이에서 막 갑자기 슉.
1: 그치요.
0: 나와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네, 힘들었어요 이거. 그렇습니다. 네. 자,
2: 감사합니다. 잘 만들어 주셔서.
0: 그러니까 네. 여기서 저희가 지금 이스라엘 FC와 이집트 FC가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스타디움에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지금 막 경기를 펼쳤는데
2: 네, 그 무슨 바다인가?
0: 그 큰 바다 이름이 뭐냐? 이게 네. 오늘 문제거든요.
2: 무교이신 분들을 위해서 힌트도 좀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 예.
2: 이쪽 바다가 색깔이 빨개요.
0: 아, 그렇구나.
2: 아, 그래서 이거 힌트입니다.
0: 그렇습니다.
2: 네, 빨간 혹시 모르시는 바다. 분들을 위해서 빨간 바다.
0: 붉은
2: 네.
0: 바다입니다.
2: 네,
0: 붉은 자, 바다. 내가 이쯤 되면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에서 계속 지금 선물 당첨자 제가 부릅니다. 그리고 방학이나 무교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그런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몇 년 방학 내가 코로나 방학이다 그럼 한 5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2: 모르겠다.
0: 그래도 네. 내가 뭐 성경에 바다가 한두 개냐?
2: 네.
0: 그렇죠. 그 중에서 내가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2: 아 그럼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보기 드리겠습니다.
0: 보기 갑니다. 보기.
2: 네. 첫 번째 1번 흥해라. 흥해. 저 우리 어렸을 때 엄마들이 코를 아기들 코 잡고 흥해, 흥해, 흥해. 네.
1: 그랬나요?
2: 2번 홍해. 홍해. 아하, 홍해라. 네, 3번.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망해. 어? 망해? 네. 네, 4번. 고마해. 4번. 고마해. 5번도 있습니다. 우리 오드지 선다형입니다. 5번은 그만하라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1: 오지 선다형에서 어려운 것 같은데.
2: 아, 너무 어려운데. 네.
0: 흥해냐, 홍해냐, 망해냐, 고마해. 그만하라니까.
2: 네.
0: 흥해, 홍해. 잘 들으셔야 돼요. 네. 흥해, 홍해, 망해, 고마해.

그만하라니까. 여기서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 옆에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오, 나 이거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도 정답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정답 그리고 이제 무교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요 저희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무교 방학생들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세요.

0: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룩스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보물 퀴즈를 축구 시즌이어가지고 저희가 축구 중계식으로 한번 여러분께 나눴는데 생각보다 오늘 반응이 좋아요.
1: 네, 재밌네요.
0: 어떤 분은 바다가 갈라질 때 눈물이 왈칵 나왔대요. 야, 이런 상황에서 눈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와, 정말 재미있게 진행하시는데 안 보낼 수가 없다고. 네? 이런 분들이 계셨고. 와, 너무 신나고 재밌었대요.
1: 네.
2: 이거 문제 만들고 예시 네. 만드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흥에 홍에 망에 고마에 했는데 청취자분께서 송해 어때요, 송해? 야, 이제는 우리보다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0: 설렁해도 나왔어요.
2: 설렁해. 네, 재밌는 거 만들어 내시는 데는 작가로 영입을 해야 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야. 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네. 네.

0: 송해, 썰렁해. 네, 당연히 자.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네.
1: 자, 그럼 진짜 보기 중에 흥해, 홍해, 망해, 네. 고마해부터 해가지고 정답은 바로 목사님.
0: 네, 홍해입니다.
1: 그렇습니다. 홍해였어요. 홍해에서 모세가 이제 딱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다가 지팡이를 탁 하니까는 바다가 갈라졌죠.
0: 네.
1: 슛하니까 골 들어가듯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또 바다가 이제 다시 또 돌아왔죠.
0: 네. 네, 멋있었습니다.
1: 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우리 방학생들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0: 그럼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시죠.
1: 예.
0: 뭐 월드컵에서 골 한 골 놓고 안 놓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분.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럼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1: 네.
0: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긴 방학 중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하고 통화해 보면 편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분들, 성령이 계신 분들은요, 거듭난 분들은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자,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260번님 뜨거운 날씨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면서 한바탕 웃고 항상 힘을 얻네요. 홍해 이렇게 정답 맞춰주셨고, 와, 오, 정말 좋은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 방학생들, 무교생들을 지금 한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고 이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전화 연결이 안 될지라도 저희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쓴 분들은 모두 다 저희가 선물을 드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이 시간에 한번 이분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0: 네, 6946번 쓰시는 분입니다. 핸드폰 끝자리 6946번.
1: 자, 이분이 보니까는 방학이라고 해주셨고,
0: 네.
1: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0: 네.
1: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적어주셔서
0: 전화 한번 받아주세요. 6946 되시는 분. 네, 통화 가고 있습니다.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PD입니다.
2: 네, 네, 반갑습니다.
1: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2: 아니요, 정차 중입니다.
1: 정차 중이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네. 지역?
2: 거주지는 노원구입니다.
1: 노원구? 오, 네. 그러세요. 오늘 홍해 잘 맞춰주셨고 지금 10개월째 방학 중이시네요?
2: 네네.
1: 예. 그러면 10개월이면은 이제 아직 1년 좀 안 됐는데 오늘 용기 있게 잘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여기서 이제 방학을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2: 극동방송 들은 지는 3년, 4년?
1: 3년 정도?
2: 3년 된 것 같아요. 5년 된 것 같은데요.
1: 그래요. 어떻게 누구 소개로 들었어요? 우연히 들었어요? 차에서?
2: 아니요. 저희 예전에 섬기던 교회 부목사님이 틀어놓은 차량에서 고정으로 돼 있었어요.
1: 아, 틀어놓은 차량에서 우연히 듣게 됐군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3년 동안 계속 듣고 있고.
2: 네.
1: 네.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 제가 선물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좋아하시는 선물? 저희 선물 기억나는 거?
2: 도자기 십자가.
1: 도자기 십자가. 아, 그 옛날 건데 그거. 지금 사정상 중단됐고. 자, 다른 거. 아니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2: 네.
1: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산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아르견과 루브로파레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2: 주얼리 하겠습니다.
1: 예?
2: 주얼리.
1: 주얼리. 알겠습니다. 주얼리. 어디 누구 선물하실게요? 본인이 하실게요?
2: 아니요. 제 와이프.
1: 아내분 선물하시려고?
2: 네.
1: 아내분은 지금 어떻게 방학 중이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잘 다니십니까?
2: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1: 잘 다니고 있어요?
2: 네.
1: 지금 본인만 잠깐 지금 방학 중이시군요.
2: 네.
1: 자,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 됐으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으로 생각하고 다시 이번 주부터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2: 네.
1: 예? 알겠죠?
2: 네.
1: 그래서 이번 예?
2: 근데 제가
1: 예.
2: 전에 다니던 교회는

0: 말고 예. 다른 교회를 가고 싶은데
1: 예.
0: 건강한 교회를 찾지 못했겠어요.
1: 아 그러면은 저희가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드릴게요.
0: 네.
1: 노원구라고 하셨죠?
0: 네네.
1: 근데 그 아내는 지금 어떻게 그럼 노원구에서 교회를 다니고

0: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1: 그건 아니고.
0: 제가 방학에 들어간 이유가.
1: 예.
0: 교회에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1: 예.
0: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1: 예.
0: 집사님들 의견하고.
1: 아.
0: 많이 달랐고.
1: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얘기해 주셔도 되고. 그러면은 아내하고 교회를 다르게 다닐 수도 있겠네요.
0: 네네.
1: 그거는 한번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 목사님과 한번 또 한번 상담도 한번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것도 생각해 가족은 같이 다니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주얼리는 아내를 드리고요. 우리 네. 6946번님 또 다른 선물 하나 골라보십시오, 그러면.
0: 요거트.
1: 요거트 없고 네. 유산균인 것 같은데, 왠지?
0: 네, 유산균.
1: 유산균. 알겠습니다. 네. 유산균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자, 우리 결단하는 기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2: 해주셨는데. 네, 육구사부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아내를 위한 주얼리.
1: 그러니까.
2: 아, 그래요. 10개월째 교회 여러 가지 사정상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한번 더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가 한번 따라서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네, 계속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마음이 참 그러셨겠어요. 아멘. 10개월 동안 참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또 모든 거 잘 해결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2: 저도 기도하고 있다. 방송 끝나고 저하고만 통화하면서 네. 같이 한번 좋은 방법 찾아봐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자, 우리 6946번님 오늘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보세요?
0: 네.
1: 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선택하셨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시는 순간이니까 힘내시고, 하나님과 다시 1대1의 만남 꼭 이번 주부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또 청취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번에. 10개월이지만 마음이 힘드셨나요?
2: 네. 10개월 아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10개월 그러니까. 교회에 놓 나간다는 건요. 이거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정말 아픈 마음이죠.
1: 아내는 거기를 이미 다니고 있는데
2: 계속 다니고 계시는 거죠.
1: 자기는 가기는 너무 힘든
2: 네.
1: 것 같고.
2: 그래요. 저 한번
1: 이게 다른 교회를 또 혼자 다닌다는 게 또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2: 방송 끝나고 저 같이 한번 상담해 보면서 좋은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전국 생방송 새끼라 보물 퀴즈.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 오늘 홍해 정답과 함께 방학이라는 문자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서 네. 오늘 무교도 있습니다.
2: 무교.
1: 네. 무교가 있어요. 무교를 한번 제가
3: 네.
2: 홍해도 잘 맞추셨습니다. 5200 쓰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번호 5200.
1: 저희가 이게 일반 전화로 전화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네. 감안하시고 이거를 일반 전화로 와도 여러분께서 한번 이 시간에는 전화를 한번 받아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5200번님께 네.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호가 갑니다. 무교입니다. 어떤 무교생일지 어느 지역에 계시는 분인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이라고 뜨거든요.
4: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예.
4: 네, 안녕하세요.

0: 저 새끼랑 김인수 PD인데요.
1: 네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예. 무교라고 문자 주신 분 맞죠?
1: 예, 예, 맞습니다.
0: 운전 중은 아니시고요.
1: 아, 지금 미용 중입니다.
2: 아, 미용. 괜찮습니다. 미용 좀 활용합니다.
0: 혹시 미용실인가요? 예. 미용실?
1: 예, 미용실에서요, 원장님이. 아.
0: 그 유명한 쌍문동 미용실인가요?
1: 아이고, 예, 맞습니다.
2: 국동방송 지점입니다, 네, 거기.
3: 완전.
2: 쌍문동 지점.
0: 뭐 특파원이에요, 특파원.
2: 아, 특파원.
0: 쌍문동 특파원. 우리 원장님께 네. 걸리면은, 아, 걸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1: 예. 아, 예.
0: 어, 거기 단골이세요? 단골?
1: 예, 예. 단골입니다.
0: 단골인데, 예. 이 방송 듣다가 이렇게 문자 보낸 건 처음이신 것 같은데?
1: 예, 처음입니다.
0: 처음이죠? 어,
1: 원장님이
0: 이 시간.
1: 저... 예. 강요하셔가지고
0: 강요. 아, 아니, 그런 강요는 좋아요.
2: 아, 그럼요. 선물도 예. 드리는데. 아,
0: 그러니까 시간 지나 보면 알 거예요.
1: 강요 당한 것 같아.
0: 아, 잘하셨어요. 아,
2: 재미 있으셨죠, 그래도?
1: 아, 예, 재밌었어요.
0: 어떻게 축구 중계 좀 괜찮았어요?
1: 올 때마다 좋은 방송 여기 좋은 내용 많이 듣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근데 아마 이 시간대 퀴즈 하는 시간대는 처음이신가 봐요.
1: 예.
0: 그러니까 아마 강요를 받았을 것 같은데. 네. 예. 아마 예.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고요. 오늘 홍의 정답 네. 맞춰주셨으니까 네. 선물. 선물 아까 제가 좀 전에 아까 그분하고 얘기했던 거 들으신 거 있죠? 선물 리스트. 아니, 못 들었어요?
1: 못 들었습니다.
0: 자, 예. 그러면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소곱창 전골 예.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세트, 커피, 우와. 견과, 그 다음에 예.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예. 레모나. 여기서. 예. 고르신다면?
1: 아직 너무 많아.
0: 제가 막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막 아까 중계하듯이
2: 딱 와닿는
1: 다 주시진 않죠.
0: 예?
1: 다 주시진 않죠.
0: 아, 다 주고 싶은데 다른 사람도 또 줘야 돼가지고 예.
1: 예.
0: 아, 두 개까지는 드릴게요 그러면. 두 개까지.
1: 아이고, 아이고. 예.
2: 두 개 고르세요. 네.
1: 그 위에 아까 뭐라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새.
0: 자, 소곱창, 유산균, 김 열무, 순무, 연어,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1: 화장품.
0: 화장품. 화장품은 네. 왠지 아내 거. 맞죠?
1: 아니, 딸내미 거.
0: 딸내미 거. 자, 본인 거는.
1: 아, 본인 거 그러면. 예, 제 거.
2: 네, 하나 더 고르세요. 그러니까
0: 본인 거 하나 더.
1: 아, 그, 저기.
0: 예.
1: 아, 열무 뭐
0: 아 김치 오, 오케이
1: 예, 예.
0: 김치 그 김치는 또 이제 아내에게 이쁨 받으려고 예. 본인이 무교면은 교회를 안 다녀봤나요?
1: 아 뭐 거의 다니지는 않았어요.
0: 아 거의 다녀보진 않았어요.
1: 예 아내랑 미션스쿨만 나왔습니다.
0: 예
1: 미션스쿨 나왔어요.
0: 아 미션스쿨 나왔고
2: 아, 미션스쿨 나와서 잘 거야. 아시겠네요. 네.
0: 딸하고 네. 아내는요?
1: 마찬가지예요.
0: 예. 무교.
1: 예예. 예.
0: 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쌍문동 오면 쌍문동 미용실 오면 원장님 예. 볼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1: 아, 참 좋은 일 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다.
0: 좀 밝고 좀 이제? 괜찮지 않나요, 원장님?
1: 아주 괜찮죠.
0: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1: 예.
0: 제가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1: 예.
0: 근데 왠지 그럴 것 같더라고요. 아, 왜냐면 예, 이 방송을 틀어놓고 예. 자기 삶도 바쁜데.
1: 예.
0: 그 계시는 분들 우리 손님들이 인생에서 예. 정말 좋은 거를 경험하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좋은 푸시를 하시더라고요.
1: 아, 예. 그러신 것
0: 이게
1: 같아요.
0: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5200번님이. 네. 근데 다 아, 결국에는 네.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예.
0: 처음에는 이렇게 푸시를 받다가도
1: 네.
0: 예.
1: 네.
0: 이게 이제 예수님 얘기 들어봤잖아요. 미션 스쿨 나왔으니까.
1: 네. 네.
0: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저희와 함께
1: 아, 예.
0: 네.
1: 예,
0: 그
1: 예.
0: 가족에게 정말 천국을 근데 천국은 예, 예. 예수님 믿었을 때
1: 예, 예.
0: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1: 네, 네, 네.
0: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네.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1: 예.
0: 천국처럼 막 이 땅을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예. 5200번님이 한번 예. 교회 나가셔서 그 예수님 한번 꼭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0: 그 예가 진짜 교회 간다는 예인가요? 예? 갑자기 조용해지네. 예?
1: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0: 생각 좀 저희가.

0: 제가 쌍문동에서 교회를 집 근처에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1: 네.
0: 이번 주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1: 이번 주는 제가 어디 갑니다.
0: 어제 가니까 다음 주 그러면. 그러면 다음 주.
1: 다음 주요?
0: 다음 주 7월 첫째 주. 이번 주 안 된다 하면 제가 포기할 줄 알았죠? 절대 포기 안 합니다. 7월 첫째 주. 예?
1: 어때? 확답은 못 드립니다.
0: 예?
1: 확답은 못 드립니다.
0: 확답은 못 드리지만 우리 7월 첫째 주에 저희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꼭 한번 가보시는 걸로. 예?
1: 네.
0: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한번 기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5200분 정말 말씀 한마디 딱 하시면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멋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냥 인사를 해도 가지요 안 하는데 정말 내가 한 말은 지킬 줄 아는 멋있는 분.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자, 저 한번 따라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감동이에요. 아멘. 어쨌든 마음에 이제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혹시 하나님이 강하게 마음을 주시면 교회 꼭 나가세요. 너무 하나님 살아계시면 꼭 강한 마음 주실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저희가 그 주얼리는 문자로 드리거든요.
1: 예.
0: 문자로 드리면 복사해서 아내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아내하고 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한번 좀 얘기해 주셔서 나중에 진짜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가정 꼭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오늘은 막 뭔가 밀어붙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실 수 있어요. 나중에 아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쌍문동 미용실 계속 다니시고요.
2: 쌍문동 원장님 우리 전국 모든 청취자들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3: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쌍문동 가고 싶다.
0: 24시간 다 틀어놓고 있고
2: 원장님 모셔서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러니까. 간증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
0: 우리 5200번님 감사해요.
2: 고맙습니다.
0: 저희가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드릴게요.
1: 예.
0: 아, 지금 쌍문동에서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3: 아우, 대단하네요.
0: 이런 미용실과 네일샵과 마사지샵들이 꽤 있습니다.
2: 이야, 대단해요. 월드컵 중계도 재밌고 쌍문동 원장님 내용도 재밌고 그러니까요. 오늘 즐거운 새끼랄입니다.
0: 단연 미용실 중에서 이분이 탑입니다.
3: 탑이에요. 대한민국 최고.
2: 원장님 보고 싶어요. 한번. 네.
0: 그다음에 대전에 어디 김밥집이 있어요.
2: 대전에 김밥집.
3: 아, 그래요?
0: 거기도 지금 막 전도 한 두세 명 했거든요.
2: 아, 그래. 대전에 김밥집.
3: 진짜.
2: 우리 경쟁 한번 붙여볼까요? 쌍문동 미용실 대전의 김밥집 또 어디 나올까요? 이제
3: 대단하네요. 진짜
0: 용기 있게 가게에서
3: 쉽지 않거든요. 진짜
2: 멋있습니다.
3: 네.
0: 진짜 아주 좋은 자극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2: 전파 선교사 제대로 된 전파 선교사
0: 그렇습니다. 자, 또 방학생 지금 전화 한번 걸읍니다.
3: 네.
2: 5479번님.
0: 자, 빨리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2: 아,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0: 네. 5479번님. 아, 안 받습니다. 이럴 때 한 번만 더.
2: 네. 5479 한 번 더 누릅니다.
3: 네.
0: 일반 전화예요.
2: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일반 전화 오면 잘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극동방송 일반 전화입니다.
0: 5479번. 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자, 그러면
2: 601
0: 다음 분. 아, 다음 분 한번 해 볼게요. 이번에
2: 8254. 네, 8254.
3: 8254님.
2: 네.
0: 8254. 자, 일반 전화 합니다. 일반 전화 봐요. 8254번 님. 홍해 정답 맞춰주셨고 방학이라고.

0: 문자 주신 분입니다.
1: 지금 고객님께서
0: 전화를 안 받아요. 아, 일반 전화에서 지금 이상한 전화는 보이스피싱인 줄 아.
2: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0: 자, 근데 바로 전화는 또 받는 네. 분들이 있어요.
3: 네, 한 번 더.
0: 8254.
2: 8254.
0: 8254. 제발 받아주세요.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너무 귀한, 너무 중요한 전화예요. 자. 아까 축구 중계처럼 슈 받아라 받아라 슈
3: 현장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자, 6015 6015 한번 눌러봐 주세요. 6015 6044 네 6044
0: 자 그러면 다음 분 자 오늘 방학생들이 오늘 전화를 안 받네요.
3: 6044
0: 6044번 끝번호 얘기하는 겁니다.
3: 네 끝번호 홍해 잘 적어 주셨습니다. 아. 6044 끝번호 6044 마지막 세 골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2대 네. 0, 3대 0이 돼야 되는데 세 골 들어가야 됩니다. 6044
0: 6044 자. 신호 가고 있어요.
2: 자.
0: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자, 신호 가고 있어요. 아,
2: 안타깝습니다.
3: 아, 이대로 끝나나요? 아, 그러니까요. 아, 경기 이대로 끝나나요?
2: 아, 아쉽습니다. 예. 아, 진짜.
3: 네, 이제 아. 로즈 타임이라도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0: 6044 아까 첫 번째였죠? 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3: 6044
0: 한 번 더. 6044 어떤 분들은 이렇게 쑥스러워가지고 네. 일부러 안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3: 그럴 수도 있어요.
2: 그쵸.
0: 쑥스러워가지고 나 같아도 안 받을 것 같아.
3: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0: 너무 쑥스러워.
2: 막상 막상 전화벨이 울리면
3: 6015 또 빨리 눌러봐. 6015
0: 빨리.
3: 자, 4사 안 받으면 6015도 있어요.
2: 6015도 네
3: 6015 네 계속 밀려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자 015 마지막 시간입니다.
2: 어떻게 슛 들어갈까요?
3: 네, 네. 이제
0: 마지막 연장
3: 네 로즈 타임 적용됩니다.
0: 자 6015 오늘 마지막입니다.
2: 받으실 것 같아.
0: 아 정말
3: 오 경기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이렇게 끝나나요?
2: 이렇게 끝나나요?
3: 아, 두 골로 끝나는가요?
0: 아. 자, 한 번만 더 하고
3: 네.
0: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우리 김인숙 PD님 네 포기할 수 없어요.
3: 전국에 있는 애청자 청취자분들이 네. 다 가슴 졸이면서 제발 6015번 받아주세요. 6015
0: 자, 마지막 연장전 자,
3: 연장 6015. 마지막
0: 연장전
3: 네
0: 골든골이 들어갈지 끝끝내 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 네.
3: 다음 경기를 기대해야
0: 다음
3: 되겠습니다.
0: 목요일 10시로
3: 다음 목요일 10시로
2: 네, 목요일 10시로
0: 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기 종료인가 봐요. 이렇게 문자 왔습니다.
3: 네. 그런가 봅니다. 전화도 아. 방학인가 봅니다. 아쉬워서 계속 올라와 주시네요. 올려주시네요.
0: 아,
3: 네.
0: 뒤늦게 아, 전화도 방학인가 보다고. 아, 참. 아, 우리 울산에서 네. 꽃바구니 너무 잘 받았다고. 아.
2: 오, 와, 너무 좋았겠다. 아.
3: 감사합니다. 자,
0: 대전 사는 동생 이렇게 막 전도 요청한 분도 있고
3: 쌍문동 미용실 가고 네. 싶어요. 쌍문동 미원장님 기도합니다. 쌍문동 미용실 환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와, 많이들 올라와 있어요.
0: 아이고
2: 곧 모실 것 같아요 우리 쌍문동 원장님.
0: 그러니까 그쵸?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3: 네. 원장님.
0: 아우, 친정언니 이렇게 또 전도 요청한 분도 계시고
2: 와.
3: 네.
0: 자 많은 분들 네. 이렇게 또 주셨는데 오늘 소개를 다 하지 못해서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또 더 많이 소개하고 여러분과 또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못 받은 분은 방송 끝나고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고 무조건 선물을 드려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열심히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물 퀴즈 여러분 또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그리고 고현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대를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은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고성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9절까지를 본문으로 복수는 결국 자신을 파괴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복수는 결국 자신을 파괴합니다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딸을 위한 복수 이야기를 담은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직 특수요원 브라이언 밀스 주인공이죠. 딸 킴을 매우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딸을 사랑했지만 평소에 그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했고 또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늘 딸을 걱정하고 보호하려고 애쓰는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17살 된 딸이 친구와 함께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아직 어린데 가라고 해야 되나, 마음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도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가라 하고 보내줍니다. 근데 파리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딸은 국제 인신매매 조직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아버지 브라이언이 딸과 통화를 하는 중에 납치범들이 그 딸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들이닥치는 소리가 전화 속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 딸이 끌려가는 소리를 그 전화로 실시간으로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아버지로서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납치범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 딸을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것이다. 브라이언은 곧 파리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딸을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전직 특수요원이니까 아주 그런 것에 민감하죠. 납치 조직의 조직원들을 추적하고 범죄자들을 신문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딸의 행방을 쫓아갑니다. 처음에는 납치병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의 마음의 분노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 딸을 되찾아야 한다. 또 마음속에는 내 딸에게 조금만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거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다. 마침내 범죄 조직의

최종 책임자에게 도달하게 되고 납치되어서 팔려가려던 딸을 극적으로 발견해서 마침내 딸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영화는 이 아버지와 딸이 다시 만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아마 딸을 키우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딸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키우는 부모라고 해도 그 주인공의 마음을 누구라도 10분 이해할 수 있겠죠. 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딸을 구출해낸 주인공에게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 자녀가 인신매매 부모에게 팔려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분노에 찬 압살롬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죠. 그런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배달은 압살롬의 형제, 뭐 형이죠. 암논에게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을 겪고 압살롬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해도 엄청난 분노가 생길 것인데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여동생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이 사실에 용납할 수 없는 분노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형 암논에게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분노의 마음,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키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의 두 가지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일로 인해서 암논을 미워했다 하는 미움의 감정. 그리고 또 하나는 그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 입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암논의 마음에, 이 압살롬의 마음에 형 암논에 대한 그런 미움의 감정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내 여동생에게 행한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분노는 미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미움의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보기가 싫어지겠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싫습니다. 장점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단점만 보입니다. 모든 행동을 악하게 해석합니다. 나아가서 미움은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계속 험담하게 됩니다. 비난하게 됩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면은 하지 않은 일까지 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미움은 복수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복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시험이 되는 것이 바로 미운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워지면 대화가 단절되고 오해가 생기고 편이 갈라지고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바로 그것이 미움의 감정을 통해서 사탄이 노리는 것이죠. 서로 간에 미워하게 해서 마귀에게 틈탈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생겨나게 합니다. 결국 미움의 감정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공동체를 훼손하게 됩니다. 미움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해롭습니다. 미움이 생기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예배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는데 나는 상처가 더 깊어지고 상대방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지는 않죠. 상처가 분노가 되게 하고 분노가 미움이 되게 하고 미움이 정오가 되게 하고 정오가 복수가 되게 하고 복수가 살인을 낳을 수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런 미움과 정오의 마음을 숨겼습니다. 감정으로 하자면 당장이라도 형에게 찾아가서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따질 수 있겠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분노하거나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그는 침묵하면서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 2년의 침묵의 기간 동안 정오심은 더 불탔고 아마도 그의 생각 속에서 그의 형 압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짐승같이 여겼겠죠. 그러면서 너는 이런 악한 일을 했으니 죽어 마땅한 존재야. 넌 죽어야 돼. 내가 너를 죽인다 해도 나는 조금도 잘못이 없어. 나는 그냥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강화하면서 2년 동안 정오와 분노를 키웠습니다. 미움과 복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 죄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복수의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복수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보면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압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압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논을 치라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압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처럼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원수와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이 모든 복수를 맡기고 자신은 도망자의 신세를 자처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치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그 맹세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달랐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압살롬은 자기 손으로 복수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이용해서 압논이 자기 양털 깎는 축제에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술기운이 들도록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종들에게 자기 형 압논을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의 여동생 다말의 일이 있은 후에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다말 사건과 연계되어서 일어나게 되리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2년 동안 자기의 분노를 키웠고 계획적으로 이러한 날을 만들었고 이 일에 아버지를 이용했고 결국 압논을 죽여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분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위적으로 빼앗는 것, 개인의 복수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가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심판을 행하겠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식으로 풀어서 표현하면 복수하고 싶은 사람, 미워 죽겠는 사람이 생기면 더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미워 죽겠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이번 주에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워 죽겠는 사람, 원수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더 잘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미워 죽겠는 그 사람이 자기가 행한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숯불이 머리 위에 올려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서 죽겠죠. 그것처럼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몹쓸 일을 했구나 하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게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할아버지 말씀 듣는 걸 참 좋아해가지고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미운 사람이 생기면 국수라도 한 그릇 사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 제 어린 마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미워 죽겠는데 국수 한 그릇 사주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어 봐야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파괴하죠. 그런데 국수를 사주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가 풀리고 미움이 넉넉듯이 녹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상대방의 상황이 좀 이해가 되고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럴 만한 또 사정이 있었구나.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잖아요. 이제 안 미워해도 되는 그런 감정이 해소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알고 보면 다 약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상처도 잘 받지만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잘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밉다고 멀리하면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더 상하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미워도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하다 보면 좀 더 솔직해지게 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던 내 마음이 오히려 미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우리가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우리가 서로를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마귀를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과 화해와 그런 용서와 포용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복수를 해줄

거야. 저 사람이 이만큼 악을 행했으니 내가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대갚아 줄 거야. 이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뭐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심판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 참된 예배자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죄의 악순환을 끊게 되고 자기의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는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수는 결국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에 버려야 합니다. 37절에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압살롬은 2년 동안 벼러왔던 복수를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감당할 수가 없죠.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그의 외할아버지인 거슬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다윗의 특별 조치로 압살롬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만나주지 않죠. 2년 동안 다윗을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과 다윗이 잠시 화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압살롬은 요압에게 창에 찔려 죽고 맙니다. 결국 이 압살롬의 복수극은 자신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고 썩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그 분노와 복수심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주고 감정에 휩쓸리게 해서 결국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의 파괴와 파멸입니다. 이런 분노를 가지면 자기 자신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분노를 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분노를 가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가지면 모든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내가 갚으면 그것은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원수를 내가 갚아야 네가 사는 거야. 너의 분노와 너의 증오를 나에게 맡겨야 네가 사는 길이 열려. 그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네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 결국 그것이 너를 파괴하는 거야. 그걸 버려야 돼. 맡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수는 다말을 회복시키지도 못했고 다윗의 과정을 살리지도 못했고 결국 자신을 멸망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복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0: 이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길은 마귀의 길입니다. 압살롬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파멸의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모두를 살리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와 분노와 아픔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밉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분노가 차오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욕하는 것은 괜찮아요. 미운 사람을 만나서 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미워 죽겠습니다. 꼴보기 싫습니다. 정말 분노가 생깁니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결말들,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고, 그런 정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고,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때가 있지만, 마귀가 그것을 너무나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하고 그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맡기는 삶, 욕을 당하시되 같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지옥 가야 할 죄인이 아닙니까? 바로 그런 사람, 지옥 가야 될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834-6039번, 055-834-6039번 고성하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시대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진행의 마산중앙교회 곽동강 목사입니다. 지난주 말럭 교향곡 8번 천인 교향곡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합창단과 솔리스트, 교향악단이 함께하는 연주라 며칠 동안 함께 모여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였습니다. 곡이 어려워 처음엔 감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리허설 때부터는 대규모 합창과 교향악단의 웅장한 소리가 콘서트홀의 울림을 통해 연주되어질 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연주를 하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각자의 달란트를 주셔서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러에겐 음악의 재능을 주셨지만 저와 청취자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등 유명한 작품들을 쓴 작곡자들은 한결같이 이 곡은 자신이 쓴 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썼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 저희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 존귀한 그 이름, 안산시리 합창단이 들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성가이샘 진행의 각동강 권사였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 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성결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ADD 극동 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궁금한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 하늘은 파란지, 왜 비는 오는지, 왜 어른들은 저런 말을 하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왜요? 를 물어보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궁금한 것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아져요. 해야 해서 하고, 가야 해서 가고, 버텨야 해서 버티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따른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한 가지 있는데요.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실제 행동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공부보다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이 더 오래 기억되고, 의무감으로 시작한 운동보다 내 몸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서 시작한 운동이 더 오래 버티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기도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은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 궁금함이 생길 때 말씀도 읽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가 마음속에 더 오래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는지, 어떤 기쁨을 발견하게 하실지 호기심을 갖고 기대해 보시기 바래요. 그 기대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울 겁니다.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이 시간, 6월 23일 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 첫 곡 조수아의 은밀한 곳 조용한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아, 여러분은 얼마나 호기심을 갖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시나요?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알고 싶다라는 그 마음, 호기심을 가지고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기억에도 더 오래 남고 또 우리의 몸에도 더 오래 기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첫 찬양처럼 주 알기 원해, 주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은혜 충전 라이브 가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역시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라이브로 받고 있어요. 남겨주시면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 라이브, 지금부터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또 기프티콘 특별 이벤트, 기프티콘 특별 이벤트 미션을 드리기로 했었죠.

먼저 1부와 2부에 가장 빨리 문자나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은혜 충전 라이브에 처음으로 문자나 댓글 남기시는 새싹 문자 남기시는 분들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아, 일단은 이번 한 주간 좀 진행해보는 미션입니다. 예. 그래서 뭐 새싹 문자 남기시는 분들은 저 오늘 처음 문자 남깁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부와 2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문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부는 누구였을까요? 두구두구. 예, 과연 오늘 1부는 누구였을지 제가 잠시 후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잠시 발표하면 재미가 없죠. 예. 우리 3743님께서 오타도 내셨네요. LIVE 1등 도전이라고 5시 1분 3초에 보내셨는데 이렇게 1분 넘어가면 어렵습니다. 예. 아쉽게도 1등이 못 되셨으니까 2부로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0720님도 안녕하세요 라이브 하고 우리 출석 단어 남겨주셨습니다. 0720님 2등이에요. 예, 5시 땡땡분 26초에 남겨주셨습니다. 4522님께서 오늘 출석 단어 뭔가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한글로 남기셔도 되고 LIVE 영어로 남기셔도 좋습니다. 우리 출석 단어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데일리 미션, 화요일 신청곡 컨테스트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찬양을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부 코인 찬양방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여러분의 신청 찬양 함께 나누고 부르면서 우리 또 기쁨과 은혜가 충전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코인 찬양방 찬양 신청하신 분들, 1부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하실 찬양들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크룩스의 찬양 한 곡 만나보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합니다.

자, 여기서 위로브의 찬양 어두운 날 다 지나고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서 우리 출석 단어, 오늘 라이브 출석 단어 라이브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신청 찬양도, 오늘 신청 찬양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743님께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축복도 은혜 모두모두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9507님도 출석 단어 출석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밖에서 잠시 출석하신다고 보내주셨고, 2850님 아싸 또 1등 안했다 아 1등도 안했다 일부러 그러시는, 예, 우리 항상 저를 약 올리시는 우리 2850님이세요 예, 제가 말하는 거에 반대로만 하시는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우리 1967님은 라이브 새싹입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아, 새싹 문자 환영하고요. 아, 4833님 설마 제가 1등? 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잠시 후에 결과를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신청곡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 신청 찬양 코인 찬양방에서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테니까요. 신청 찬양도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2부에 코인 찬양방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로 함께 맘껏 찬양하는 시간이죠. 우리 목도 푸시고 몸도 미리 풀어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또 은혜의 찬양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720님께서 신청 찬양곡 마커스 워십 주만을 의지해 들려주셔요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2449님께서 라이브 남겨주시면서 주님은 산 같아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요 찬양들 제가 2부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0019 로이님도 라이브 하시면서 샬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1부의 1등, 1부 가장 먼저 보내신 분은 5시 땡땡분 02초에 남기셨습니다. 대단하시죠? 바로 4833님인데요. 샬롬 미니피디님,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저는 오늘 건강검진 받고 왔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육신이 건강한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혹시 피디님도 또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도 모두 건강검진 안 받으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예약해놨습니다. 마침. 네, 저도 빨리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코인 찬양방 예라모십의 새벽부터 우리 듣고 싶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요 찬양도 2부에서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720님께서 제발 2등 제게 주세요. 아들 잔뜩 기다렸다가 제가 먼저 도전했는데 아깝잖아요. 라고 너무 간절해서 드리고 싶어요. 예, 하지만 또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1부와 2부. 오늘만 해도 2부에 가장 먼저 남기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2부에 가장 먼저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혹시 놓친다면 예, 뭐 이번 주 내내 한번 열심히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역치료님께서 라이브 남겨주시면서 피디님 찬양할 때 목소리가 더 좋으십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예, 제가 맘껏 찬양에 난입하는 저의 목소리를 저의 찬양하는 목소리를 맘껏 들으실 수 있는 뭐 거의 유일한 요일이 바로 우리 오늘이죠. 화요일입니다. 코인 찬양방 할 때. 예, 이때 제가 마음껏 난입해 볼 테니까 잠시 후 2부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한 곡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Here is Love,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띄워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 찬양들 함께 부르며 은혜 받는 시간이죠. 코인 찬양방과 또 집으로 가는 길 말씀 묵상이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듣고 싶은 찬양들 있다면 우리 문자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부 끝곡 다윗과 요나단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께서 이사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아멘하면 아멘이 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존재인지 알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다고. 근데 정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365번이라는 얘기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 힘을 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것이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든요. 상황 자체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이 각광을 받는 산업이 미래의 학자들의 미래 예측이거든요.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고 20년 뒤에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된다. 이게 다 뭐겠어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10년 뒤도 내 손에 꼭 쥐고 있고 20년 뒤도 내 손에 꼭 쥐어서 안심하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무섭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도 그걸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 속에는요 사건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건 사고가 없기를 바라잖아요. 사건 사고가 없는 인생이 인생이 아니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급박하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지난주 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거든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근데 급박하게 한 장 차이로 우시아 왕이 죽고 우시아의 손자 요담인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이 뒤를 이었습니다. 요담의 시절이 그냥 한 장 차이로 훅 지나가 버렸어요. 16년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별로 다룰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거든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쓸 것이 없다는 것,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거든요. 아하스 왕의 이야기로 급박하게 한 장 차이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강조해 주시거든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참으로까지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집어넣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하나님이 참으로까지 넣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정도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참으로까지 넣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확증까지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굳세게 한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 라고 얘기하시면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자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요? 같이 아멘 하지요. 이대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 마지막에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분장 할 때 아멘, 한 분장 할 때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다, 내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아멘으로 믿습니다라고 응답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 믿음대로 내가 이루어주마, 내가 그 아멘을 이루어주마 라고 결단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 참 소중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멘 좀 할 수 있게 조금 끊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멘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연결이 돼버리니까 아멘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굳이 뭐 그렇게 아멘을 하셔야 되나? 속으로 하시면 되지. 근데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다리신다는 거. 아멘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멘하면 아멘이 됩니다. 아멘인가요? 어휴, 우린 뭐 다 됐네요.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겠네요. 아멘 하면 아멘이 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순수하게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면 누가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네 아멘을 아멘이 되게 만들어주마.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아멘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요 아스의 시절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거든요. 아스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환난과 역경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것이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죠. 아하스가 아멘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위기 상황입니다. 세상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치러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 치러 오는가? 지금 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일어나서 점점 남진 정책으로요 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밑에가 아람이고요 그 밑에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구나. 그래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시리아를 한번 쳐보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시리아를 일으킨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를 통하여서 회개하게 만드시려고 아시리아를 들어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 구멍을 다 집어치우고 다 무너뜨려버리겠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자신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회개시키려고 아시리아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인데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요 이제 누구에게 공격하면 유다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무너뜨려가지고 동맹을 맺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자. 그래야 아시리아를 힘겹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능히 받아칠 수 있다. 그래서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동맹을 맺자라고 보냈는데 아하스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요 맨 마지막 꿈을 보시면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두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능히 이기지 못한다. 누가 막아 세우고 있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답이 들어가 있거든요. 누가 막아 세우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무너지지 않게 막아 세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로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요 어느 누구도 저주를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가장 강한 존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수비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왕도 백성들도 이제 죽었구나라고, 우리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힘이 없다. 정말 우리가 당해낼 힘이 없고 재간이 없으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아하스가 두려움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저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터인데 아하스가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3절 끝에 보시죠.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라고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아하스가 의지하는 게 뭔지 보이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공급을 받으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에서 포위가 되면요 가장 시급한 건 물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건 바로 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 공급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살피러 먼저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요 예배가 답이거든요. 성전으로 가야 하는데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거머쥐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위기 상황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무릎 꿇고 먼저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물질을 추구하면서 걸어가려고 합니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하스가 지금 물 공급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이걸 선택하거든요. 두려워서 이러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이고요 세상 것을 거버지어야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미래를 제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거머쥐어야 된다고 우린 생각할까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까요? 아니면 내 노후를 위해서 이것이 내게 쌓여있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할지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는 무엇을 거머쥐고 살아가는지 그게 드러나거든요. 제 부끄러운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학 시절에 돌아올 때였거든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거든요. 더 이상은 이런 짓을 벌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내용의 수치스러운 내용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두려울 때 우리는 이럴 수 있다는 거, 목사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요, 언제 어느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고백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유학에서 돌아올 때 9년 세월을 외국에서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한국 땅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 집도 없고, 그리고 또 아이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길도 없고, 학교가 이렇게 딱 정해져서 오는 것도 아니고, 돌아오는데 두려움이 가득히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가족을 다 부양하면서 걸어가지? 이런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두려우니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아이들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 줍니다. 정부에서 계속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언제까지 주느냐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 줍니다. 이게 가정 형편 따라서 가격이 액수가 좀 달라요. 저는 유학생이니까 이제 극빈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하나의당 이렇게 들어오던 것이 나중에 올 때쯤에는 한 30만 원 정도 하나의당. 그래서 한 달에 이제 꼬박꼬박 이제 통장에 들어오는 거죠. 60만 원씩 이제 통장에 들어오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죠, 그 당시로는. 그래서 이 돈을 돌아오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지급이 멈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비자가 한 1년 정도 남았으니까 1년 남은 기간 동안에는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머리를 쓰는 거죠. 인간적인 머리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쓰느냐면요, 주소지를 한국으로 하지 않고 캐나다로 해놓으면 이제 비자가 남는 기간 동안에 내가 돈을 거기서 받을 수 있을 거라, 사용할 수 있을 거라,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홈스테이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홈스테이 할 때 이제 같이 관계를 맺었던 부모님으로 이제 9년 세월 동안 같이 지냈던 분들인데, 캐네디안 부모님들이죠. 그 집에다가 주소지를 옮겨놓고 거기로 이제 간다라고 옮겨놓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간 꼬박꼬박 이제 돈을 다서 썼습니다. 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두려우니까요, 무서우니까요, 하나님의 법은 고사하고 세상법도 어기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전 목사였습니다. 그때 20년 전 전이었고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 그러고 나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700만 원 정도를 쓰고 나서 마음이 부끄럽죠, 무너지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아, 내가 누구를 정말 비방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 돌아와서 이제 천천히, 그때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고위공직자들 배제 원칙이 다섯 가지가 있었거든요. 청문회에서 단골처럼 나오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은 고위공직자에서 배제되어진다. 그중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위장전입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짓이 위장전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위공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조사하면 그게 금방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더라고요. 제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겨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제가 취했구나, 목사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가 없다는 것을, 누구를 비방할 수 없다는 것.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스라엘 구세대가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제 모습이 거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불신앙이거든요. 아하스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윗모수도 끝 세탁사의 밭에 가서 물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걸 붙들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측은하지만 제 모습이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일으킨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하할 수 없고요, 폄하할 수가 없습니다. 저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기억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겐, 저에게도 희망이고 우리에겐 희망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숩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스가 성전으로 갈 인생이 아니고 윗모 수도 끝으로 갈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요, 이사야에게 성전으로 갈 필요 없다, 거기로 가서 아스를 만나야 된다, 아스는 거기로 갈 거다,
내가 그 아이를 잘

산다. 과연 날 선택하지 않을 거다. 거기로 보내시는 겁니다. 살리려고 보내시는 겁니다. 이사야를 파견해서요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굳이 아들을 데려가러 갑니다. 아들의 이름이 스알리아숲이에요.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굳이 아들을 데려가러 가시는 겁니다. 이사야라는 이름과 스알리아숲이라는 히브리어 이름 속에요 아스가 그 이름만 들어도 누구를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스알리아숲을 데려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이사 구원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요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름입니다. 아하스가 이사야라는 이름을 들을 때요 부를 때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스알 야숩이요 스알 남은 자 야숩 돌아온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아오게 될 것이라. 네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고 믿으면 너는 남은 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너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도 돌아오는 존재가 될 것이라.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존재로 아멘 하는 존재로 세워갈 것이라. 그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 가시려고 4절 보시면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밖에 안 되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하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르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너는 삼가 조용하라. 행동을 삼가고 멈추고 조용히 기다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나를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그것들이 그저 연기나는 부지깽이 구르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가 알려줄 것이라. 다 타고 남아서 이젠 연기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대한 두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공격해 들어올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연기나는 잿더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상황들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도 저건 잿더미일 뿐이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바람만 불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것이라 그 확신을 가진다면요 우린 담대하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요 이것도 모자라서 다시 또 확신을 주시는데 이렇게만 하면 된다. 나는 네가 이렇게 하기를 소망하여 이렇게 확신을 주는 것이라.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시죠. 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하스가 동맹을 안 맺으니까 우리가 쳐들어가서 아하스를 폐위시켜버리고 우리 마음에 드는 그리고 우리와 지금 내통하고 있는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와 한통속이 되어서 아시라를 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정도로 막강하게 쳐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왕을 폐위시켜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존재를 세울 정도로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는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겪는 경험들 질병들 그리고 문제들 어려움들이요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당해낼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당해낼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엄습해 들어올 때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내가 이미 결정하였다. 절대로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결정하였다. 뭐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무릎 꿇고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그것 하나면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대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아람 그 강대국이냐?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일 뿐이고 그 다메섹이라는 수도의 머리는 그저 한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코에서 호흡이 사라지면 그 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인생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할 때 감히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저 한 인생일 뿐인 걸 두려워하면서 무서워 떠느냐? 65년 내 북이스라엘도 끝장나 버리고 말 것이라. 정말 12년 만에요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이 혼합족속이 되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바로 65년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미래를 다 아시거든요. 내가 다 미래를 쥐고 있다 얘야. 65년 내 모든 것이 끝장나는데 네가 그 길을 걸어가며 두려워하겠느냐?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다 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들을 따라가야 될까요?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손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9절 보시면 이렇게만 하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냐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 수도이고 그 사마리아 수도의 머리는 그저 르말리아의 아들일 뿐이라, 베가일 뿐이라. 그것도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만 하라는 얘기인가요? 너희는 굳게 믿지 않냐면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가 굳게 믿으면, 나를 굳게 믿으면 너희가 굳게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굳게 믿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단어일까요? 답은 이미 다 알려드렸습니다. 시작부터 어떤 단어, 굳게 믿다 어떤 단어일까요? 아멘입니다. 너희가 아멘으로 응답하면 어떻게 하시게 되는 건가요? 굳게 서게, 아멘이 되게 만들어줄 것이라. 굳게 서다가 어떤 단어일까요? 예, 아멘. 예, 또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 너희가 아멘 하지 않으면 아멘이 되지 못할 것이야. 하지만 한 가지요, 너희가 아멘으로 믿는다라고 응답하면 내가 그 아멘이 아멘이 되게 만들어줄 것이라. 누가 약속해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 아멘이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뒤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아멘 합시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제발 아멘 좀 합시다. 제발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저건 도대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 너희가 아멘하면 내가 그 아멘을 아멘이 되게 만들어줄 것이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이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역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잖아요. 그 갈대아우르에서 출발할 때도 자식이 없어서 상속자를 찾아서 끊임없이 낙해를 바라며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것보다 더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중요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근데 아브라함이요,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상속자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 엘리에셀을 내가 구원했습니다. 뭘 하는 거예요? 아스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로 갔던 것처럼 아브라함도요 엘리에셀을 자기의 수단으로 만들어 놓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위대하겠습니까? 엘리에셀이 위대하겠습니까?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친절하게요 하늘을 가리키면서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너의 별들을 네가 세울 수 있다면 너의 후손들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이라. 그 얘기는 뭘까요? 너의 후손들이 셀 수 없는 별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될 것이라, 그렇게 번성할 것이라.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려고요 직접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가리키시면서 저 별들을 보아라, 너의 후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남산교회 부임하기 전이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자꾸 찔림을 주시는 겁니다. 얘야, 그거 해결하고 싶다. 네가 했던 그 저질렀던 그 일을 내가 해결하길 원한다. 자꾸 찔림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 700만 원에 대한 그 일, 그 위장 전입으로 이루었던 그 일, 자꾸 찔림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 상황과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그것을 해결하길 정말 원한다.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서야 느낍니다. 뭘 아셨느냐면요, 1년 뒤에 남산교회로 부임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다 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부임하기 전에 다 해결하고 깨끗하게

0: 해결하고 오시기를 소망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저도 정말 이걸 해결하고 싶습니다. 깨끗하게 해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시간 강사로 살아가면서 성경 강의에서 겨우 근근히 한 달을 먹고 사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돈을 목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침묵을 잠시 지키시더니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중년의 자매님이셨어요. 성경 강의를 듣는 자매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정말 회사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동안 예우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남편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나서 목사님을 좀 도우려고 합니다. 목사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죠. 그리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한 달 또 이렇게 맞춰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아내에게 이제 보내셨다 하니까 아내에게 여보 좀 통장 좀 이렇게 조회해 보세요. 아내가 이렇게 막 돌리는데 듣고 또 눌러서 또 듣고 그러고 있어서, 아니 왜 그렇게 자꾸 들어요? 뭔가 이상해서 그래요. 얼마가 왔을까요? 700만 원 보내주시면 저 유혹에 빠집니다. 아 요것도 어떻게 또 해볼까 이런 유혹이 들거든요. 2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3배 가까운 돈을 보내주신 겁니다. 저의 연약함까지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3배 가까이 보내주셔서 너도 쓰고 너도 필요한데 쓰고, 그리고 그렇게 잘못되어진 길을 봉합하는 것에 그것도 사용하거라. 하나님이 참 넉넉하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돈을 가지고 700만 원을 딱 1차적으로 떼어서 개척교회 그리고 또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보내고요, 그 다음에 또 남은 돈으로 이렇게 또 필요한 곳에 쓰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멘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멘을 지켜주시는구나.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새 이름 형아미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기로 입단을 해서요. 지금 현재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는 최햇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어린이합창단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무엇인가요?
1: 창원극동방송이 지금 이 현재 건물에 있기 전에 그 전 건물에서 저희는 합창단 연습을 했거든요. 제가 1기 들어갔을 때 사실은 기억나는 거는 그 같이 했던 단원들이랑 쉬는 시간에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 혼나기도 혼나고 근데 함께하는 또 단원들이 있고 또 그 시간들이 되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나면 아 제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우리 단원들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나이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일이 없는데 그때 저희가 정기연주회를 이제 홀에서 하면서 앞에 이제 저희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가운데서 제가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약간 저의 재능을 발견하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극동방송 하면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또 즐겁게 지냈던 기억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네,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은 사실 합창단 단원들이 학교 콘서트를 갔다 오고 너무 좋았다는 또 은혜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더욱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면 사실 학교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새겨주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창원극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이창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히스플랜의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출발합니다.

은연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히스플랜의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데일리 미션 빠지지 않고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오늘은 라이브였죠. 라이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삼 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 스틱 선물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2부 출석하신 분 2308님께서 라이브 2부 입장이요 라고 5시 59분에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6시부터 2부거든요. 예, 조금 빠르셨습니다. 그리고 4833님께서 가장 빨리 6시 땡땡 3초에 보내주셨는데 1부에 받으셨기 때문에 이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빨리 보내주신 분이 바로 0720님입니다. 0720님. 아, 0720님 앞서 1부에서 되게 애절하게 달라고 부탁드린다고 했었는데 2부 가장 먼저 문자 댓글 남기셔서 우리 기프티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2850님 역시 2부도 튕겨주셨어요. 예, 우리 저장, 예, 튕김이 이렇게 저장해놓을 거예요. 예, 2부도 역시 튕겨주셨고요. 그리고 2528님께서 전파 선교사 신청 링크가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전파라고 샵 0981번으로 보내시면 문자 링크로 자동 답장 문자로 링크가 갈 겁니다. 네, 그곳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789님도 2부 출석이요? 라고 출석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출석 단어 라이브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코인 찬양방 함께 달려갑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지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있는 미니PD와 각자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 코인 찬양방. 자, 오늘 코인 찬양방 첫 번째 신청 찬양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일지 함께 기대함으로 또 기쁨으로 이 시간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 찬양방 첫 번째 찬양 4833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예라모십의 새벽부터 우리 만나봅니다.

자, 이 시간은 여러분 함께 있는 자리에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저도 난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멜로디가 등장합니다. 전국 찬양자랑

8720님께서 머리에 돌덩이가 한 100개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찬양을 부를 때 다 날아가게 하소서라고 보내주시면서 출석만 해도 선물 주시나요? 1등 문자라고 남겨주셨는데 맞습니다. 예, 1등으로 1부와 2부에 5시 정각, 6시 정각에 가장 먼저 문자 출석 남겨주시면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산 같아서 2449님의 신청 찬양 함께합니다.

자, 오늘 코인 찬양방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지막 찬양 아이자야 61의 성도여다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마지막 찬양인 만큼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목소리 높여 기쁨으로 찬양하시죠.

자, 우리 이번 한 번 더 찬양할 때는요,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코인 찬양방 역시 네 곡의 찬양 함께 만나봤습니다. 아, 이 시간을 함께 보낼 때면 정말 이 평소에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할 그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보내면서. 근데 이 시간 보내면 아주 뭐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그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주 이 시간은 특별히 라이브 코인 찬양방 준비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다음 주가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예요. 예, 그래서 라이브 코인 찬양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하셔서 알고 계시죠? 네, 이 라이브 코인 찬양방은 특별히 우리 이곳에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사역자분을 직접 모셔서 또 반주하시는 분까지 직접 모셔서 함께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을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띄워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곳에 방문하셔도 돼요. 예, 뭐 퇴근길에 잠깐 가서 찬양할까? 잠깐 가서 뭐 기쁨의 시간 한번 보내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찾아오셔도 무방하니까요. 우리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 라이브 코인 찬양방 기대하며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다음 주 화요일에는 창원 한빛교회 우리 이승훈 목사님께서 함께 찬양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우리 목사님 찬양 너무 잘하시거든요. 예, 다음 주 이 시간도 함께 기대하며 또 기도함으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 누가의 처방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내일은 정신과 전문의 김로구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우리 내일 이 시간 누가의 처방전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찬양 성공 너무 좋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8720님께서 남겨주셨고요. 기프티콘 무엇을 보내주시나요? 하셨는데 어제는 그거였어요. 예. 그 31가지 맛 아이스크림 그거 보내드렸었는데 그때그때 랜덤입니다. 예. 그날그날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 거 보내드릴 거예요. 예.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받으면 우와 좋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헤이워십과 사뭇 다른 상큼함일까요? 예, 우리 2850님께서 댓글로 헤이워십 여러분 아시나요? 예, 피아워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아워십의 우리 인도자 목사님께서 이 헤이라는 이 추임새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헤이워십으로 우리의 그 길이 통하고 있는데 또 예라워십은 사뭇 다른 상큼함이 있죠. 네. 아, 우리 2850님의 댓글까지 우리 만나보면서 이어서 집으로 가는 길 묵상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극동방송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 6월 23일 화요일 묵상 제목 구원의 시간 지금.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마도 전국의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나요? 라는 것일 겁니다. 기독교가 금욕적이고 즐겁지 않다는 오해가 있던 시절에 구원은 받고 싶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해 고민하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철학자 에머슨의 말처럼 인간은 누구나 현재만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현재이고 미래는 다가올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미래에도 주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보증은 오늘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범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진부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지금 주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지금 구원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0: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1: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던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0: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이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현재 시각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집으로 가는 길 묵상에 이어 어노인팅의 성도의 노래,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관련한 내용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이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또 은혜의 공동체가 발대식을 가지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 또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 앞서서 좀 늦게 출석하신 분께서, 우리 1967님께서 혹시 지금 신청곡 해도 되나요? 내 평생 살아온 길 하셨는데, 요 찬양은 제가 내일 이 시간에 꼭 띄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찾아와 주실 거죠? 예. 내일 이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7876님께서 함께 지어져간에 신청해 주셨어요. 항상 여수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요 찬양도 제가 내일 이 시간에 함께 꼭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918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슝디님이라고 아까

4분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조금 더 저와 함께 해주셨어야 되는데. 아, 이미 가신 거 아니죠? 예. 내일 정신의학과 관심 있는 분야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내일도 우리 생방송으로 김로구 박사님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앞서 9250님께서 신청해주셨던 찬양인데요.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소진영 씨의 찬양으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의 김병민이었습니다. FEBC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0: 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입니다. 오늘은 미래는 현재 안에서만 존재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철학 입문 과목을 강의하면서 시간 문제를 다룰 때 저는 학생들과 재미난 에피소드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저의 질문에 대답할 용기를 가진 학생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학생은 과거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학생은 답합니다. 물론이죠. 과거는 존재합니다. 그 대답에 저는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그래요? 과거가 존재한다고요? 그럼 학생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군요.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 학생은 당황하게 되고 다른 학생들은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학생, 잘 생각해 봅시다. 과거란 이미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것이지 현재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과거는 있었던 것이라고 말해야지 지금 과거가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과거는 존재했던 것이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은 곧 수긍하고 대답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과거는 존재했던 것이니까 과거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좋아요. 그럼 미래에 관해서 물을게요. 학생, 미래는 존재하나요? 질문이 비슷한 형식이니 학생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답합니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코멘트를 합니다. 아, 그래요?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학생은 미래가 없는 학생이군요. 학생은 또다시 당황합니다. 졸지에 미래가 없는 학생이 되었기 때문이죠. 학생들은 더 크게 웃습니다. 저는 학생에게 놀리는 것처럼 질의응답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또 잘 응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강의를 이어갑니다. 이 에피소드는 어거스틴을 강의할 때 일어납니다. 어거스틴은 교부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영어식 이름이고 원래의 라틴어식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란 지난 일에 대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미래도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일 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억이 없으면 과거는 없고 기대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매여 현재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 희망을 버리고 살아가면서 실제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의 과거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노력을 통해 쓰라린 과거의 기억도 의미 있는 추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로 현재가 영향을 받기는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현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는 지금의 희망찬 현재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유명 탤런트가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해준 것은 가슴의 근육이었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에게 무시받지 않으려고 가슴 근육 키운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에 1,500번씩 팔굽혀 펴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더군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비결은 첫 번째 팔굽혀 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의 응답은 마음의 밭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그 아이들을 기를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기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장 되시는 청근아 교수가 글을 써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일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한국의 소아 정신과에 아주 명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에게 소아 정신과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초진 환자는 무려 5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아주 대단한 신분이더라고요. 이분이 말하는 이제 핵심적인 요지는 이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뇌가 발달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뇌가 발달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서의 뇌고 다른 쪽은 이성의 뇌입니다. 아마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늘 듣기로는 정서는 EQ고 또 이성은 IQ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영유아기 때에 가장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곳은 변연계라고 불리는 정서의 뇌입니다. 이 정서의 뇌는 그 부모의 다정한 스킨십, 눈맞춤, 대화, 적당히 도전적인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때 이 정서의 뇌가 발달을 하는 거예요. 이 정서의 뇌가 발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의 뇌가 발달을 합니다. 그럼 이성의 뇌는 언제 발달하냐면 이성의 뇌인 이 전두엽은 만 6세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서의 뇌가 발달할 시기에 만 6세 이전이죠. 발달할 시기에 영어나 수학 같은 추상적인 학문을 무리하게 하면 아이들의 뇌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어린 시절에 이 정서의 뇌가 발달해야 되는데 정서의 뇌 구멍이 뻥뻥 뚫려서 언젠가 이 정서를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서울 특별한 지역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 이런 말 하거든요. 4살짜리가 영어 유치원 들어가기 위해서 또 7살짜리가 높은 수준의 초등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시 치는 일 그 같은 이 젊은 부모들이 이렇게 키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오랫동안 이제 이 소아정신과 상담을 하면서 이 정서의 뇌가 발달하기 전에 이성의 뇌를 쌓아 올린 아이들이 결국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초등, 중등학교, 뭐 고등, 대학 잘 갈 수도 있고 뭐 유명한 자사고 특목고도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들 중에 어떤 안타까운 일이 생기냐 틱장애가 생기고 식이장애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사춘기 때 이런 일을 겪고 또 어떤 아이들은 대학교 때 이런 불행을 겪고 더 심한 사람들은 결혼해서 애 낳고 나서 정서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폭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서적 뇌를 잘 관리하지를 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통계 자료를 발표를 하는데 특별히 서울 강남 3구 잘 아실 겁니다. 강남 3구의 9세 이하 어린아이들 2024년 통계가 우울증, 불안장애 등 이 정신건강의 문제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건수가 3,309건입니다. 여러분들 안 놀랄 줄 알았는데 이게 2020년 4년 기준으로 3배를 증가했고 서울 전체 평균보다 2배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특별히 강남 3구에서 이 정서의 뇌가 발달하기 전에 이성의 뇌를 발달시켜서 아이들의 인생을 훨씬 더 망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근아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아기 때 과한 조기 교육은 아이의 뇌, 나아가 아이의 인생을 부실공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해줘야 할 때 쓸데없는 지식만 밀어넣으면 빠르게는 사춘기부터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뇌과학자거든요. 뇌과학적으로 분명 뇌는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정서의 뇌, 마음의 그릇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만 5세 이전에는 아이들하고 만약에 공부를 가르친다고 한다면 부모가 안고 걸 없는 그

그림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걸음능 그림책을 보면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걸음능 그림책을 보면 그림만 보고 자꾸 생각을 하고 마음을 써야 되니까 정서와 창의성이 발달이 됩니다. 기독교 과정에서는 훨씬 더 정서의 뇌를 발달시키기가 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스토리. 이 이야기는 사람의 감정도 정서도 개발하고 이성도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오래전에 이걸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난다. 그래서 마음이 성공을 향하면 성공하고 마음이 실패를 품으면 실패를 향하게 됩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품으면 매사에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품으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종려주일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저물 때의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 몹시 시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에 가까이 가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무화과가 때가 아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수확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화과의 특성은 어떠냐 하면 잎이 무성해지면 초기 조그만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조그만한 열매를 찾으셨는데 조그만한 열매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앞으로 수확철이 되어도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향하여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너에게서 따먹지 못하리라. 이 무화과를 향해서 심판, 저주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해가 젊으면 이제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에 그곳을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주님, 어제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것도 뿌리채 밤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두시고 이 실물을 통하여 영적으로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잎사귀가 무성한 나라 같았어요. 그래서 화려한 성전도 있고 매일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다는 바리새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열매도 없고 사랑이라는 열매도 없고 공의라는 열매도 없고 회개라는 열매도 없는 거예요. 진짜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정말 입만 무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타락한 유대 종교를 보고 지금 심판을 명하신 것입니다. 유대교는 이 타락한 이 율법주의, 외식주의, 형식적인 종교는 무너질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이 무화과를 보시고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마음에 확신한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듣고 있는 제자들은 뭐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하신다 생각했겠죠.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채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산들어 돌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거기에 눈에 보이는 감람산이 그 앞에 있는 지중해로 던져지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오래 해놓고 이게 되겠나?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받으실까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곳, 이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마음에 믿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환경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을 때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비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절대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면 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무엇을 심느냐가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기도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거예요. 바다 물결은 왔다가 금방 또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집니다. 기도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긴 하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를 오래하고 많이 했는데 왜 기도에 열매가 없는가? 기도할 때마다 의심이 많은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되겠나 하는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못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 앞에 계신다고 믿고 기도해요. 제가 어떤 기도를 해도 부족하여 혹 못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치면서 성경 말씀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시고 보상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의심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을 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확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25절에 이 말씀을 서서 기도할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서서 두 손 들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기도해라. 그리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혐의라는 게 뭘까?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 미움, 그리고 앙금, 오래 앙금, 가지고 있는 앙금. 그리고 참 고치기 어려운 병 중에 하나가 섭섭병입니다. 무슨 병이라고요? 섭섭한 마음 가지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 나에게 이제 내 생각에 내 기준으로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한 분노, 비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오래 하는데 기도의 문이 맞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사야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손을 펴고 두 손 들고 아버지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셔야 되는데 눈을 딱 가리고 하나님의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듣는 거예요. 기도자를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더 애절하게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손에 피가 있는 거예요. 손에 피가 있다는 것은 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다른 사람의 미움과 앙금과 섭섭증과 분노와 비난거리를 가지고 있는 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부부로 다 사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운다 안 싸운다. 이거 부부가 딱 싸우고 나서 이제 예배 시간 되어서 와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되지요. 기도가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이 혐의, 원망과 미움이 있는다면 기도의 문이 안 열려요. 근데 이제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요. 마음의 밭을. 남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아내를 주셨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잘 돌보지 못해서 그냥 안타까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내어놓을 때 그때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남자를 남편으로 주셨는데 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잘 돕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멋진 남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감사라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문이 열려요. 기가 막히게 마음이 평안하면서 하늘문이 열려요. 여기에 모든 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던 계시든 간에 부모님을 통해서 육의 생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에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산다 이런 생각을 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성할 때 옛날 어머니 아버지들은 뭐 잘 우리보다 많이 안 싸웠습니까? 많이 싸웠는데 내가 공부를 못한 이유는 엄마 아버지가 싸워서 그렇고 내가 이 시집을 못 간 것도 엄마 아버지가 싸워서 그렇고 내가 하는 일마다 늘 사람들에 대해서 속이 좁은 것은 어머니 아버지 때문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또 심한 사람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부모에 대한 앙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가 안 된다고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 마음 풀기 전에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내게 잘했든 잘못했든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해서 이 모양 요꼴로 사는 건 다 내 탓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만 장성하면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는데 안 고치는 건 내 탓이죠. 그리고 예전에 부모님이 싸워서 부모님이 잘못 교육시켜서 망한 사람들만 봤습니까? 저는 잘 되는 사람 더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가족 단위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있고 앙금이 남아있으면 뭐가 안 되냐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 손해지. 마음의 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인지라 나는 상처를 안 줬다고 했는데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주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또 우리도 상대방은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안 했는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그러면 기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원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은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피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혐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당연히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용서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용서가 어떻게 쉽습니까? 용서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잘나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그 사랑에 젖어들면 아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의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다음 달에 내게 천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게 1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어요. 저 같으면 1천만 원 그냥 용서해 그냥 당신 해라 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내일 1천억 주시니까. 여러분도 그래 하실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천국과 영생과 생명의 풍성함을 받았다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고 그 심령 될 때 저절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상대방이 틀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미움과 원한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기도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원한과 악의를 품은 채 드리는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기도의 장애물은 환경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계속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내가 옳은 것이지 하나님 기준에 내가 옳은지 저 사람 옳은지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원한을 품고 앙금을 품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걸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지금 말하면 있던 직장에서 내어 쫓기고 사업장을 강탈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계시를 받아 서신을 보내는데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런 말씀은 없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오히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냐면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든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하면서 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듣게 하지 않습니까? 진짜 복을 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이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자, 세월이 지나 오늘날 예수님 믿는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복을 빌어가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의 밭을 믿음, 마음의 밭을 용서라는 것을 심어야 됩니다. 제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제 지금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인데 이분은 중도장애자입니다. 중도장애자인데 이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어깨 이어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붓을 물고 글을 쓰는 구족 화가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희망전도자로 세계적인 그 장애인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사람이 조니 엘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조니 엘릭슨이 17살 될 때에 미국의 체사피크만으로 그 놀러갑니다. 자기 위에 언니가 이름이 캐시인데 언니와 캐시의 남자친구와 함께 그 만에 가서 뗏목을 타고 뱃놀이를 했어요. 하는데 이제 조니가 이 뗏목에서 다이빙을 한 거예요. 다이빙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수심이 얕아서 머리를 그대로 막아버리고 맙니다. 흔히 말하는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어깨 예우로는 전혀 감각이 없는 전신 장애아가 됩니다. 자신의 체질을 너무 비관해서 심한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놀러와서 이제 위로를 해주면 이 조니가 부탁을 해요. 정말 나를 도와주고 싶거든.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구들이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중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한 친구가 와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다시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니까 화를 낸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냐고. 내가 살기 싫어서 죽고 싶는데 앞으로 내 생명이 어떻게 풍성해지냐고.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신디라는 친구가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 신디가 말합니다. 조니,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알고 계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도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때가 있었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몸을 못 움직이셨지? 그러자 그 친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해봐.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등에 깊은 상처를 입고 계셨어. 그러면서 이 신대라는 친구가 조니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상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태고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아시는 거야. 이때 이 조니의 마음이 정말

0: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밤새 문초를 당하시고 등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양손과 양벌에 못을 박혀서 머리에는 심지어 가시 면류관도 쓰시고 피와 땀을 다 쏟으시는 예수님, 손을 움직이고 싶어도 발을 움직이고 싶어도 꼼짝하지 못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 마비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중증장애를 앓는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수년 동안 원망함과 불평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밭이 변화되면서 하나님 앞에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입에다가 막대기를 물고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계속 이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 고난의 퍼즐 조각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자신의 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천국에 가서 이 장애를 다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천국에서 다시 걷게 된다면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 존이 엘릭슨이 장애자들에 가서 부활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강의를 마치면 짓궂은 사람들 중에 종종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존이, 왜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손과 발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마다 존이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손발을 고쳐주신 대신에 내 영혼을, 내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장애자 사역단체 존이와 친구들이라는 걸 설립해서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다가 1982년도에 켄 타타라는 멋진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이름이 존이 에디슨 타타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 응답은 마음의 밭에서 시작됩니다. 절대 믿음의 마음, 절대 용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이 심겨져서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9-0688번 김해 동서남북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김 대표의
2: 내 돈, 내 산.
1: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내 돈, 내 산. 우리 김형수 대표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아, 저는 항상 이렇게 녹음을 할 때마다 배에서 그렇게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보통 이렇게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예. 저는 그중에 중요한 게 좀 아침 같아요. 대표님 아침 좀 챙겨 드세요.
2: 와, 저도 아침을 먹기는 하는데 네. 그렇게 아침에는 또 좀 많이 좀 조절해서 적게 먹어요.
1: 근데 간단하게.
2: 간단하게 먹으면서도 좀 이렇게 그래도 그만하면 또 영양 가치는 있게끔
1: 네.
2: 네, 계란도 이제 먹고 뭐 그다음에 사과 그리고 홍당무 뭐 이런 걸로 북한은 당근을 홍당무라 그래요. 당근이란 말 몰라요.
1: 홍당무.
2: 네, 홍당무.
1: 네.
2: 네, 그런 것들 해서 아침에는 좀 간소하게 먹는데 그래도 영양 가치는 아주 충분하게 먹을 거예요, 아마. 네.
1: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뭐 달걀을 먹기도 하고 계란을 그렇게 먹기도 하고 간단하게 뭐 채소를 먹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무겁게 드시는 분들도 덜어 계시긴 한데
2: 그렇죠.
1: 식습관 중에서 또 나눌 수 있는 내 돈 내 산이 참 많은데 오늘 그중 하나를 또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함께 할게요.
3: 6월 1일 왕란 한판에 11,000원이 결제됐습니다.
1: 달걀이에요, 대표님.
2: 네.
1: 계란. 북한에서도 계란이라고 하면 통하나요?

0: 디라이라고도 말하고 한국은 또 달걀 그러잖아요. 북한은 달걀 그래요. 달걀.
1: 달걀?
0: 달걀.
1: 닭알?
0: 닭알이죠. 닭알. 예, 닭알. 닭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네. 계란 이렇게도 말하는데 참 한국은 정말 제가 한국 와서 놀랐던 게 너무도 계란이 싸요. 인건비에 비해 보면. 네. 근데 북한은 정말 계란 먹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1: 드셔본 적 있으세요? 북한에서?
0: 아, 먹긴 하죠. 먹긴 하는데 네. 그런데 그게 한국은 계란 이자처럼 이자 한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북한 주민들은 들으면 잘 몰라요. 한판 할 때 북한은 계란 파는 게 보통 열알씩으로 팔아가지고 옛날 뱃집에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옛날에 팔긴 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시장이 나게 되면 알수로 팔아요. 열알 뭐 몇 알씩.
1: 뱃집에다가.
0: 네. 뱃집 아니고도 어떨 때는 그래서 그릇까지 가서 알수로 뭐 20알 달라 뭐 이렇게 말하긴 네. 하거든요. 그리고 알당 가격이 있는데 보통 이제 보면 키로가 아니라 알 크기 따라 가격이 좀 약간 차이가 나긴 해요. 아,
1: 여기도 좀 그렇긴 하죠.
0: 비싸긴 비싸거든요.
1: 네.
0: 근데 오늘 제가 샀던 계란은 왕란인 거예요. 왕란이면
1: 엄청 큰.
0: 예, 북한 주민들한테는 좀 듣기 좀 이제 잘 이해를 못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일반 계란도 있고 네. 그다음에 대란도 있는데 대란보다 더 큰 게 왕란이거든요.
1: 애기 주먹만 하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계란도 그람수 보게 되면 평균 60g에서 이제 전후가 돼요.
1: 그래요.
0: 60g보다 작은 거는 좀 알이 작다 그러고
1: 네.
0: 60g보다 커지면 알이 크다고 그러는데 왕란은 거의 70g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왕란을 산 게 이자처럼 30알이 한 판인데 11,000원인 거죠.
1: 그렇죠. 여기서는 한 판 하면은 계란은 무조건 30알.
0: 네. 근데 또 보게 되면 또 유정란 같은 또 그런 이제 좀 고가 이제 아주 그것도 뭐 약도 먹여서 키운 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10알씩 넣은 것도 있고 15살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있긴 있어요.
1: 맞아요. 네.
0: 근데 저는 지금도 아직은 그렇게 이제 뭐 좀 그런 건 아직 안 먹어요. 그래서 한 30알이라 하더라도
1: 네.
0: 한국 계란은 너무도 맛있고 다 좋잖아요. 아, 질도 좋고.
1: 여기가 한창 유행이 있었던 게 그 계란에 네. 보면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0: 네, 그렇죠. 맞아요.
1: 이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0: 네.
1: 애가 이렇게 공간 대비 정말 밀집된 곳에서 자랐느냐 아니면 조금 더 자유롭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이런 번호가 써 있어서
0: 네.
1: 아주머니들 우리 주부들이 그거를 좋은 번호를 일부러 막 맞춰서 사시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0: 네.
1: 근데 그러면은 북한에서 그렇게 달걀을 드셨던 거는 직접 사서 드셨던 거예요? 아니면 좀 닭을 키우셨나요?
0: 아니죠. 우린 키우지 않고 네. 도시다 보니까 키우지 않고 저는 평양에 살 때도 닭을 키울 수 없잖아요. 최근에 북한에서 아파트 평양에서도 이제 계란을 먹고 싶어서 어떤 집들은 베란다에 키우다가 닭에다가 도망칠까 봐 끈을 맸잖아요. 그 씩 날았다가 끈이 맨 상태로 이제 베란다에 매달려가지고 버덕버덕거리는 것들 막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북한은 계란 수요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도 기억에 어머니가 아버지 이제 반찬에만 계란을 놔주면 우리가 그걸 막 먹고 싶어서 막 목이 막 꼬르륵꼬르륵 하는 그 생각이 아직도 나거든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또 이제 연구소에 있었잖아요.
1: 네, 평양에서.
0: 김일성종합대학 졸업하고
1: 네.
0: 평양에 있는 그 김일성, 김정일 건강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었어요.
1: 네.
0: 그 연구소에 있을 때 제가 계란 가지고 또 연구한 적이 있어요. 계란에다가 약초를 먹여서 약달걀 만들어서 이제 김정일한테 이제 올라가는 계란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조 계란 이렇게 했는데 그 계란을 하고 제가 감사, 그러니까 칭찬받는 그런 공로 이런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때는.
1: 네.
0: 근데 그때 이제 그 계란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운곡목장이라고 특수목장이 있어요. 진짜 계란을 진짜 실컷 먹었죠. 그때는 어릴 때 그렇게 못 먹던 계란을 그때 진짜 많이 먹었죠. 근데 북한은 일반 주민들은 계란 먹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자 샀던 계란이 30알 사는 게 11,000원이면
1: 네.
0: 한국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시간도 일하지 않아도 그거 살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계란 산다는 게 있잖아요. 석 달 동안 일해도 그 계란을 구매하는 게 있잖아요. 정말 이제 그 열알 구매하는 거, 열알 산다 하더라도 석 달 일해야 될 정도로 노임이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계란 가치가 그리 비싼 거예요, 일반적으로.
1: 열알에 석 달이면은 거의 뭐 열흘 일해야 한 알.
0: 그렇죠.
1: 정도.
0: 한국에서는 한 시간 일하면 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북한은 이자처럼 30알짜리 있잖아요. 30알을 이자처럼 그 산다 치면 거의 이제 네, 석 달 일해야 되는 값이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 가지고는 10알밖에 못 사요. 북한에서 현재 지금 월급 탄 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시장에 사는 계란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1: 이게 뭐 밥을 사고

0: 나서 뭐 주거비를 다 하고 나서 하는 돈이 아니라 정말 그냥 순전히
1: 아, 그게
0: 그렇게.
1: 뭐냐면, 북한은 원래 그전에는 배급소에서 쌀을 주고, 상점이 있어요. 신효품 상점에서는 매 가정에 한해서 계란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때는 국정가격이라는 게싼 가격으로 구매했었는데, 지금 국가가 그런 공급해주는 게 파괴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계란을 이제 닭을 키워서 난 계란을 팔다 보니까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매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 타가지고 계란 사 먹으려면 한달 월급 가지고 열흘밖에 못사 먹는 정도가 돼요. 지금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이자처럼 1시간 일해서 서른 알 샀잖아요. 그걸 사려면 노동자가 석달 동안 일하는 월급 가지고 사 먹어야 된다니까요.
0: 근데 그것도 한판그 제일 큰 왕란을 사신
1: 왕란, 네,
0: 거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저는 사실 이게 계란을 아까 전에도 뭐 이렇게 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일 싼 이게 할인할 때 가거든요. 그러면 한 5, 6천 원 정도
1: 아,
0: 그러니까
1: 그럴 때도
0: 일반 알을
1: 있죠.
0: 하는 거를 구입해서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것도 참 주목할 점인 것 같아요. 5, 6천 원 하는 거를 11,000 원짜리를 살수 있는 저희가 취사
1: 여러
0: 선택해서 살
1: 가지죠.
0: 수
1: 자기
0: 있는
1: 선택이. 그러니까 계란면에 가게 되면 종류가 제가 한번 세본 적이 있었어요. 거의 40가지가 되더라고요. 저희 동네 이마트 그큰 매장이 있는데
0: 대단하네.
1: 그 계란 매장이 엄청 공간이 커요. 거기다 계란만 쌓아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 그거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야, 한국은 이렇게 경쟁적으로, 시장 경제가 좋은 게 경쟁적으로 자기 물건을 만들고 그 파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격을 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하는 것도 거기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사먹게 되는 게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왕란을 고집은 해요. 왜냐하면 계란 속에는 이제 노란자에도 있지만은 노란자에는 또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는 게좀 있다 보니까
0: 그쵸.
1: 근데 흰자 있잖아요. 흰자에. 이란 단백이라는 게 이제 흰자에 많거든요. 근데 그 단백도 있지만은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계란은 그래도 큰거 사야 좀 속이 좀 편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1시간 일해도 1시간 뭐 보다 더 적게 일해도 이제 서른 날
0: 네,
1: 큰 계란을 살수 있는
0: 그러니까요.
1: 거니까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제가 북한에서 국정방송 들을 때도 항상 그랬거든요. 야, 도대체 저게 얼마지? 이렇게 자꾸 생각했는데 실제 이렇게 지금 제가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살수 있는 계란을 북한은 석 달을 일해야만 살 정도 되니까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이게.
0: 참 이게 계란이 저희 주변에 보면은 단백질 말씀하신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제 과장되게 먹는 친구들은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한판다 먹는 친구들도 있고요.
1: 아, 그런데 저는 지금 계란을 한국 와서도 몸무게가 벌써 이제는 많이 많이 늘었거든요. 제가 최소한도로 지금 조절하면서 먹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도 몸무게가 자꾸 불어나요. 그래서 지금 계란도 많이 지금 조절해 가지고 먹다 보니까 하루에 그래서 두알 정도는 먹어요. 그래도
0: 하루에 두 알.
1: 아침에도 후라이해서 먹고 저녁에도 이제 보고서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 있긴 한데 보통 몸은 그저 두판 정도를 사서 먹다시피 하죠. 그러면 한 2시간 일해 가지고 거의 60알 사 먹는 셈 되죠, 한 달에. 근데 우리 가정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란을 사다 보면 집 가족도 이제 보면 이제 계란은 한국은 너무 흔하니까 먹을 게
0: 그쵸,
1: 많으니까
0: 맞아요.
1: 어떨 때는 까먹고 안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다음 달에 가서는 또 조금 적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0: 거의 뭐 냉장고에 무조건적으로 구비해두는 식품 중에
1: 제가 좀
0: 하나이기도
1: 가슴 아픈 이야기
0: 하고.
1: 하나 할까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 남자 형제 둘이었어요. 근데 제 동생이 제가 대학 시험 치러 가야 될 때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한테만 주던 계란 후라이를 계란 그 북한은 계란 그 기름을 튀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여기서는 계란을 그 후라이라 그러는데 북한은 계란 부치게 뭐 어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냄새가 엄청 세요. 계란 부칠 때그 냄새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배부르니까 잘못 느끼는데 어릴 때 이제 자다 보면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그 계란 반찬 막 하잖아요. 아침 밥 시간 준비하면서 그 밥상 딱 차리지만 아버지한테만 계란 반찬 가고 우리한테는 안 주니까 거기 계속 눈이 가곤 했잖아요. 그러다가 대학 시험 치러 가게 되기 전에 어머니가 거의 한 달은 저한테 계란을 헤매겠어요. 그리고 동생이 그게 지금 형한테만 해주니까 그때부터 눈 떠야 되겠는데 뜨지 마자 눈 감고는 엄청 큰 담이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아, 자기 그때 어머니가 형한테만 그거 해줄 때 진짜 그때는 막 눈물 나왔다고 막 그러더라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계란이 흔하지 않으니까 북한은. 네. 예, 어릴 때 아버지한테 따려주는 것도 그때는 막 엄마가 야속했고 제가 그렇게 이제 대학 갈 때 네. 전자 먹은 걸 우리 동생이 그때 엄청

0: 하기도 하고 막 형만 뭐 자식이냐고 하는 식으로.
1: 동생분은 대학 가실 때 안 해주셨어요?
0: 그 대학 갈 때 그다음에 해줬죠. 그 이후에. 근데 제가 그때 대학 갈 때는 계란이 흔하지 않으니까 한국 같으면 저도 먹고 다 같이 해서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동생이 그때는 뭐 눈 감고 뜨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때는 막 엄마를 원망했겠어요 그때.
1: 참 이게 저희가 계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눠도 남과 북의 차이가 술술술 계속해서 다 나누지 못한 이런 간극이 있잖아요.
0: 아 정말 한국은 계란이 너무 값이 싸니까 그러니까 월급에 비하면 너무 싸잖아요. 뭐 한 시간 일해가지고 서른알 쌀 정도 되면 뭐 네. 너무도 싼 거죠.
1: 최저로 한 시간 일해서 최저로 서른알을 사고 되는 거죠. 우리 대표님만 해도 벌써 몇 알, 100알이 넘죠. 한 시간.
0: 글쎄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건데 아, 저 비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도 이제 같은 우리 한반도인데 조금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을 뿐인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차이가 심한 거예요.
1: 네. 근데 이럴 때마다 저희가 북한과 남한, 그러니까 남북의 간극을 생각을 하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묵상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맞습니다. 시편 145편의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모든 생물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1: 아멘.
0: 아멘. 네. 참 하나님의 나라와 우상 섬기는 북한의 차이가 이렇게 우리가 먹는 흔한 음식에서도 나타난다고 좀 봅니다.
1: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께 구할 때 아들의 그 자녀의 울부짖음을 못 들은 척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것처럼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주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북녘땅 가운데도 가득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또 계란에 대해서 우리의 식료품의 거의 뭐 필수품과 또 같죠.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네. 계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묵상한 이 말씀에 붙들면서 또 북한을 위한 기도의 소망의 한 줄을 나누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 돈 내 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TBS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선결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주님의 손길을 아직 느끼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는데요. 나는 쓸쓸하고 늦은 밤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읽고 따뜻한 손길이 어깨를 어루만지듯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또 가진 염려로 인해

평강이 깨질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들으면 영혼은 날아갈 듯 가벼워질 것이다. 크건 작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하나님 앞에 앉아 성경을 펼치고 마음과 귀를 열어 사무엘의 기도를 올리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읽어라. 이렇듯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보물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쿠스틱 머신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 들으시고요. 클래식 화요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그리고 최장순의 찬송 너 시험을 당해까지 듣고 왔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책 성경 말씀은 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성경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수술용 장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의사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깊숙이 만지시고 치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서 풍성한 찬양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9330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자, 신청 찬양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옵니다.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강성훈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가 205장 영어 찬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희즈윌의 모든 삶의 순간 듣고 오셨고요. 성경 속에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은 강력하고 또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데요.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양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필사하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또 성경 묵상하시면서 찬양 듣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찬양들 들으시면서 기도도 하고 또 듣고 싶은 찬양들, 나누고 싶은 찬양들 생각나실 때마다 이곳에 문자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고귀한 선물 강명식과 유선미가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 있는 나에게 한웅재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이윤화의 날 위하여 십자가에 그리고 달빛마을의 예수나의 치료자 앞서 듣고 오셨고요. 풍성한 찬양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또 하루 보내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순서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 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십년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프로프리처라는 믿음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말한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일곱 가지 방법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분이시다. 당신의 정체성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라.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머물라. 하나님께 받은 복들을 세워보아라. 그리고 감사하라.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시 고요한 가운데 휴식을 취하라. 자존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마음을 털어놓으라. 현대인들은 마음이 울적할 때가 참 많은데요. 이 일곱 가지 방법 주님 안에서 의지를 갖고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가운데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폰, SNS, 어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디지털 영성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부르고 또 시간과 마음을 빼앗는 사탄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만 또 그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된 시대.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곡입니다. 소리엘의 온 마음 다해 들려드립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에게 마음을 참 많이 빼앗깁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찬양을 듣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시대일수록 주님과 더욱 깊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운성의 회복시키소서, 박희봉의 말씀하시면 띄워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도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방법도 괜찮습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곡으로 옹기장이의 나 무엇과도, 박종호의 그래도 띄워드립니다. 지금까지 전혜권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창세기 그녀는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있다가 그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놈이 내 뒤를 쫓아와서 나를 희롱하려고 하지 뭐예요. 내가 소리치고 비명을 질렀더니 이렇게 자기 겉옷을 내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답니다. 요셉의 주인은 이게 다 당신의 종이 벌인 일이에요 라고 하는 아내의 이야기에 격분했다. 그는 요셉을 붙잡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쳐넣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간수장과 가까운 사이가 되게 하셨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죄수를 맡겼고 요셉은 모든 일을 잘 처리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자유를 주고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는 일마다 최선의 결과를 낳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이집트 왕의 술잔을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가 자신들의 주인인 이집트 왕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있었다. 바로는 두 관리, 곧 술잔을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에게 크게 노하여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경호대장의 감시를 받게 했다. 그들이 갇힌 곳은 요셉이 갇힌 곳과 같은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의 시종을 들도록 지시했다. 감옥에 갇힌 지 얼마 뒤에 술잔을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가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자의 꿈이 저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가보니 둘 다 기운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두 관리에게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어째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각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말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술잔을 맡은 관리가 먼저 요셉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했다.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세 개 달려있더군.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송이들이 익은 거야. 나는 바로의 술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송이들을 따서 바로의 술잔에 짜 넣고는 그 잔을 바로께 올려드렸네. 요셉이 말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사흘 안에 바로께서 당신을 이곳에서 꺼내어 복직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술잔을 맡은 관리였을 때와 똑같이 바로께 술잔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이 잘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께 제 사정을 아뢰어 주셔서

저를 이곳에서 꺼내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사람의 땅에서 납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도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39장 16절에서 40장 15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원합니다.
1: FM 98.1 MHz
2: 진주 FM 92.5 MHz
1: HLDD
3: 극동방송에서 11시를
4: 알려드립니다.
5: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그 나라와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크리스 톰린의 Holy Forever 들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는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여전히 흔들리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보다 쉽게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황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들을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그런 자리, 그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밤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빈들의 구원, 빨간약의 사랑하자, 장근희의 당신은 자유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마티 스미스와 조시 볼드윈이 함께한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브랜든 레이크와 필 위컴이 함께한 Love of God, 세프 슐러터와 에센셜 월십이 함께한 Counting My Blessing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자주 새로운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미 받은 것, 그 나라를 말합니다.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도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 너무 대단한 것을 받은 우리는 너무 자주 그 사실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예수 열방의 소망, 팀 누골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고아원에서 이름 모를 후원자의 도움으로 대학까지 가게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후원자의 정체를 모른 채 가끔씩 편지로만 소통을 했는데요. 하루는 후원자에게 받은 도움을 떠올리다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 고아지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바로 현재를 사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과거, 알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1분 1초에 집중하며 즐기는 것이 제가 찾은 행복이에요.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에 가야 하는지, 왜 가고 싶은지도 모르고 그냥 숨을 헉헉대며 말이에요. 매일 지나가는 길에 멋진 경치도 알아채지 못하는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처럼 멀리 가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난 오늘 하루 마주할 수많은 행복을 산처럼 쌓아올릴 작정이에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네, 맞아요. 이 편지는요, 진 웹스터가 쓴 키다리 아저씨에 나오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주님이 주신 행복, 우리의 미래만이 아닌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있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주시는 은혜를 떠올려 보며 행복함을 찐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루도, 한순간도, 1초도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하니의 행복이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찬양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저도 기쁘네요.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고요. 또 제 시대 때는 이게 만화로도 나와서 만화 영화로도 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 현재가 시간이 흘러가면 과거가 되고 또 행복한 미래도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내 입 클로바는 행운이지만 이 지천에 깔린 세잎클로바는 행복이다. 사람들이 행운을 찾다가 내 주변 바로 옆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을 누가 했는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을 행복한 삶으로 누리시고 계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잘 들어오셨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 말씀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도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샵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함께하는 찬양 와,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문자로 남겨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이야기 기다리면서 이 찬양 여러분께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영어 찬송 메들리였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저도 흥얼흥얼 했는데요. 역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행복해집니다. 오늘 별그대에서 들으시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우리를 돕는 방패시오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을 저도 행복하게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축복하고 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짜물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힘과 능력을 구하곤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죠. 힘과 능력이 있다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젊은 솔로몬은 강력한 군대도 넘치는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했죠.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은 위대함은 강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세상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우리를 다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룩한 인격을 기대하십니다. 힘보다 지혜를, 또 능력보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찬미월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좋은 영의 때가 되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크룩스의 Oh My God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장윤영의 겸손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의삭의 하나님의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신델라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이트온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띄워드리고요. 여사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치루바이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세상에서 기대하는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뭔가 욕심이 없고 양보할 줄 알고 서원하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남을 도와주고 자신의 것보다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혹시 북녘당에 여러분의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점점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부담스러워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삶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어떠세요?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누면서, 또 내가 다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비우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지요? 또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섬김의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또 나누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만이라도 참된 기독교인,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회복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한반도 전역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는 복음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과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는 복음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자,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도 듣고 계시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 각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시죠. 듣지만 마시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은혜들, 또 복음 통일을 향한 여러분의 기대들, 한 줄의 기도도 좋습니다. 꼭 나눠주십시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심층적으로 또 살펴보고 분석해보면서 기도의 제목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간추린 소식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는 북한 공산품들이 많이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수출되던 품목 가운데에는 당과류, 우리의 사탕이나 과자 등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북한산 라면도 중국 시장에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이후 중국과 북한 사이의 무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북한의 공산품 생산 확대와 중국으로의 수출, 과연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북한의 경제 수준이 그만큼 발전을 한 걸까요? 라면 같은 공산품의 중국 수출,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 우리가 기도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은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에서 생산된 라면이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이 당과류, 주류에 이어서 라면까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으로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 네.
2: 수입이 아니라 수출한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0: 네, 대북 소식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가 최근에 이 소식을 전했죠?
2: 그렇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17일경에 전한 소식인데요.
0: 네.
2: 요즘 해산시 세관을 통해 사탕, 과자, 맥주에 라면까지 다양한 식품이 중국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0: 예.
2: 이전에는 중국 식품이 들어오기만 했지만 이제는 북한 식품도 중국으로 나가는 양방향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0: 예, 수출 라면 종류도 다양한

0: 되고 있다면서요.
1: 네, 그냥 라면이 아니라 라면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0: 예.
1: 현재 해산시 세관을 통해 수출되는 북한산 라면은 고추장 라면, 김치 라면, 해물 라면, 소고기 라면, 소고기 갈비 라면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예. 북한의 장마당에서 북한산 식품과 또 중국산 식품이 같이 팔리고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1: 예, 예. 해산시 장마당에서는요.
0: 예.
1: 북한산 식품과 중국산 식품이 같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0: 네.
1: 북한산 제품이 포장이 개선되면서 그 인민들이 호기심 때문에
0: 네.
1: 구매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맛과 질이 아직까지 중국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산을 선호하는 분위기는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0: 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식품이 중국에 수출된다는 소식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1: 예,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다른 나라보다 발전이 뒤처져서 사탕이나 과자 같은 식품을 외국에 수출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0: 네.
1: 요즘에는 라면까지 수출을 하여서 이전보다 발전했다라고 느끼는 주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0: 북한 주민들 스스로도 좀 자부심이 생겼나 봐요.
1: 예.
0: 자, 북한산과 그런데 중국산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던데요.
1: 예,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좀 그 이례적으로 들리는데
0: 네.
1: 현재 해산시 장마당에서 중국산 라면은 개당 3위안에서 6위안, 하나로는 673원에서 1345원에 팔리고 있고요.
0: 네.
1: 북한산 라면은 3위안에서 5위안, 하나로는 673원에서 1121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가격만 놓고 보면 북한산 제품이 비싼 제품에서 약간 저렴한 편이지만
0: 네.
1: 소비자들은 뭐 개인의 입맛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0: 예, 그래서 중국 지린성에서는 북한산 식품 전문 취급점도 생겼다고요?
1: 예, 이것도 주목할 만한 것인데요.
0: 네.
1: 예,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 북한산 유입이 늘어나면서 북한산 식품만 취급 판매하는 상점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0: 예.
1: 북한 식품 전문 취급 상점에 들어가면 사탕, 과자, 술, 라면 등 북한 식품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0: 예. 자, 오늘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북한의 품목이 다양해졌는데 그 가운데 라면도 여러 종류가 수출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주신 내용들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1: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북한의 경공업 제품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전에 고난의 행군을 겪을 때 엄청 어려웠죠.
0: 예.
1: 또 장마당이 생겨나서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내다 팔던 장마당을 바탕으로 북한이 생존을 이어나갔댔는데 이제는 공산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0: 네.
1: 또 공산품을 북한 시장에 내다 판다라고 생각하니까 적세지감을 네. 느끼게 합니다.
0: 예.
1: 두 번째로는 북한산 식품들이 중국산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또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뒤처진다는 것이죠.
0: 예.
1: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맛도 좋아질 것이고 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더구나 지금 시장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유통을 꾸준하게 유지하면 북한에 전문점이 생겼다고 하는데 점점 수출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1: 세 번째로는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0: 예.
1: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에 북한의 무역 일꾼들이 중국에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이렇게 보면 북한 경제가 좋아지는구나라고 기대를 갖게 되는데
0: 네.
1: 안타깝게도 북한의 정부가 무역 일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 네.
1: 북한은 경제 발전보다 정권 안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은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0: 예.
1: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심사숙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 남한을 동족이 아니라 적으로 또 경쟁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데
0: 그렇죠.
1: 상종을 안 한다는 의미에서 적대적 두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한과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또 남한과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을 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북한 경제는 중국과 교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예.
1: 북한이 한류를 막으려고 하니까 한류가 위협이 되지 그 한류를 수용한다고 하면 한류와 더불어 남한의 경제력은 상당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 카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0: 예. 자, 오늘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준비하셨는데요.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1: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라면이 중국에 수출된다고

0: 합니다. 북한의 경제가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북한산 식품이 중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꾸준히 시장에 유통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경제 발전으로 인민이 잘 사는 날이 오게 하시고 정권 안보 이전에 민생 경제를 우선하게 하시며 남북 경제 교류를 통해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들 기억하면서 또 북한의 태도 변화를 통해서 우리 남한과의 교류가 다시 시작이 되고 또 함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도 귀한 이야기 또 기도 제목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달 5월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일본에서는 연애나 성적 관계 없이 친구처럼 함께 사는 이른바 우정결혼이 새로운 가족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온실가스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배출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강원도 영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이란 재건기금 조성 방안이 논의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이란 재건사업 참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AI 모델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이 최고 성능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추격하며 미중 양강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우리나라 남해 이어도 주변 해역의 수온이 지난 20년 동안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군인 가족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파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카드 소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지출액은 2조 1,22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1% 증가한 수치로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인데요. 업종별로는 쇼핑업이 77.8%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운송업과 의료, 웰니스업, 식음료업도 각각 70.6%, 65.8%, 64.9%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며 전체 소비 증가를 견인했는데요. 관광공사는 최근 외국인 관광 소비가 2030 세대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소비와 중국 관광객 주도의 초고가 쇼핑으로 양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성수동과 명동, 청담동 등 주요 상권에서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일본에서는 연애나 성적 관계 없이 친구처럼 함께 사는 이른바 우정 결혼이

새로운 가족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정 결혼은 법적 혼인 신고를 통해 부부의 지위를 갖지만 전통적인 결혼이 요구하는 역할과 의무는 최소화한 채 주거비와 생활비를 절감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기 위해 공동 생활을 하는 방

육아 휴가, 가족 수당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도 비혼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뚜렷합니다. 비친족 가구는 2015년 21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58만여 가구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조사에서는 국민 67.4%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비혼 커플을 가족정책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일본과 같은 경제적 지원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온실가스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배출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강원도 영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198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66개 지점의 관측 자료와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아열대 기후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17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14곳에 불과했던 아열대 지역은 광주와 경북 울진, 강원 강릉 등이 추가되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최근 53년 동안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10년마다 0.3도씩 상승했고, 특히 동해 해수면 온도 상승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와 남해안 중심이었던 아열대 기후가 남부 내륙과 동해안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2021년부터 2040년 사이 전남과 경남, 해안 지역과 일부 대도시가 아열대 기후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화석 연료 사용이 계속 늘어날 경우 2080년부터 2100년 사이에는 강원 영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 기후권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기후 변화 범위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이란 재건기금 조성 방안이 논의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이란 재건사업 참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제재 완화와 함께 약 3천억 달러, 우리 돈 450조 원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 방안이 거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란이 관련 의무를 이행할 경우 재건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란은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과 4위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노화된 정유가스 시설의 현대화 수요가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전쟁으로 훼손된 도로와 항만, 물류망 등 사회 간접자본 복구 사업도 대규모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건설 플랜트 업계가 수주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란은 과거 도로와 항만, 플랜트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 경험이 있으며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도 양국 교류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와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 내부 정치 상황 등 여러 변수가 남아있어 실제 사업 추진 여부는 향후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AI 모델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이 최고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추격하며 미중 양강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AI 성능 평가 기관인 Artificial Analysis에 따르면 미국 AI 기업 엔스로픽의 클로드 페이블 5가 종합 점수 65점으로 최고 성능을 기록했으며 오픈 AI의 GPT-5.5와 구글의 제미나이 3.1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와 초거대 AI 모델을 기반으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반면 중국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Q1 3.7 맥스가 구글 제미나이와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받았고 미니맥스와 문샷 AI, 샤오미 등의 모델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개방형 모델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성능 향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한국은 자체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국가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성능 면에서는 선두권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업계에서는 AI 주권 확보를 위해 모델 개발뿐 아니라 데이터와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 응용 서비스 등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남해 이어도 주변 해역의 수온이 지난 20년 동안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20년간 해양기상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어도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이 2004년 이후 1.1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해양 평균 수온 상승폭인 0.48도의 2배를 넘는 수준인데요. 특히 올해 들어 온난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이어도 해역의 평균 수온은 17도로 20년 평균보다 2도 높았고 평균 온도도 19.1도로 관측일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은 구로시오 계열 난류 유입 증가와 북서태평양 고기압 강화, 표층 열 축적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수 온도 상승이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실제로 부산 연근해에서는 살 오징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 고등어 생산량은 증가하는 등 어종 분포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우리 해역의 기후 변화를 감시하는 핵심 관측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전사한 군인 가족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 러시아 파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원으로 밀가루와 원유 등이 북한에 공급되면서 식량 사정과 일부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데요. 청진 지역에서는 식량 판매소를 통한 식료품 공급이 활발해졌고 쌀값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러시아 파병 중 사망한 군인들의 가족에게 평양 이주와 주택 제공 등 특별 대우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전 군인들을 영웅으로 칭송하며 러시아 파병을 형제국을 돕는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적 보상과 정치적 선전이 맞물리면서 일부 청년층에서는 러시아 파병을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보상의 기회로 인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드론 운용 등 현대 군사 기술을 익힌 젊은 군인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전투원 모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까지 최소 18,500명의 외국인 병력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현재도 130여 개국 출신 외국인 전투원들이 러시아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애완견을 가족처럼 기르는 주민들이 늘면서 전용 사료와 의류, 간식 등 애완동물 관련 소비도 북한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북한에서는 애완동물 문화가 자본주의적 생활 풍조로 비판받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비판이 사실상 사라졌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가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모습이 공개된 점도 인식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과거 애완동물 문화가 존재할 수 없다고 풍자했던 개호상점 만담이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사람의 복장과 생활 양식은 통제하면서 애완동물 문화는 용인하는 모습에 모순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생계난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일부 부유층이 애완동물 전용 사료와 간식까지 구매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고 주민들의 불만은 애완동물 문화 자체보다 확대되는 빈부격차에 대한 씁쓸함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4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전 지역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비 소식 없이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비교적 선선한 초여름 날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18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6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온종일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8도, 낮 최고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서늘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7도, 청진 16도로 시작해 낮 최고기온 함흥 23도, 청진은 19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에서 1에서 2m, 서해 북부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24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일들을, 은혜를 펼치실지 기대하시는 하루 맞이하시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함께 하시는 전국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이 새벽에 깨어 계신 분들 있으시죠? 또는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거나 또 조금 늦게 마무리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을 함께 품으며 여러분의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십시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입니다.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겠고요. 특별히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우리 탈북민 여러분이나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탈북의 정보가 필요하거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편지나 엽서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2: 내 맘에 주여.
1: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기러기는 철을 나기 위해 무려 만 킬로미터 정도를 이동합니다. 이 만 킬로미터는 기러기의 몸 구조상 혼자서는 날 수가 없는 거리인데요. 기러기들은 V자 대형으로 집단 비행을 하는데 선두에 있는 기러기가 조금만 고생을 하면 뒤에 있는 무리는 무려 70%의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다고 하죠. 수십 마리의 기러기들이 교대로 선두에 서기 때문에 혼자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하기 때문에 만 킬로미터의 비행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을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어떤 기업계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시너지 효과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분야를 통합하다 보면 조직이 너무 거대해져서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특정 분야를 분리해 각각의 특성을 잘 살리면 합쳤을 때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시너지와 세너지의 결합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세상에서 각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요. 함께하며 힘을 얻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함께 모여 함께 울고 웃으며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위해 모이고 주님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내 아들을 취하라,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0: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수넴 여인이 나이가 많도록 애가 없었을 때에 자기 집을 거쳐가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식사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1년 후면은 당신이 아들을 안아볼 수 있다고 했을 때에 믿지를 않았지만은 1년 후에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아버지 농사 일 보는데 갔다가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더니 엄마한테 들어가니까 엄마 무릎에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엘리야가 다시 살려주면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여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한나, 사라, 해와, 에스더 등 비교적으로 많이 인물이 등장을 되는데 오늘 수넴 여인의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위대한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여자는 아내가 될 수 있고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참 여자로서 한 가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름다운 아내는 눈을 즐겁게 하고 어진 아내는 마음을 즐겁게 한다. 참 어머니에 대해서 괴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얻은 명성은 순전히 어머니의 덕분이다. 미국 역대 대통령을 볼 것 같으면은 워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유명한 링컨 대통령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링컨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거 하니 땅 백정보를 얻는 것보다 성경 한 권 가진 것이 더 복되다고 했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선디 목사님은 자기 설교 중에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뺏어가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두 곡의 찬송도 함께 하실 텐데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두 곡의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이곳에 정착한 지 나만의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은 또 새로운 분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찬양 후 바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녕을 물으며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도 남한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안부, 오늘의 인사는 또 새로운 분이 함께 나눠주십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자매님 스튜디오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예, 무더기 더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고향 분들께 예, 오늘도 건강하고 잘 계시는지 예, 묻고

0: 멋있습니다.
1: 아, 참 덥잖아요. 선생님 고향이 함경북도라고 하셨어요.
0: 네.
1: 함경북도는 어떻게 좀
0: 함경북도는 조금 지대가 이제 높은 지역이라 너무 겨울에는 추위가 춥고 여름에는

0: 추운데 얼마나 추울까 싶기도 하면서.
1: 얼마나 추울까 하면요. 우리나라 강원도 쪽 있잖아요.
0: 네.
1: 이제 우리 북한에서는 강원도가 제일 더운 지대예요. 근데 남한에서는 강원도 쪽이 제일 추운 지대거든요.
0: 맞아요. 네. 아, 그러면은 여름에도 그만큼 더 더워진다는.
1: 예, 여름에도 덥지요.
0: 그때
1: 예.
0: 어떻게 계셨을 때는 더위를 좀 어떻게 잘 나셨어요?
1: 그때는 이제 우리는 뭐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어떻게 지내는지 저도 잘 기억이 지금은 이제 가물가물하는데요.
0: 네.
1: 네, 이제 더울 때는 주로 밖에 안 나가다니죠. 이제 문도 열어놓고 예. 모욕도 물은 많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모욕도 자주 하면서
0: 네.
1: 예, 통풍도 시키고. 예.
0: 함경북도에서 계셨던 곳의 그런 좀 풍경은 어떤 곳이었어요?
1: 예, 제가 있던 곳은 이제 풍경이 이제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예, 정말 계곡 있잖아요. 산에서 물도 내려오고 그 물은 너무 맑고 여름엔 또 시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물은 오염이 되지 않고 산에서 직접 내려오는 물이어서 물이 엄청 맑고 깨끗하고 나무들도 엄청 우거지고 서늘한 그늘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여자 처녀들이 아주 그냥 신나는 여름이었습니다.
0: 네. 근데 우거진 숲에서도 네. 이게 뭐 겨울이 되면 장작을 위해서 많이 네. 해는 경우도 있잖아요.
1: 있죠. 장작을 이용하는 거는 수림이 들어가서 따로 이제 아름드리 나무들이 무드룩히 자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벌목을 하죠. 벌목을 해서 이제 벼서 농촌 사람들은 아마 벌목으로 해서 살아가고 시내 사람들은 또 이제 석탄이나 그런 벌목 한 것을 파는 걸 또 사다가 이제 땔감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0: 네. 참 이렇게 고향이라는 이 고향이란 단어가 주는 네. 그 네. 느낌도 참 따뜻한데
1: 그렇죠.
0: 그렇죠. 네. 나만의 고향을 떠올렸을 때에 나눌 수 있는 그 정감이 네. 참 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함경북도에서 그렇게 이곳으로 이사 오신 지
1: 네.
0: 이곳에 정착하신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네.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게 사실 북한 땅을 떠난다는 거는 저희 뭐 일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과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1: 그렇죠. 제 어머니가 이제 많이 아프셨고 제 어머니가 힘들게 자식 세 명을 이제 대학 공부를 시키고 또 먹여 살려야 하고 또 아버지는 제가 이제 13살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고 예, 어머니를 조금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예, 조금 다른 생각으로 이제 돈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경을 넘어서
0: 네.
1: 이제 돈 벌어 이제 중국으로 나오게 되는 첫 발걸음을 떼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계획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아 저기 가면 한 달 동안 이제 돈을 벌어서 금방 와서 어머니랑 이제 조금 쉽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간단한 생각에 집을 나왔고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0: 그러니까 집안의 경제적인 보탬이 네. 되고 네. 어머니께 힘이 되어 주고자 아, 내가 좀 더 경제 생활을 해서 돌아와야겠다라고
1: 네.
0: 다짐을 하셨던 건데
1: 네.
0: 그때 떠나기 직전에 어머님이랑 가족분들이랑은 인사를 좀 나누셨어요?
1: 그런 거 없었어요. 이제 집안이 워낙 예, 좀 이렇게 그 정신 상태가 강한 집은 아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교육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상의가 안 되고. 그냥 어머니한테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왔어요. 어머니 이제 언니 집에 이제 잠깐 놀러 갔다 올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어머니 그냥 주무셔요.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하고 나온 게 오늘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0: 그 이후로 어머님이랑 연락을 시도는 해보셨어요?
1: 아 연락 시도를 했는데요. 이제 다 그거. 연락을 하긴 한 번은 했댔어요. 근데 이제 어간에서
0: 네.
1: 브로커들이 이제 또 돈도 다 이렇게 사기 당하고 협잡 당하고 해서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은 그냥 예, 연결 안 하고 있습니다.
0: 아, 참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때도 말씀하셨던 브로커들이 네.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네. 떼가는데.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까
1: 없어요. 네.
0: 연락을 취하는 것조차도 사실 돈을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취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도 위험부담이 있는
1: 그치요.
0: 일이다 보니까 분단에 이런 참 저희가 당장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0: 일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만져주시고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고향 함경북도를 떠나시고 중국 땅에서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리라 생각은 했지만 돌아갈 수 없었던 그 걸음을 옮기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럼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1: 그곳에서 단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20년을 살았어요.
0: 20년이요.
1: 예, 그게 왜냐하면은요, 자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지키려고 이제 하루하루 또 고향에 어떻게 하면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내 손으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하루하루 돈을 벌고 또 자식도 지키고 실제 중국 사회에서도 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0: 그렇죠.
1: 예, 돈 버는 것이 정말 아무 데 가도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문화도 언어도 생활 습관도 다 다른 곳에서 생소한 곳이잖아요. 친척 하나, 혈육 하나. 그래서 나한테 생긴 혈육이 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생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책임감이 하나가 있었고 또 희망이 하나가 있었어요. 살아가다 보면 나도 돈이 생겨서 엄마한테 돈을 보태줄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사느라고 노력을 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제가 20년이란 세월을 거기서 살았더라고요.
0: 선생님이 북한 땅을, 고향 땅을 떠나기까지도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선택이었음에도 사실 어려우셨을 거고요. 근데 그곳에서 20년 동안 정착해서 꾸려갔던 가정이 있으셨으면 거기서도 또 이곳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선택도 쉽지는 않잖아요.
1: 그쵸.
0: 이게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과 소망이 있어도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니까 또 어떻게 거기서는 또 이렇게 다시 걸음을 돌리셨어요?
1: 제가 이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 땅에서도. 안전하게 정착하자면요. 이제 허적이 있어야 돼요.
0: 허적.
1: 허구가. 예, 그래서 비법적으로 허구를 이제 시켜내서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네.
0: 신분을 또
1: 예,
0: 이렇게
1: 신분을 가지고
0: 위장을 해서.
1: 예, 위장을 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0: 아,
1: 예, 그렇게
0: 그러셨어요.
1: 살아왔다가 2023년도에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급작적인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0: 검열하고,
1: 찾아내고 강제 북송. 예, 이것이 너무 원격화되면서 이제 저희 허적도 누군가의 거소에 의하여 이제 허적을 뺏기게 됐습니다. 2023년 8월에. 그것이 극적인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가는 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뺏겼을
1: 네.
0: 때, 뺏겼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북한의 고향인 그 신분이 들켜서 뺏겼을 텐데,
1: 그쵸.
0: 바로 잡혀가지는 않으셨네요.
1: 그 사람들이 제가 일하는 대학교에 그 진짜 어마어마한 차 이제 그 예군그입그 뭐랄까 풀색 장갑차 같은 그런 전투할 때 이제 다니는 몰고 다니는 그런 차를 네 명이 이제 시공 안에서 딱 왔어요. 와서 이제 신분 확인을 하려고 딱 들고 이제 북한 사람이냐고 딱 묻고 제가 주저했댔어요. 아니라고 붙일 것인가? 이제 북한 사람이라고 그냥 응할 것인가? 하다가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제가 안만 붙여도 이 사람들은 증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반대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온 누군지. 그래서 당신네들은 어디서 온 누군지 어느 공안인지 제가 알고 싶다 하니까 이제 칭황도시 제가 칭황 하북성에 있었어요. 칭황도시 공안에서 왔다고 이제 알려주고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 확인됐고 이제 따라가자 해서 따라갔고 이제 바로 신문 2시간 동안 신문 받고 예 거기서 이제 저의 그 시집의 그 저의 허적의 목적 그 원격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지로 저를 다시 그 후송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한 12시간을 이제 검토받고 이제 다 모든 검사 조직 검사 다 하고 뭐할것 없이 이렇게 사진 찍고 저렇게 사진 찍고 그런 검열 다 마치고 어떻게 돼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가 그런

0: 정도 닭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구루장이라고 봐도 되죠? 그 감옥.
1: 네.
0: 그 안에까지 제가 앉았어요. 저의 인생에서는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만큼은 너무 참기 힘든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한민국으로 오는 계획을 못한 것은 이제 허적이라는 나름대로 허적이 있어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라도 산다면은 뭐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허족을 뺏기고 만약시 강제 북송 당한다면 저의 인생은 정말 바닥까지 간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조건 오늘은 나가서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을 찾아서 당당한 나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결심이 확고하게 섰어요.
1: 근데 이게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0: 네. 그래서 시집에서 이제 그 집안에서 한다는 사람들을 다 출동해가지고 약참 벌금을 냈습니다.
1: 그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0: 이제 나는 무조건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나의 살 길이다. 내가 살아야 내 자식도 살고 모든 사람들이 산다. 그렇게 이제 인식 주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바로 내가 간다 해서 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야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까요? 네. 지금이야 생각해보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어요. 네.
1: 북한 땅을 떠나서 이제 가족에게 경제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서 북한 땅을 떠나고 중국 땅에서 머물렀던 약 20년 동안 그 시간,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걸음을 돌이켜서 이곳까지 오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참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0: 맞습니다.
1: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0: 그치요.
1: 그 걸음마다 함께 해주셨다는 동행의 은혜가,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시간이 다 돼서 잠깐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어떻게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정말 오는 그 길목 가운데 만나주셨던 그 은혜의 선물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차가 되어가는 김사라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선하신 주님 안에서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주 여호와 아버지의 집안에 온전히 거하는 은혜의 주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5편 11절과 1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요. 시편 5편 11절과 1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는 동안 가능하신 분은 함께 입술로 또 마음으로 읊조리는 이 새벽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모든 사람은 즐거워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당신께서 그들을 옹호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로 기뻐 뛰게 하소서. 여호와여, 당신은 의인들에게 복을 내리시되 방패와도 같은 당신의 은혜로 그들을 두르십니다. 아멘.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후에 김권수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즐겁게 환호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전능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바다의 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계속되므로 여러분은 결단코 진멸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긍휼은 바다에서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은혜의 긍휼의 물결이 계속 무궁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목적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을까? 왜 새 날을 맞이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긍휼, 사랑, 은혜 오늘 이 시간 베푸심으로 여러분이 잘못되기를 견딴코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욱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혹시 과거의 실패와 하품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일어날 소망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애를 쓰고 노력했어도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도 혹 되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윗 역시도 한때 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여호와의 궤, 말씀의 궤를 꼭 본인이 모시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그 어떤 꿈보다도 여호와께서 만울이 역임받지 않도록 내가 쓰임받으리라 그런 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3만여 명의 정예 요원을 동원시켰고 거국적인 행사로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다윗 때 역시도 다윗 저 인간 자라나 보자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울 왕의 잔당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뚝심 있게 추진했습니다. 정말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백성들의 기대와 기쁨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제 곧 복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의 책임자였던 웃사가 방심하면서 급사를 당하고 맙니다. 분위기가 찬물이 되었겠지요? 찬물 끼었듯 그야말로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기쁨의 행렬은 멈추었고 다윗이 오랫동안 공들어왔던 계획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공들였던 계획이 실패로 끝나자 깊은 낙심과 상처를 안고 쓸쓸히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실패자의 그 아픔을 삭히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을 접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니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마음이 아픈데 다른 사람을 그거로 인해 도리어 복을 받았다. 그러자 그야말로 마음에 상처 입었던 다윗이 다시 꿈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속에 그러면 나도 다시 시도해 봐야지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계획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즐거이 환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금맥을 찾던 사람이 마침내 황금 덩어리를 찾으면 기뻐하는 것처럼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이 오아시스 발견하면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취직시험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했던 사람이 합격자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있으면 즐거이 환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이 환호하는 심령이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즐거이 환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거나 성공하면 즐겁게 환호합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들과 다윗과는 그러나 레벨이 달랐어요. 그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분들은 교인인지 교인이 아닌지 모를 정도로 세상적인 것이 있으면 환호하고 즐거워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를 보면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크게 달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도 인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조건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원하시니까.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통로를 발견할 때에 더욱 크게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살아가다가 아니 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았네. 오, 저 집안 아니 요즘 복된 미래가 활짝활짝 펴지네. 그러면 그걸 보고 아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저런 복을 받겠구나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교인으로서의 긍지가 있어야 돼요. 남이 잘 되고 남이 복받는 거 보면 꼭 배워서 여러분도 그 복, 그 은혜 누리는 가정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누군가가 그러던데요. 다윗은 복받는 일은 결단코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축복받으려는 마음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사모했어요. 왜?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사모했다고 시편은 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궤를 꼭 모시려고 했고 드디어 법궤를 모실 수 있었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도 기쁘고 즐거워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환호하는 일들 많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만 그치지 말고 여러분 가닥의 주변 사람들도 좀 즐거이 환호하도록 하는 그런 인생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자랑할 만한 성도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 어쨌거나 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변 사람도 기쁘게 했어요. 명분 되잖아요. 아, 주변 사람도 기쁘고 즐겁게 환호하도록 나도 좀 기쁘고 즐거운 일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다윗만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밑줄친 나팔을 불고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저 말씀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 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앙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면 전쟁 때에 꼭 나팔을 불었어요. 왜? 승리 주관자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승리하니까 그 나팔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궤를 메고 올 때 나팔을 불었다. 아 이김을 주시는 주여 승리케 하시는 주여 함께 하시니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기뻐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다윗 조금 석 달 전만 해도 실패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게 하나님이 기회 주셔갖고 제기를 하니까는 즐겁게 환호하잖아요. 여러분도 과거에 실패, 아픔이 있어도 다 하나님께서 아물도록 해주시고 전화위복이 되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게다가 이 나팔 소리는요 공동체를 하나로 묶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 보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쁨은 작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환호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개인이 기뻐하는 것은 거기서 끝내지만 우리 모두 기쁨이 있을 때에 공동체의 환호가 되면
한국교회가 지금 망한다고 하는

남들이 아무리만 해도 그리하게 만드는 여리고 성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환호하고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섬김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공동체성이 강조되어야 돼요. 감사도 함께 감사할 일들이 많아야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는 즐거운 환호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걸 봐야 다음 세대들도 보고 배우면서 더 신앙 열심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감사와 즐거이 환호하는 것은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와 즐거움이 병행되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감사와 환호가 즐거움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는 하는데, 감사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인 감사가 밖으로 표출될 때에 즐거이 환호하는 그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해도 어떤 분들은 감사거리가 별로 많지 않으면 그냥 무덤덤하고 속으로만 감사하고 말아요. 그러나 감사가 차고 넘치잖아요. 저절로 환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 하나 합니다. 속으로 답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환호였던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감사한 겁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면 마치 컵에 물이 차고 넘치면 흐르듯이 감사가 풍성하면 즐거움과 환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즐거움과 환호가 터져 나오는 감사거리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환호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환호는 성공했다, 승리했다, 뭐 인기가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일어납니다만은 성경적인 환호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 다윗이 선봉에 서는 가운데 무리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공동체다.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환호하는 일이 많아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환호하는 것은요,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을 기뻐하는 중에 환호한다. 그럼 이건 내 자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터져 나오는 환호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환호하면 좋지요. 찰스 스펄전이 한 말입니다. 기쁨 없는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다. 이 말 듣고 존 파이퍼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백성 가운데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는 월드컵에서 어떤 선수가 골 넣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환호할 수 있는 요거, 요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다시 강조합니다. 다윗의 기쁨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뭐 나의 됨됨이나 우리 환경 여건 보면 목사님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럽니다만은 다윗은 자신의 됨됨이 때문에 기뻐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 다윗이 한 고백이 저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 지저분했잖아요. 그 본인이 임신시켜놓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그런 인간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충성했던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아우 지저분해. 다윗도 본인의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말씀 사모하도록 하고, 말씀 사모하는 중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다시 재기했거든요. 그리고 깨닫는 게 뭐냐? 아하, 죄사함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구나. 완전치 못한 인간이 죄사함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쁨은 신약 성경대로 하면 의인이 되었기에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런데 누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바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는 게 의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이렇게 예수 믿고 또 이렇게 말씀 듣고 한 주간 또 시작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고, 그래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딱 나가면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셔요. 아, 우리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소원 이뤄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요, 여호와 기뻐하는 의인이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레벨로 들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한다. 그건 세상 사람들 말이잖아요. 원하는 거 이루어져도 여전히 허전하잖아요. 목표가 달성됐는데도 시간 지나면 또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이 인간의 실존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소원 이루어지면 기뻐하라가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리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리하면 여호와 기뻐하라, 저렇게 말씀 뒤바뀌는 것은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여호와 먼저 기뻐해야 그 다음에 소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데, 저기 보면 무엇을 기뻐하냐가 아니잖아요. 아, 뭐 물질에 복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물론 그것도 기쁨의 이유가 되죠. 그러나 근본은 그게 아닌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뻐하느냐, 요게 되면 주님이 알아서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고백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은 깨닫는 게 있어요. 다윗은 베들레헴, 세상 말로 흙수저잖아요. 촌에서 살던 이 젊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좀 때를 덜 묻었는가 봐요. 그래서 누군가 만나면 기쁘고 즐거워하고 막 친구 삼고 그랬어요. 아이, 그런데요, 믿었던 친구들이 이해관계 걸리니까는 왼수로 돌변하네. 시편에 보면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너는 원수가 아니라 친구였는데 원수가 되었구나. 또 나중에 보면요, 시편에 많은 말씀 보면 그래요. 그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믿고 진득이 사귀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세진 인간들이 도리어 다윗의 흠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적인 배신감 속에 내가 기쁨의 근거를 잘못 찾았구나.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변함없으신 하나님. 환경은 변하고 사람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다윗은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 기쁨의 근거인 하나님의 복궤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즐겁게 환호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이 환경 여건도 만들어 주셔서 기뻐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여호와의 복궤 곧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만듭니다. 말씀 묵상해 보세요. 기쁨이 살아납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재산이며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내가 우둔할 때는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00절. 정글 같고 칠흑 같음의 예측불허의 세상살이를 할 때조차 등불 같은 역할과 길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말씀을 보면 많은 순금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했고 꿀과 송이 꿀 먹을 때보다도 더 기뻐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의 괴였기 때문에 말씀의 괴가 들어오자 다윗은 뭐 비례대로 여섯 걸음 가서 제사 드리고 할도리는 하고 그런가 하면 본인도 왕복 입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배에 에봇을 입고 그러면서도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겁니다. 이래서 다윗의 후반부 인생이 복되게 전개됐던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고 불행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턴가 실종된 시대.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기 같은 시대가 가장 악하고 불행한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할 때가 가장 절망적인 시대인 겁니다. 어떤 가정이 가장 절망적인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거하지 않는 가정이 가장 절망적인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 절망적일 수밖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점점점에는 양식이 없어 기근도 아니다. 뭐가 기근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다 보니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하던 날인데 어느 날인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여 쓰러지리라. 어떤 교인이 가장 가련한 교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막고 마음은 닫아놓는 사람이 왜 그럼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래 이렇게 주일 성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이고 조금 여러분은 복된 교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무엘하 전체의 흐름입니다. 법궤 입성 후에 다윗의 삶은 놀라우리만큼 주의 은총을 잊게 됩니다. 생사화복 주관자가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 너의 집과 너 지금 왕이구나. 그러면 네가 있는 공동체가 생사화복 주관자 나 여호와 앞에서 보존되고 견고하리라. 저복 주십니다. 그리고요, 똑같은 사건 다루는 역대상 23장부터 26장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예루살렘에 안치되면서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명실상부한 정치적인 수도가 되고 종교 중심지가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대가 최초로 조직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온 이후로 역사상 최초의 찬양대 조직을 다윗이 합니다. 그때 레위지파의 모든 것도 정리를 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8장으로 가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누구도 이제부터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가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또 법궤를 가까이 한 후로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데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한마디로 백성들이 살맛난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니까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 복도 누리게 됩니다.
어법계를 모신 후 나타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열매들, 영적인 축복, 정치적인 축복, 경제적인

0: 축복, 사회적인 안정, 후손들조차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복의 틀,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니, 여러분만 복받고 말래요. 여러분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복의 틀도 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요.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놓는 이 이후로 좀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그리 됩니다. 진실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또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베푸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요복 꼭 누려서 즐겁게 환호하는 가정생활 되시고 즐겁게 환호하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 되도록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24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평안북도와 함경도가 대체로 흐리겠고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새벽부터 밤 사이에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 5에서 20mm,

평안북도 5에서 10mm, 평안남도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1도, 부산과 목포, 포항이 20도, 신의주와 서울, 광주, 여수가 19도, 대전과 대구가 1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릉이 17도, 청진 16도, 개성과 함흥이 15도, 강계 14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이 29도, 개성 28도, 평양과 춘천, 광주가 27도, 강계와 목포가 26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해산이 25도, 대구와 포항, 제주가 24도, 함흥과 강릉, 부산과 여수가 23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오전부터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1.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주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수요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혜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 느끼는 소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2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따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그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부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즉 부누엘 사람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부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0: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8장 1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사람들은 형통을 좋아하고 고난을 싫어하지요. 밤을 싫어합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난 후로 사람들은 밤을 빼앗겼습니다. 밤에도 빛이 필요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밤을 빼앗기고 지치고 피곤해졌습니다. 하지만 밤은 꼭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빛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빛이 사라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빛 가운데 두시기로 하셨지만 어둠 속에 두시기도 하시지요. 빛 속에선 많은 것들을 보지만 때로 어둠이 찾아오면 그 속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밤은 휴식입니다. 낮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조용히 안식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빛이 꺼지고 영혼의 밤이 올 때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밤의 어둠 속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주님을 알고 만나게 될 것 믿으시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날을 귀히 여기며 살기 원합니다. 어제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행함으로 한 죄, 생각으로 한 죄, 계획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담는 데는 주저함 없으면서 주님을 담는 데는 관심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유행하는 옷을 찾아 입고 맛집을 찾아가고 유행하는 화장법을 따르면서도 정작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음을 용서하소서. 결국 내가 따라가는 것이 나의 관심거리이고 가치관임을 인정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고 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유행보다 주님께 관심을 갖고 연예인보다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생명을 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담긴 성경을 읽고 또 읽겠습니다. 알아야 닮을 수 있으니 먼저 알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인생의 중간에 와서 나는 꽃처럼 싱그러운 진실을 주문한다. 삶은 밀처럼 귀하고 달콤하며 미움은 짧고 사랑은 광대하다. 피와 상처로 얼룩진 시를 미소 어여쁜 시와 바꾸기로 하자. 천상에 제비꽃 열리고 골짜기 사이로 바람이 달콤한 숨결을 불어보낸다. 이제 기도하는 이의 마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래하는 이의 마음도 이해하게 된다. 목마름은 오래가고 산허리는 구불구불하나 한떨기 나리꽃은 우리의 눈길을 잡아맨다. 우리의 두 눈은 눈물로 무거우나 시냇물을 우리를 웃음짓게 하고 하늘 향해 터지는 종달새 노래는 죽는 일이 어려움을 잊게 만든다. 이제 내 살을 뚫는 것은 없다. 사랑과 함께 모든 소란은 그쳤다. 어머니의 눈길은 아직도 내게 평온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잠재우고 있음을 느낀다.

오늘 이 새로운 아침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을 보낼 것을 다짐해 봅니다. 눈앞의 상황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시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의 지난주 일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김요한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이야기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기쁜 이야기가 있어요. 뭐 슬픈 일들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감춰두고 싶은 나누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랑스러운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좀 어떻게 보면 좀 쑥스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말을 그 스토리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일어나는 발생하는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거든요. 우리와 같이 그 이야기들, 그 스토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어쩌면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더 그런 이야기들을 더 잘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어떤 시대라고 하죠? 뭐 정보화 시대라고도 하지만 네트워크 시대라고 하죠. 네트워크라는 건 뭐죠? 서로에게 이렇게 예전보다는 적어도 이렇게 잘 네트워킹이 돼 있고 연결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 뭐 페북을 통해서든 뭐 트위터를 통해서든 뭐 카카오톡이니 뭐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말 예전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어떤 삶을 나눌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을까요? 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왜 점점 더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을까요? 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왜 점점 더 네트워킹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뭐 카톡으로든 뭐든 뭐 다 연결은 다 잘 되어 있는데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을 온전히 누군가와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그러한 상대는 오히려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는 상실하지 않았나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감정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감정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물은 어떻게 보면 곧 행복이거든요. 또 눈물은 사랑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사회가 또 교회가 뭐 회복해야 될 것들이 뭐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서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웃음도 회복해야 되겠고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눈물이 마른다는 이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여러분 안구 건조증.

들어보셨죠? 안구 건조증은 뭐죠? 무슨 뜻이죠? 눈물이 마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메말라서 생기는 안구 건조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볼 때 잘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질 때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는 것. 물론 이제 나 혼자서 막 내 어떤 슬픔 뭐 이런 걸 가지고 혼자만 이렇게 울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누군가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 같이 눈물을 누군가의 옆에서 곁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너무너무 짧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로마서 12장에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에도 또 화면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렇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익숙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봐도 우리 주변에 이 본문의 내용도 기뻐하는 사람들 복수로 나와 있죠. 슬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일, 기뻐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스토리도 우리가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야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으시는 그러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일까요? 나랑 같이? 저는 그렇게 봐요. 나랑 같이 웃어줄 수 있고 또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겠죠. 우리는 그런 친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친구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토리들이 어쨌든 여러분 안에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에게 뭐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픈 스토리만 있는 것도 아니죠. 둘 다 있어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하루 사이에 막 그 일들이 슬픈 일, 기쁜 일들 막 번갈아가면서 막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의 어떤 스토리가 그렇다는 거죠. 기쁨도 있어요. 하지만 늘 우리 삶 속에 그런 기쁨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스토리는 어떤 게 있으세요? 그거를 여쭙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점심을 같이 한다든지 뭐 스타벅스에서 만난다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그냥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냥 소소한 이야기를 하나만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제가 던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그거는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이러시겠어요? 그렇게 대답하실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쩌면 뭐 사소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겪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겠고요. 뭐 자녀 얘기를 어떤 분들은 해주실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대학에서 뭐 무슨 전공을 뭐 하셨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데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한 것은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만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 이야기를 읽어내는 좀 더 이렇게 자세히 그 스토리를 살피고 읽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이나 기술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짧지만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내가 뭘 놓치고 있지 않나? 요거를 좀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하는 그런 정말 바람이 왜냐면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이야기를 오늘도 만들어 가신다고 저는 정말 믿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 스토리를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의미를 우리는 놓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이야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지만 나는 거기에 너무 이렇게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또 놓칠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통역을 부탁받은 적이 일이 있어요. 미국의 어느 대학교 테일러 유니버시티로 기억하는데 그 대학교의 이제 총장님이 우리나라를 이제 방문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찾고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보통 그런 일을 부탁받게 되면은 그분이 뭐 대학 총장이든 뭐 어디 교수님이든 누구든 이제 프로필을 먼저 보내주겠죠. 그래서 그분의 프로필을 받았어요. 비슷해요. 프로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그분의 어떤 뭐 학력, 뭐 경력, 뭐 어느 학교에 있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분이 보내주신 그 프로필은 그런 건 저는 처음 봤어요. 뭐 다 있어요. 나머지는 그분의 학력, 경력 이런 거 다 있었는데 그분의 가족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또 인상적인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다가왔는데 나중에 그게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뭐였냐면 아들 이름을 적어놨는데 또 그 옆에 저에게는 아무개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15살 때 이 아이가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거를 대학 총장님 프로필에 그거를 담아낸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잖아요. 스토리인데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다만 그분이 뭐 PhD를 어디서 받았고 어느 대학의 총장이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볼 때는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쩌면 그분이 볼 때는 또 그분이 알리고 싶은 그분만의 스토리 속에서는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스토리가 있나니 나의 이야기를 내 아들을 떠나서는 이미 하늘나라에 먼저 사고로 떠나서 우리 곁에는 지금은 없지만 그 이야기, 그 아이,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떠나서는 나의 이야기를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제가 또 생각에 잠겼어요. 그 프로필을 보면서 그 하늘나라에 먼저 간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오늘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말이죠. 자기를 그렇게 아빠보다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자기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로 인해서 기뻐하는 아빠가 어디든 다닐 때마다 한국이든 어디든 다닐 때마다 아빠의 그 잘난 프로필에 그 멋진 프로필에 나까지 포함시켜주는 나까지 생각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빠는 내가 영원히 아빠 곁을 떠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아버지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빠는 알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꼭꼭 끄집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도 몇 가지 중요한 핵심 주제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그것이 그리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세네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현재 삶 속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그 스토리에 저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삶은 단순히 우리 이야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만 드러내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스토리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막 그 신발장에 막 흐트러진 막 신발들처럼 우리의 그 스토리들이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발생한 어떤 그런 막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

그 스토리의 그 어떤 의미를 우리가 오늘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또한 우리가 그 스토리들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 인생에 독자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나만 읽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공동 저자라는 겁니다. 같이 써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스토리를 다른 사람에게 꼭 말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담아 들어주세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막 정말 대단한 이야기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또 그런 것만 우리가 뭐 나눠야 된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아시고요. 또 이렇게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가장 위대한 이야기,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한 스토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아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탐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그 가장 훌륭한 그 복음 이야기,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탐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야기를 누리고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만나라는 그런 이벤트나 행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또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콘서트를 하고 나아가는 예배를 하고 뭐 홍대 앞에 교회를 카페를 빌려서 개척하고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하나님을, 그 위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이죠.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그 스토리에는 조금 못 미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나누는 방법으로 나의 이야기를 먼저 귀담아 듣고 그것을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교회 밖에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막 하나님 이야기로 시작하고 십자가 스토리로 시작하면은 들을까요? 듣지 않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나의 이야기로 시작하면, 나의 스토리로 시작하면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공동 저자가 되셔서 오늘 만들어가고 써내려가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먼저 귀담아 들으시는 겁니다. 아, 나는 뭐 그런 스토리가 없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있어요. 뭐 대단한 스토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요즘 막 너무 답답하고 막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그러한 답답함을 경험하고 호소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서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엄청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저에게 들려주실 때 그 이야기로 인해서 어쩌면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야기로 인해서 제가 눈물을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정말 쏟아붓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뭐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 스토리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혹은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손길에 대해서도 그건 마찬가지일 테고요. 또 우리 안에 어쩌면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나눠주실 때 그 때로는 뭐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그 비통함을 나눠주실 때 그 비통함 속에 그 이야기 속에 제가

0: 가 들어가서 어쩌면 새로운 메시지를, 새로운 희망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커다란 흐름과 그 이야기 속에 제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의 지난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에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새 이름 형아미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나의 잘못으로 바다에 폭풍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된 선원들은요, 어떻게 해야 폭풍이 멈출지 요나에게 묻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요나가 말하죠. 그 말을 들은 선원들은 쭈뼛거리다가 폭풍이 거세지자 요나를 들어 바다로 던졌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계기는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 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을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결론은 어디에 숨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피할수록 문제는 더 커집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편 139편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안녕하세요. 6월 24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순종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순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FM98.1 장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실 수 있고요.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순종 두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오늘은 순종이라고 남겨주시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찬양합니다. 나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모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님에 감사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도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다. 내가 때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에 기죽지 말게 하소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에 실망하지 말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를 인정하시는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나는 사랑과 인정에 부족함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 듬뿍 받은 자처럼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순종이고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순종이고요. 샵 0981번으로 순종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678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415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9277님 오늘도 순종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1050님 9139님 오늘도 있는 그 예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4960님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는 어쩌면 순종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될 것을 내 의지와 내 생각 그것에 너무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네요. 순종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1: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던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0: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이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순종 두 글자고요. 샵공구 81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중앙심리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를 본문으로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수님의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의 윤리성이나 사회 부조리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 말종 재판관의 불신앙과 부도덕한 인간성을 저주하거나 책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원수에 대한 한 맺힌 소원을 안고 살고 있는 과부에게 자선을 베풀어라, 사랑을 실천해 주어라,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딱 한 가지, 끈질긴 기도, 쉼 없는 기도, 중단 없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기도하는 것.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 비유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 비유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예수님의 핵심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 어떤 기도인가? 쉬지 않는 기도, 계속되는 기도,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 어떤 상황,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끝까지 하라는 메시지를 이곳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인하는 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하는 거 죄라고, 간음하는 거 죄라고, 거짓 증거하는 거 죄라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쉼 없이 기도해요. 영혼의 호흡인. 호흡이 없으면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기도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왜 쉬는가? 첫 번째,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나?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하시냐? 이런 마음이 들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그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뭐라고요? 죄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 지나친 역경과 환난, 시험과 고난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릴 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인생의 역경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도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뭐라고요? 죄라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그런 생각 들면 기도 안 하는데 그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기 절대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신앙생활의 주체입니다.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매우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도해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기도를 쉬는 순간에 이미 죄가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없어도 기도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이것을 갖다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기도 안 해도 별 탈이 없어. 기도를 하지 않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뭐를요? 기도 가르쳐 달라고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주기도송,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기도문하고 약간 차이가,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기도문을 그대로 씁니다. 그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나라와 거세와, 이건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연결되는 그 구절 5절,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 간청함. 간절히.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 빗대어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달라고 떡 다 달라고, 떡 세 덩이만 달라, 떡 세 덩이만 달라. 우리 집은 떡이 없어. 그러니까 떡 세 덩이만, 떡을 달라고, 떡 줄 때까지 떡 달라고 하는 간청. 그 간청을 못 이겨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간청하면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거죠. 문을 두라 그러면 내게 Ask and you will receive.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you will open. 너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 속에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마다 와서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건가?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계속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외식하는 자들 같이, 외식하는 자들 같이는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6절.

너는 기도할 때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봉헌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요사의 말로 예배를 드립니다. 봉헌제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성경은 특별히 몇몇 곳 지적하는 곳이에요. 이 성전에서 내게 부르짖으면 아브라함이 섰던 곳에 이르러 지정된 장소,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 거기서 기도하니, 산에가 감람산에서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서 기도하니, 지정된 장소가 특별히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별한 장소에서 기도하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큰 거리역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일컫는 그 기도,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기도의 순서,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주님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은 그곳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원어에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기도를 해야 할 곳을 기도해야 할 장소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주님께 책망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배교하고 미혹하는 영들에게 이단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 위기의 때가 찾아올 때 너희는 그런 일들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위기의 때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 짧은 시간에 단어를 새벽 오이려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이 누가복음 18장에 세 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원한을 안고 있는 과부의 이야기, 쉼 없는 끊임없는 기도,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맨 마지막 35절로 43절까지 보면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있던 맹인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더니 그 맹인이 외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그 부르짖어 외치는 그 맹인의 기도를 듣고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세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외치는 기도, 이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례기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성경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파루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고, 바리새인들의 최초는 지금부터 22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약 200년 이전 BC 2세기 3세기 때부터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의 뜻은 뭔가 하면 분리주의자, 페르세스, 영어로 말하면 세퍼티스트, 분리주의자, 그런 뜻입니다. 그때는 기원전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델피에 가면 지금도 있는 것처럼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배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때 유독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지 않아, 그리고 따로 떼어져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처음 출발은 매우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별되게, 우리는 세속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겠다며 일하는 경건주의 운동의 그 뿌리,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당대 유대 사회에서 민중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존경하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의 핵심적인 신앙의 특징은 율법을 가장 잘 준수하고, 율법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흐르고 있는 전통적인 좋은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규칙도 잘 지켰습니다. 이를테면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 11조를 잘하는 규정, 정결한 예법, 어느 때 손을 씻고 어느 때 몸을 정결하며 어떤 예법을 갖추고 살아가는가 하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입장은 제사장 계급을 따로 분리하는 그런 계급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함에, 거룩함에, 온전한 순진함에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불멸을 믿었고 육체의 부활을 믿고 천사와 영의 존재, 전통적인 아주 성경적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성전 중심의 사두개인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세속에 가서도 일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않고 구별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회당 중심으로 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그들의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며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좀 부패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경건한 생활을 우월의식을 갖고 남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네하고는 달라. 이런 특권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생겨난 지 약 200년은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사람들 앞에는 잘하면서 너희들끼리 있을 때는 엉터리로 사는구나, 잘못됐다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본질보다 형식을 앞세우는 곳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위선과 교만으로 꽉 찼습니다. 남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면 금식했다는 거 티를 내려고 일부러 몸을 좀 깨져지하게 세수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는 안 돼 있는데 표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새로운 가르침에 많은 민중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자기네들을 향하여 올리던 칭송이 다른 데로 넘어가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바리새인의 성전 기도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 다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세리는 성경에서 보면 아주 당대에 가장 미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은 몸을 파는 창녀를 말합니다.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되던 사람, 그들이 세리였습니다. 민족의 배신자. 당시에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조세 도급제라고 해서 세금이 얼마 수입이 되면 얼마를 세금 낸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세율이 얻는 게 아닙니다. 조세를, 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로마 정부에 뽑혀지면 하는 겁니다. 그의 기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자, 이 비유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두 번째 기도의 비유는 바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하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 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 그 다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요사이로 말하면 나는 너네들하고 함께 섞여서 그렇게 기도하네, 나는 따로 구별되게 그렇게 기도한 특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리의 기도 가운데 보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반대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르르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저는 불이 토색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기도해요?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감사요. 좋아요, 나빠요.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도 정확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가서 세상의 피조물에게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챙겼다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감사 기도인데 이 기도 오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죠?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이거 언젠가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하는 제 눈을 잘 보세요. 하나님 쟤는 지금 눈병이 나 있지만 제 눈을 좀 보세요. 하나님 하면서 저는요 저쪽에 집사님 같지 않고 이쪽에 장로님 같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두는데 눈은 눈빛은 어디도요? 옆에 두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요 하나님 김 집사 같지 않고요 나는 이 집사 같지 않고 나는 고 목사 같지 않고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상대와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내 구원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아니야.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서 감사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한다고. 여러분 율법에는 금식을 몇 번 하죠? 1년에 한 번 해요. 7월 10일 유대의 원력으로 대속죄를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두 번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진정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자랑하기 위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뭐 당연히 드리는 건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의로움, 나의 행위, 나의 율법 준수를 주님 앞에 가서 알리는 겁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선전하고 있는 거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서서 요사의 말로 말하면 감히 보편적인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자리에 함께 못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곳 함께 멀리 따로 요사로 말하면 저 뒤편에 아니면 바깥편에 뭐 이런 그런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보편적인 기도의 자세도 취하지 못합니다. 오직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고개를 쳐박고 기도해요. 그리고는 가슴을 칩니다. 아까 바리새인은 하늘을 봅니다. 그런데 눈빛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쪽에 저 사람 저렇게 불의를 하는 사람 저렇게 남의 것 막 후려서 빼앗는 토색하는 사람 저렇게 저 가늠하는 저런 사람들 저렇게 죄짓는 사람하고는 저는 다르죠. 저는 깨끗하죠. 저는 거룩하죠. 저는 구별됐죠. 저는 괜찮죠.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 감사를 받지 않으신다. 오히려 이 세리기도 그는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의 시선은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봅니다. 그의 시선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니 한량없이 작은 내 모습, 한량없이 추한 내 모습, 그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구별되고 온전히 성별하신 그 하나님에 비하여 나를 보니까 나는 정말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를 가슴을 치면서 주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어떤 의도,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마치 더러운 옷처럼 여길 터인데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세리가 기도하는 이 모습 정말 진솔하게 배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잠깐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 가운데 굉장히 좋은 분이 있어요. 누구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 당돌이 빌라도 앞에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역적으로 처형받은 예수의 시신을 갖다가 자신의 무덤에 갖다가 안장하겠다고 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최대의 복음 전도자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인 것 아십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죄인 취급

0: 받고 창녀와 함께 동급 취급받고 매국노로 취급받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은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여리고의 세무소장 삭개오, 세무소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셔서 레위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문제는 우리의 주님의 눈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지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이라도 세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우리 주님 눈에 합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서 배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갔지만 사람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의 율법 준수를 내세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가 1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11조를 드리면서 나 이거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갖지 못했다고 멀리 따로 서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의 본성 속에는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교의 본능이 있죠. 비교를 해야죠. 누구랑 비교하면 되는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얼마만큼 더 성장해가고 있는가? 더 성숙해가고 있는가? 또 비교한다면 누구랑? 주님과. 이 바리새인의 비교는 옆 사람과 비교합니다. 옆 사람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근데 세리는 누구 앞에?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니까 내 자신이 정말 초라한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의로운 사람도 그 어떤 경건한 사람도 주님의 가장 존엄하신 그 어미 앞에 주님의 존귀하심 앞에 주님의 그 근음함 앞에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주님의 거룩함 앞에 나타나면 주님 나는 죄인이라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 성경 속에 주님께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던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진해 남양교회 이상철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한파와 사회적 갈등 속에서 많은 이들이 지치고 낙심하여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청취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지금 비록 위기처럼 보일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역사심과 반전의 은혜가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6월 24일 수요일 빛나는 오늘 2부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요, 순종 두 글자입니다. 샵0981번으로 순종 두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0: FM 98.1 진주 FM 92.5 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또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단어 순종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 기도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 받으실 수 있고요.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수요일입니다. 마산 평안교회 조호영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네. 그냥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 즐거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그냥 와닿는 거 있죠, 목사님.
1: 아, 그냥 와닿습니까?
0: 네. 뭐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네. 잠잠히 즐거워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니까 네. 더 잘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1: 그 뭐 말씀 자체잖아요, 사실.
0: 네. 네.
1: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보고 계신데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러니까 수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고 계신데 네. 좀 그거를 꼬아 듣고 빗나가서 듣고 잘못 알아듣고 그럴 때가 많아서 좀 죄송하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1: 그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찬양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렸을 때 이 찬양을 엄청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뭐 좀 이래 지났지 나이를 좀 먹었지만 이 찬양이 생각이 나고 암송하세요 하면 못하겠는데 그냥 찬양 부르면 이게 술술술술 나오겠죠.
0: 맞아요. 네.
1: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참 와닿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0: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표현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막 우리는 뭐 내가 네 사랑한다 아나 모르나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막 이렇게 조금은 특별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사랑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잠잠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찐 사랑 아니겠습니까?
1: 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는 마십시오.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라도 표현을 지금 해주고 계신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런데 뭐 또 잠잠히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0: 그건 이제 조금 예, 다른 의미죠. 네.
1: 혹시나
0: 네네. 네.
1: 아,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까 봐.
0: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변함없이 사랑한다.
1: 네.
0: 아,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신다라는 네. 그 말씀으로 오늘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순종 두 글자 보내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찬양을 시원하게 나눠봅니다.
1: 라떼 찬양.
0: 라떼 찬양.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던 찬양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찬양의 제목과 사연을 짧게라도 쓰셔서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먼저 목사님의 라떼 찬양 만나볼 텐데요.
1: 네.
0: 어떤 곡인가요?
1: 오늘은 가족 찬양 특집 맞죠?
0: 네.
1: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찬송은 저희 가정의 가족 찬양입니다.
0: 와.
1: 참고로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인데,
0: 네.
1: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며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께서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딱 들으니까 뭔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그 다짐의 어떤 고백들이 찬송에 묻어 있습니다.
0: 네.
1: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0: 이 찬송도요?
1: 예.
0: 뭘까요?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이런 내용이죠.
0: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그 주님만
1: 네,
0: 의지한다.
1: 그렇습니다.
0: 그렇게 나아가겠다라는 찬양인데요. 자, 이 찬송의 제목 무엇일지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테니까요.
1: 네.
0: 제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바로 이 찬송의 제목은 무엇인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 네.
0: 와, 많은 분들이 정답을 남겨주셨습니다.
1: 네.
0: 6675님.
1: 네.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부르던 기억이 나네요. 늘 동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3849님은요.
1: 네.
0: 정답은 아닙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시작이.
1: 네.
0: 맨 처음 보내려고 했는데 운전하느라 늦었네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1: 행복합니다.
0: 답이 아니어도 행복하시죠?
1: 저희도 행복합니다.
0: 8826님이 잘 네. 듣고 있다라고도 남겨주셨고요.
1: 네. 96년, 네, 96년, 97년인가, 케냐, 단기 선교 갔을 때, 와, 이 찬양을 스와힐리어로 배워서 불렀는데,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잠보 라이언 킹 노래만 기억나는 이런 난감한.
0: 아,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럴 수
1: 뭐
0: 있습니다.
1: 거의 10년 전이니까 네.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네.
0: 그리고 다른 2850님이신데요.
1: 네.
0: 6월 1일에 아버지께서 천국으로 가셨대요.
1: 네.
0: 병상에서 3년을 지내셨는데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모르던 분인데 목사님과 교회 가족들의 헌심과 섬김으로 영접기도 받으시고
1: 아, 마지막에
0: 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다.
1: 네.
0: 아버지의 묘비에 성도와 십자가가 새겨진 걸 보고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1: 아, 감동적입니다.
0: 또 아픔 소식이긴 하지만 천국으로 가셨다라는
1: 예.
0: 네, 기쁜 소식으로
1: 슬픔 중에 소망이 있는
0: 아멘.
1: 아, 너무 감사하네요.
0: 네, 목사님의 네. 라떼 찬양의 제목은
1: 네, 찬송가 435장이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0: 입니다.
1: 네.
0: 오, 이번 주는 가족 찬양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1: 네.
0: 지난주 태교 찬양으로 이 찬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또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찬양은 다 소개를 못해드려도
1: 네.
0: 사연 전해드렸으면 좋겠어요.
1: 네.
0: 2864님이 보내주셨네요.
1: 네. 원래 12살인 첫째 딸을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유아기 자장가로 불러줬던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신청합니다. 아직도 그 딸은 이 찬양이 나오면 어렸을 때가 기억난다고
0: 우와,
1: 하네요.
0: 천재 아닙니까?
1: 만재입니다.
0: 아,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 예.
0: 그러니까 유아기 때까지 들었던 찬양이다 보니 그때가 생각나나 보네요. 이 찬양도 정말
1: 이 찬양은 정말 많이 불렀죠.
0: 그렇죠.
1: 이거는 믿지 않는

0: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아는 노래가 아닐까요?
1: 그리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네. 그 태교 찬양으로 참 아름다워라 예, 예, 소개를 예. 해주셨는데 네. 3호 이사님이 또 그 찬양에 얽힌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0: 저는 마음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아는 집사님이 시한부 암 선고를 받고 담담한 얼굴로 차 안에서 딸아이를 안고 불렀다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창밖을 보면서 부르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예.
1: 아픔 중에도 아이를 안고 이 찬양을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네,
0: 대단한 믿음입니다.
1: 근데 지금 아픈데 예. 저는 위가 조금만 아파도 세상이 아름답게 안 보이던데
0: 조금 더 아파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1: 하여튼 네. 정말 믿음의 집사님이시지 않았을까라는 도전도 받게 되고요.
0: 그렇죠.
1: 아 그래요. 아픈 기억이라고 하시니까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네. 그 딸아이가 정말 잘 자랐을 거라 네. 하나님 손 안에서 잘 자랐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0: 네.
1: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태교 찬양 남겨주셨고요. 네. 오늘은 가족 찬양입니다.
0: 가족 찬양.
1: 어떤 분이 또 남겨주셨나요, 목사님?
0: 네, 0408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희망의 간절한 찬양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모두 함께 찬양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항상 기도드립니다. 하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가족 찬양으로 신청합니다.
1: 자녀들이 떨어져 있거나
0: 네.
1: 아니면
0: 아직은
1: 안 믿거나
0: 믿지 않거나
1: 예. 그래서 함께 예배드릴 시간이 빨리 오길 바라는 희망의 찬양 그러니까 식탁에 둘러앉아서
0: 다 같이
1: 가족 예. 예배 드리면서 네. 부르고 싶은 찬양이신 것 같아요.
0: 그 모습을 이제 소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머릿속에 확 뛰어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0: 자, 이렇게 같이 부르는 걸 네. 상상하면서 들으니까 참 아름다운 찬양이고 그 아이들이 얼른 주님께로 돌아와서 네.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음 라떼 찬양 만나볼까요?
1: 네. 2299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가족 찬양으로 어린이가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 데를 추천합니다.
0: 아, 이 찬양 정말 좋죠.
1: 네, 어린이가 부르면 감동이 배가 됩니다.
0: 어린이가 부르면?
1: 네. 방송 여건이 되시면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 데를 들려주세요. 나누기 좋은 곡입니다. 여건이 됩니다.
0: 네. 네,
1: 방송 여건이 되기 때문에.
0: 준비했죠.
1: 네네네.
0: 오태호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1: 네,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 데를 계속
0: 반복하죠.
1: 반복하니까 네. 그 자체가 참 와닿더라고요.
0: 근데 이게 가족끼리 부를 때 되게 서먹서먹할 수도 있어요. 막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주다 보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아이들은 누가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거를 알고 또 그거를 느낄 때 엄청 행복해하거든요. 뭐 물론 어른도 그렇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이 아이가 스스로 아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를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한다면. 느끼기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이 알려주는 거죠. 우리 어른 세대가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해. 나는 그걸 지금 배웠고 느꼈고 그렇게 살고 있어. 너도 조만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이 사실은 확실한 진리.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
0: 아멘.
1: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찬양 많이 불러라 가족
1: 그렇습니다.
0: 사이에서
1: 네. 약간 민망하더라도 얼굴 보면서 네. 네, 불러주라.
0: 한 명 한 명 손 내밀어 주면서
1: 네.
0: 그렇게 또 교육 차원에서 네. 좋은
1: 교육적인
0: 찬양이네요.
1: 네.
0: 들어볼까요?
1: 네.
0: 하나님은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입니다.

0: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너를 엄청 사랑하신 데가 반복되는 찬양인데
1: 네.
0: 되게 은혜롭죠. 네. 그 가사 한 줄밖에 없다고 해도 은혜로움이 느껴지는.
1: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두 가지가 있죠.
0: 네.
1: 불조심.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 두 개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요즘에 물조심도 들어가는데요.
1: 목사님. 아,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 변하지 않는 진리 잊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5월 가정의 달에 어김없이 예배 찬송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부르는 곡이라고 네. 하셨는데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아침에 너무 은혜스럽다라고 네. 남겨주셨고요. 8858님이 또 사연 주셨네요.
1: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끄심을 믿습니다.
0: 아멘. 주님의 선하심.
1: 네.
0: 또 찬양 신청해 주신 분도 계신데요. 라떼 네. 찬양은 짧은 사연과 함께 나에게 그렇죠. 어떤 큰 은혜가 있었던 그런 찬양들을 좀 나눠주시면서
1: 네.
0: 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연을 좀 짧게 남겨주세요.
1: 저희는 사연을 기다립니다.
0: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1: 네.
0: 그 어떤 분이 문자를 쓰기가 어려우니까 편지를 써서 그 사진을 찍어서 남겨주신 나대 찬양이 있어요.
1: 굉장히 의미 있는
0: 네, 네. 그 마음이 느껴져서요. 다음 주 소개할 테니까 기다려주시길 바라고요.
1: 네.
0: 오늘 나대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 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정리해야겠죠 목사님?
1: 정리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듯 나의 영원한 기업이신 주님께서 엄청 사랑하시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그런 네. 가정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1: 사랑하시죠.
0: 하고 계신데요.
1: 네. 잊지 말아라 이런 네. 의미 아니겠습니까?
0: 스바냐 3장 17절에도 말씀하셨죠.
1: 네.
0: 잠잠히 사랑하시며
1: 네.
0: 너를 기뻐하시며 즐거이 노래 부른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1: 네.
0: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이런 찬양으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라떼 찬양 언제든

0: 지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순종 오늘 단어입니다. 모르고 듣지 못하시고 다른 단어 계속 보내주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출석 단어는 순종 두 글자고요. 네. 오전 8시까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특별히 빛나는 오늘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마산평안교회 조호영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0: 감사합니다.
1: 계십시오.

시편 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숨이 턱에 차도록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숨쉬니 지금 공경에 처한 너희여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이 소식을 널리 전하고 주님의 말씀 함께 외치자. 하나님께서 저만치 달려나와 나를 맞아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그분을 우러러보아라. 너의 그 밝고 따스한 미소로 네 감정을 그분께 숨기지 마라. 내가 절망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궁지에서 빼내주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한다. 너희 입을 벌려 맛보고 너희 눈을 활짝 떠서 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께 피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가장 귀한 것을 바라거든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예배할 때 그분의 온갖 선하심에 이르는 문이 열린다. 굶주린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아이들아, 와서 귀 기울여 들어라. 너희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자 누구냐? 날마다 좋은 일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느냐? 네 혀를 지켜 불경죄를 피하고 네 입으로 거짓말이 새나가지 않게 하여라. 죄를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하여라. 평화를 꼭 붙들어 떠나지 않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벗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분의 귀는 온갖 탄식과 신음을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참지 않으시고 무리 중에서 그들을 도려내시리라.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구하시리라. 너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네가 낙심할 때 그분이 도우셔서 숨쉬게 하시리라. 주님의 백성들이 자주 공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내 모든 뼈를 지켜주시는 경호원이시니 손가락 하나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자니 선한 이들

0: 를 미워하며 인생을 소모하는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노예의 몸값을 치러 자유를 주시니 그분께 피하는 이는 누구도 손해를 입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가만두지 마소서. 저 불안당들의 얼굴을 정통으로 갈겨주소서. 무기든 무엇이든 움켜잡으시고 나를 위해 일어나소서. 나를 노리고 달려드는 자들에게 창을 겨누어 던질 채비를 하소서. 내가 너를 구하겠다 말씀하시고 나를 안심시켜 주소서. 내 등을 찌르려는 저 무뢰배들, 미련한 자로 낙인 지키게 하소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자들의 음모를 꺾으소서. 풀무지라는 천사를 붙이셔서 저들을 강풍에 날리는 재처럼 흩으소서. 미행하는 천사를 붙이셔서 저들의 길이 칠흑처럼 어둡고 질척거리게 하소서. 저들은 억지를 부려가며 나를 잡으려 덫을 놓고 나를 막으려고 까닭 없이 도랑을 받습니다. 몰래 숨었다가 저들을 치소서. 저들이 놓은 덫에 저들이 걸리게 하시고 저들이 꾸민 잠사에 저들이 당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거침없이 다니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 마음껏 알리게 하소서. 내 몸의 모든 뼈가 기쁨으로 들썩이며 노래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주께서는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기댈 데 없는 이들을 불안당에게서 보호해 주십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34편에서 35편 10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2: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1: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어린아이는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만 사랑받아야 하고 자기에게만 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린아이는 손에 쥐어진 막대사탕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장성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성장과 자람이 멈춘 상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모습만 봅니다. 예쁘고 젊고 아름다움의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젊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젊은이들은 더 젊게 보이기 위해 비용을 투자합니다. 자기 만족도 있지만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만족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인간으로 살지 않는 것, 인간성의 사망, 선고, 그것이 관심입니다. C.S. 루이스가 말을 했던 것처럼 더 이상의 원함과 바람이 없는 참된 만족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집착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인지요? 만약에 우리가 무인도에 산다면 오늘 우리가 초점 맞추고 집착하는 것에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까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경쟁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나님의 은사로 경쟁하게 된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참 만남을 원하십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 누웠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신학적, 철학적 설명이 아닙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실존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0: 신앙은 사람들의 존중과 사람들의 잔사, 사람들의 갈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22절에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표적이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을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식물은 태양을 따라 움직이듯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시각과 청각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냄새를 기억해서 어머님의 냄새에 안정을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것에 덜 바라보고 세상의 소음에 덜 둔감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평안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가지고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인간성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온 많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깊은 만남,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욕망과 원함이 사라질 그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요? 인간의 참된 목적은 무엇인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하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990-6084, 지역번호 051-990-6084번 고신대학교 원목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기로 입단을 해서요. 지금 현재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는 최햇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어린이합창단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무엇인가요?
1: 창원극동방송이 지금 이 현재 건물에 있기 전에 그 전 건물에서 저희는 합창단 연습을 했거든요. 제가 1기 들어갔을 때 사실은 기억나는 거는 그 같이 했던 단원들이랑 쉬는 시간에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 혼나기도 혼나고 근데 함께하는 또 단원들이 있고 또 그 시간들이 되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나면 아 제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우리 단원들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나이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일이 없는데 그때 저희가 정기연주회를 이제 홀에서 하면서 앞에 이제 저희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가운데서 제가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약간 저의 재능을 발견하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극동방송하면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또 즐겁게 지냈던 기억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네,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은 사실 합창단 단원들이 학교 콘서트를 갔다 오고 너무 좋았다는 또 은혜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더욱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면 사실 학교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새겨주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창원 극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극동방송 화이팅!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선결교회 담임목사 위임 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 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 1절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금년 6월 25일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를 경험한 분들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날이 바로 6.25입니다. 그런데 6.25를 이렇게 뼈저리게 경험했던 분들은 거의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6.25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그 비참했던 참상을 상상조차도 못합니다. 어른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배우지 않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면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젊은 애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편안한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위상이 높은지, 이렇게 의료 서비스

세가 좋고 이렇게 모든 것이 먹을 것이 넘치고 입을 것이 넘치는 이런 나라가 그저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5천 년 동안 가난에 시달린 우리나라였습니다. 일제 때 나라를 우리가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겨서 미국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되어지는데 그 해방되고 난 다음에 5년도 안 돼가지고 6.25가 지금 터집니다.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흙이 진 배를 지었고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 미국에서 보내주는 구호물자에 우리의 몸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꿀꿀이 죽에 우리의 흙이 진 배를 채웠습니다. 촉은 목비였습니다. 이런 이 참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먹을 것 마음대로 있습니다. 입을 것 얼마나 요즘 좋은 옷들이 싼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해외여행을 갑니다. 명품 가방을 듭니다. 비례 위에서 우리는 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7, 80년 동안 이렇게 평화가 유지된 때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이게 당연한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 3년마다 한 번씩 온 우리나라의 이 전염병이 창궐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저 뭐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모든 시대가 다 지나가고 우리는 평안하게 정말 윤택하게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그저 노력해가지고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나라들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에게 준 그분들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도 보세요.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에 누가 왕될 사람이 있다 하고 불러 모았을 때 다윗은 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 정도 되어지면 얼마나 머리 덜고 냄새하고 이렇게 교만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얼마나 겸손한지 그때그때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주신 은택을 잊지 말라 늘 자신을 깨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다윗되기까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수없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막 쫓겨가지고 갔는데 그 신하들이 아 이놈이 우리 골리앗을 죽인 놈입니다. 그 임금이 그래 죽여 이러면 끝났는데 도간에 던지보다도 더 이제 탈출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탈출합니다. 사울이 다윗 앞에서 창을 두 번 던져요. 사울은 대단한 그런 이 용장입니다. 그런데 그 못 지르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피하여서 생명을 얻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풀어가지고 이 다윗을 찾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에는 광야입니다. 광야. 뭐 지리산 같은 저런 높은 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디 숨을 데가 있겠습니까? 잡힐 듯 하다가 블레셋이 찾아와가지고 포기하고 간 이런 일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렇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도 늘 잊어버린 것이 우리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을 깨우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서 깨우고 있습니다. 6.25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탄생부터 하나님과 유엔을 위시한 미국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파밀에서 속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망해야 될 파멸돼야 될 일들이 역사상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6.25 때

완전히 파멸되어야 될 우리인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오늘 대한민국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오늘처럼 성장한 것, 배부르신 은혜, 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셔서 이 가난한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위상에 오르도록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었습니다.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탄생과 건국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미국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고종황제는 기울어지는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몸부림쳐 보았지만은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노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손에게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독립군이 활동을 막 했습니다. 3.1운동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의사들이 죽음을 건 이런 저항을 했습니다. 일본의 손아귀에서 그래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다시 독립하지 못한다. 이런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독립되지 못한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들은 지금 친일파가 되어가지고 하지 못할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2차 대전에 미온적이던 미국이 참전하면서 일본이 밀리기 시작하고 원자탄 두 방을 맞고 무조건 항복해서 오늘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미국의 승리로 우리는 덤으로 해방되어져서 대한민국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미국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덤으로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이 탄생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와 미국 아니었으면 얻어질 수 없습니다. 남북이 신탁 통지를 당할 때에 이북은 남한의 정부 수립을 방해했습니다. 그때 제주 4.3 사건, 저 여순 반란 사건, 대구 10.1 폭동 이게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이 국가라든지 이 역사학자들이 왜곡시켜가지고 제주 4.3 사건을 갖다가 뭐 학살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학살 그때 뭐 학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폭동을 갖다 진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거가 되었으며 선거가 안 되었으면 우리나라가 태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좀 이게 학살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이렇게 미화시키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역사를 바로 알아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가 치러지고 국회가 조직되고 재헌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깨끗하게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해방된 지 5년쯤 되었을 때 건국이 된 지 2년 만에 제 나라가 정비도 되기 전에 요기가 터져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어집니다. 이런들 그때 이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농번기라고 해가지고 바로 6월 24일 날 모든 이 군대 반을 갖다가 휴가를 주었다고요. 그리고 그 며칠 전에 모든 이 지휘관들을 다 바꾸었다고요. 그리고 저 전방에 있는 사람하고 후방에 있는 사람하고 교체를 했다고요. 이렇게 혼란한 이때에 유교가 터졌으니까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파죽지세로 내려왔습니다. 김일성은 8월 15일까지 부산까지 다 정복하고 광복절을 부산에서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온 것이 7월 중순입니다. 전쟁을 시작한 지 6월 25일이니까 7월 15일 같으면 20일밖에 안 돼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저 대구, 경남, 부산만 남겨놓고 지금 다 점령했습니다. 미국이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을 이제 지킬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뉴코리아 플랜이라고 하는 비밀 비난 문서를 만듭니다. 남한이 이제 다 정복되어지면 제주도로 망명정부를 만들 것인가, 일본에 갈 것인가, 서사모아에 망명정부를 만들 것인가 그렇게 계획하다가 최종적으로 남태평양 서사모아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4일
전시작전 통제권

국방을 유엔에게 넘겼습니다. 안 넘길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국방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작권을 넘겼습니다. 풍전등화격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지켜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거의 두 달 동안 치열한

20만 명 이상이 되어집니다. 6.25 때 참전한 장성의 수가 142명인데 그 장성의 아들들도 참전해서 35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하, 이런들 그 아들은 뭐 죽어도 괜찮은 아들입니까? 그 아들은 뭐 귀하지 않은 아들입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아들, 명문대학의 아들, 부모님의 희망이요 기쁨이었던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을 왜 아버지가 그 자식과 함께 와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산화되어졌습니까? 공산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장성은 워커였습니다. 미 8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도 참전했는데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서울에 워커힐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벤 플리터 미 8군 사령관의 외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여기에 또 참전했습니다. 아들은 폭격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는 출격했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수색대가 수색하려고 하니까 벤 플리터 사령관은 사령관의 권한으로 수색을 중단한다. 왜냐하면 내 아들 찾자고 남의 자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 하,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 같으면 뭐 몇 명이 죽어도 괜찮아 찾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클라크 총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유엔군 대표로 서명한 분입니다. 그의 아들은 전선에서 세 번이나 크게 다쳤지만은 부상하여서 후송되면 그 다음날 밤 몰래 병원을 탈출해서 다시 전선에 돌아가기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상관이 강제로 체포해가지고 본나라로 귀국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하고 그의 아들도 같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북에서 온 분들이 군대 안 가기 위해서 나이를 쏘겠습니다. 많게도 하고 작게도 해가지고 군대 안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국제시장에서 그렇게 장사해서 그렇게 돈 버는 그런 때에 미국에서 178만 명이나 되는 명문대 출신들이 장군의 아들들이 목숨 걸고 싸워주어서 오늘의 우리나라가 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아깝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 죽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 이 아주 뭐 되는 대로 산 사람입니까? 그 선진국에서 그 창창한 앞날에 있는 그들이 그 자기의 젊음을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나라 이름도 그 당시 몰랐던 그런 나라에 공산화된다는 이것 때문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산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군 물러가라. 전략권 내놓아라. 이게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문명된, 더 편히 살 수 있는, 더 앞날이 창대한 그들이 단 한 가지 공산화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이곳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고요. 유엔과 미국의 이런 도움으로 오늘의 우리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며칠만 파병이 늦어져도 전쟁이 끝났을 것입니다. 서울에서 이민군이 3일 동안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밀고 내려왔으면 전쟁 끝났을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호산 6사단 이 부대가 대전까지 잘 내려오다가 거기서 그저 부산으로 안 내려오고 대구로 안 가고 거기서 저 호남으로 빠졌습니다. 그게 가지고 방호산 부대가 호남을 둘러서 오면서 쌀밥 해먹어가면서 그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이 교회가 피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불러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뭐 70명 80명을 갖다 한꺼번에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그 천천히 그 일을 하다가 마산 쪽으로 와서 시간이 늦춰졌기 때문에 그들의 활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모든 사람들이 말린 작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안 된다고 모든 장성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맥아더 장군이 군함 261대에 7만 명의 군인들을 태워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데 그거는 모험 중의 모험입니다. 5천분의 1의 승산이 있는 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태풍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 방향을 계속해서 올라온다고 하면 인천 상륙작전은 그저 처음에 바로 이 할 수 없는

그런 이 환경이었습니다. 메가드가 기도했습니다. 성도들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향을 바꿔주시옵소서. 올라오던 그 태풍이 대한해협으로 이렇게 틀어서 가는 바람에 계획대로 인천상륙 작전이 실시되고 성공하여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미군들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게 되어지면 6.25 전쟁 때 조형물이 있는데 미군 병사들이 진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표지판에 Freedom is not free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자유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3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요. 60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천만의 이산 가족이 지금도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30만 명의 미망인이 가슴에 못이 박히고 10만 명의 고아가 지금 어쩔 줄 몰라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비로소 우리가 깨달은 것은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괜찮으니까 뭐 공산주의도 괜찮지 이래가지고 공산주의를 지금도 수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미국의 은혜로 나라가 건국되어지고 존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깨닫고 그 은혜 잊으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머리 안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친구로 해서 버리는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안 드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온 국토는 초토화되어졌습니다. 변변한 건물은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전쟁 후에 메가더 장군이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니까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도시 전체가 다 폐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본 미가드가 눈물을 흘리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가 언제 다시 건설될 수 있을까?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아마 100년은 좋게 걸려야만 될 것입니다. 더 타임즈 기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울이 다시 도시로 건설된다는 이 말은 되는 것을 믿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 장미가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단정했다고요. 그런데 100년이 아니라 40년, 50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미국을 위시한 이런 분들의 이런 지원이 없었다고 하면 절대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서 미군이 보내주었던 그 구호물자,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그 구호물자 입어보았을 것입니다. 내 몸에 맞는 것이 아니라 옷에 맞추어서 입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꿀꿀이 죽을 먹었는데 꿀꿀이 죽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음식 쓰레기입니다. 그게 담배 꽁초도 있고 뭐 이쑤시개도 있고 휴지도 있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쌀만 먹으면서 연명했습니다. 50년대는 뭐 그때는 뭐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았지만은 70년대 초까지 미국이 보내준 강냉이 죽을 학교에서 먹었다고요. 유엔의 덕분에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먹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보내주었던 그 밀가루, 그 없었으면요 굶어 죽을 사람이 부지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꿈은 필리핀 정도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핀에 유학을 갔습니다. 파키스탄에 결학을 갔습니다. 1960년대 GNP가 79달러였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1945년부터 1978년까지 미국 우리나라의 무상으로 원조한 것이 60억 달러고 군사 원조가 66억 달러입니다. 그 당시 돈으로서 엄청나게 상상이 안 되는 돈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국방비 예산의 90%를 담당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키우지 못하는 애들을 미국의 이 가정에서 다 받아주었는데 그동안에 수출한 보낸 고아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2.

0: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잘 지켜나가서 아름다운 이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244-2501번 부산 영락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98.1 진주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학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새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십년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제 저녁 뭐 드셨나요? 야, 갑자기 여쭤보면 다들 잠깐 멈칫하세요. 어제 뭐 먹었더라? 며칠 전 점심은 더더욱 가물가물하고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 10년 전, 20년 전에 누군가와 함께 먹었었던 한 끼는 또렷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친구랑 처음 갔던 그 분식집, 첫 데이트 때 먹은 파스타, 이런 거는 절대 안 잊혀지죠. 자, 같은 음식인데 왜 어떤 식사는 잊혀지고 어떤 식사는 평생 가는 걸까요? 그건 바로 누구랑 먹었느냐 때문인데요. 자, 우리 기억은 음식 맛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싼 음식을 혼자 먹은 것보다